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에드 시런의 퍼펙트 띄워드렸습니다. 파란 파도님께서 부부란 댄싱 인 더 닥. 빡빡. 그 닥 얘기하신 거예요? 닥. 빡빡. 부부란 싸우면서 닮아가는 사람이다. 부부란 사랑으로 만나서 연민으로 산다. 부부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다. 뭐 부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발 묶어 달리는 2인 삼각 경기처럼 부부는 일단 팀워크 좋아야겠죠? 어느 쪽 발을 먼저 디딜 건지, 보폭은 어느 정도로 달릴 건지,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만 엉키거나 넘어지는 법 없이 끝까지 무사히 달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고 보면 참 미운정이 들기도 하고 짠하고 찡한 만큼 징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게 바로 또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날이 날인 만큼 오늘은 배우잖아.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괜찮고, 네, 지금 당장 나의 파트너, 네, 나의 반쪽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자랑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자랑 문자. 네, 정말 일말의 비꼼도 없는 정말 순수한 퓨어한 순도 100%의 자랑 문자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려나? 뭐 내가 이래서 결혼했지, 이래서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재미난 문자 많이 보내십시오.

0: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U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셨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이야. 다들 잘 씻어요. 뭐야? 아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요, 좀. 예. 자, 보겠습니다. 5672님. 연애할 때는 제가 남편을 더 좋아했어요. 첫인상 너무 깔끔하고 무던한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36년 살다 보니 변함없고 한결같아서 더 좋아지네요. 주위 남편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 남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 없었고 힘들지 않았고 사람 참 착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뭐 기본만 해라. 1인분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예. 그게 제일 어려워. 뭔가를 보고도 말 안 하고 듣지만 전하지 않고. 그죠? 네. 약간 이런 게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좀 누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36년 살아보니까는 약간 평냉 같은 느낌이랄까? 네. 1249님. 우리 엄마가 아빠랑 어딜 가셨다가 어떤 아줌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열받은 아줌마가 아니 누가 내 남편한테 뭐라 그래? 찍소리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엄마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아빠 퇴직 후에 두 분 붙어 계시면 엄청 싸우시겠다 걱정했거든요. 멋지다 우리 엄마. 멋지다. 멋지다 우리 엄마. 동훈이 버전으로 읽어주세요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약간 그거죠. 욕해도 내가 욕하고 때려도 내가 때려. 네가 뭔데? 감히.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밖에서 제 누군가가 뭔가 좀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네, 같이 좀 싸워주는 편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엄청 혼내요. 네. 집에서 안 세야 밖에 나가서 안 세지. 좀 이렇게 좀 튼튼한 바가지가 되어 다오. 약간 뭐 이런 의미죠. 네네. 누가 내 남편한테 뭐라 해? 때려도 내가 때려! 끼리끼리님, 이분은 오늘 저희 문자 보내시기에 딱 좋은 아이디인데요. 끼리끼리님. 알디님, 어제 저희 부부는 서로 흰머리 염색을 해줬습니다. 저는 처음 흰머리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디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주변에 바세린을 바르고 염색하니까 묻은 거 없이 깨끗

새카맣게 염색됐네요. 이렇게 부부는 서로 닮아가며 늙어갑니다. 이러면서 재밌어 한다니까요. 깨르르 깨르르 재밌어요. 이러고 사는 게. 네. 막 뭔가 막 오래 살고 막 거친 손이에 초로 살며시 막 이런 모먼트가 없어도 조피디 얼굴 봤어요 지금 놀라는 거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지금 제 약간 예 그런 모먼트가 없어도 그냥 같이 앉아갖고 고기 구우면서 그죠 예 마지막 남은 고기 서로 입에 넣어주고 약간 그러고 사는 그런 게 재미난 거죠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방금 순간 지나갔는데 약간 좀 예 성인 가요 모먼트 예. 7603님 긴말이 필요할까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사랑합니다. 김영찬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지지고 볶읍시다. 아참 딸이 아니라 마누라가 우선인 거 잊지 마시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지지고 볶는 것도 이 남은 잔정이랑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 노래가 누구 노래죠? 하수요? 거친 손이에 처러워 살며시 이거 진짜 옛날 토요 가요 무대 약간 이런 느낌. 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의 Stuck With You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의 Like I'm Gonna Lose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잔나비의 쉬 듣고 오셨습니다. 최경민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어떤 아기새분이 우리 신랑보다 100만 배더 멋진 잔나비라고 좋아하시네요. 오늘 같은 날, 예, 이런 문자 감사합니다. 자, 쭉 볼까요? 주윤님. 여기에 I believe를 깔아달래요. 혹시 있어요? 아, 그럴까요? 아, I believe 음원 준비해 주시면, 예, 이건 좀 이따 읽을게요. 자, 레몬트리님. 아, 이것도 약간 좀 I believe인데? 예, 이것도 좀 이따 읽을게요. 자, 말랑콩떡님. 나다, 나다. 오케이. 자, 갈게요. 우리 집 양반은요, 웃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왠지 첫인상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니 요리는 잘하는데 주방은 폭탄을 맞아요. 서로 싸우면 자고 일어나서 리마인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양반은요, 마치 강아지에게 산책할까 하듯 제게 시댁 갈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강아지인 거죠? 자, 레몬트리님. 저희 남편은요, 새 식구 음식점을 가면 늘제앞 접시에 먼저 음식을 올려줘요. 고기를 구워도 첫 점은 제 접시, 그 다음은 아들. 뭐, 그래요. 오글거리네요. 물론 평소엔 서로의 조롱거리를 찾기 바빠요. 이거 음악 내리기 너무 뭔가 아쉽다. 그냥 깔고 이거 사연 계속 읽을까요? 말랑콩떡님, 엠! 우리 신랑 자랑해 보겠습니다. 장롱

면허 20년 하고 연수를 했는데도 운전을 못하니 경차를 사주었습니다. 작년 7월에 사줬는데 제가 주유한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어요. 늘 세심히 살피고 챙겨주는 자상한 창기씨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야, 아니 어떻게 작년 7월에 차를 사줬는데 주유를 한 번도 한 적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휘발유도요 그 이게 지나면 말 그대로 휘발성이 있어서요 산소랑 이렇게 섞이면서 안 좋아져요. 네, 아니 그러면 엔진오일을 한 번도 갈은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 네. 남편이 넣어줬다고. 에이 깜짝아. 에이, 설마 그냥 계속 서 있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7673님 우리 부부는 옛날 프라이드 FC 레이 세퍼와 마크 헌트처럼 싸웁니다. 크크크크. 명예와 자존심이 걸렸는데 양보란 없죠. 그래서 좋습니다. 약간 부부 싸움에 스포츠맨십이 있나요? 한 명이 낙아웃을 당하고 이제 심판이 자식들이 경기 중지 그만 이제 승리를 가져간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악수와 당신도 훌륭했다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약간 그런 스포츠맨십이 있나요? 이거 문자를 누가 보내주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프라이드 FC의 레이 세퍼하고 마크 헌트 아시는 분이면 꽤 옛날 분이거든요. 예. 마크 헌트라고 예. 진짜 그 저 맷집 좋은 사모아인인가? 예. 하여튼 그쪽 사람 있습니다. 자, 6802님. 굿모닝 RD님 처음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최근 MBTI를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대문자 T인 우리 남편 공감 능력 제로라 그랬던 건가? 하지만 분명한 건 같이 있으면 불편함이 1도 없이 너무 편한 내 남편. 죽기 전 남기고 싶은 말 난 당신이 있어 잘 살다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이거 딱 시작하는 그 뉘앙스 보고 재미난 문자일 줄 알았어요. 난 당신이 있어 잘 살다 갑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다. 그치. 오늘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난 가길 바랬던 건데. 예. 자꾸 잘 씻어요. 이런 것만 보내주시고 여러분. 예.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좋네요. 여러분의 사연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조혜님, 연애 시절엔 참 과묵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통 말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착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남자. 근데 또 이게 살아보면요, 과묵한 게 좋을 때가 좀더 많지 않나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남자도 여러분 되게 수다스러운 남자들 많아요. 이런 거지. 이제 삑삑삑삑 디리링 여보 여보 있잖아. 신발 벗으면서 부르면서 얘기해. 오늘 내가 아까 전화할 거 얘기했지. 부장님이 그래가지고 야 같이 사내에서 그 사람이랑 저기 여보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화장실 앞에 좀 앉아봐봐. 그래서 손 씻으면서 그래가지고 야그 사람이랑 그게 그렇게 됐다네. 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갖고 아니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아니 그 자기 하루는 어땠어요? 예. 아 맞다 맞다. 내가 아까 그 부장님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고 얘기를 자르고 들어와.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 조용히 네 조금 좀 과묵하고 네 사람 무게감 있고 약간 이런 게 좋지 않나요? 가끔 좀 답답할 때도 있겠죠. 왜 저렇게 말이 없지? 예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예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죠? 양날의 검이에요. 예. 적당히 말 많고 적당히 과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 5887님, 우리 신랑은요. 남들이 다들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지만 제 눈엔 뭐 그냥 평범한 정도인데요. 외모보다 성격이 정말 잘생겼답니다. 늘 자상하고 제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남자.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남편은 잘 만났지 싶을 때쯤 한 번씩 욱하게 해서 한 방에 점수를 까먹기도 하지만요. 흐흐. 약간 네, 약간 그 자랑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예. 네.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글쎄요. 저는 아유 그냥 평범해요. 네. 그냥 뭐 근데 나가면 원빈 닮았던 얘기 많이 듣긴 하더라고요. 예. 네. 약간 뭐 이런 느낌? 키요? 키 별로 안 크죠? 키180한 2?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뭐 제가 원할 때뭐 해주고 뭐잘 챙겨주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사람 속 뒤집곤 해요. 안 뒤집는 사람이 어딨다고. 안 그래요? 안 뒤집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 음악 나왔나요? 네. 자, 저희가 아까 이거 소개하면서 이걸 다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완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내 혹은 남편을 향해 고백하는 시간 저희가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의 I Believe 띄워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

0: 만 따지시나요?
1: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 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4: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데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됩니다. 공개 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성과 장려금이나 정보 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최근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벌금 15억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 장려금을 수취했을 뿐이라며 정보 제공료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9도, 습도는 95%입니다. C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윤주였습니다.
8: CBS
9: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우산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만 또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산간 지역에 앞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에 최대 60,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4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대구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좀 더 높겠고요.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6: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리면서 시작해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그 스프레딩 군 고기도 계속 나가고 있고 커피도 나가고 있는데 게시판에 받았다 자랑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이 글을 안 남기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순간 선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받으시고 받아가시고 자랑하시고 네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시즌1에 아주 성공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시즌2 준비에 앞서서 잠시 숨 고르게 하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린 가맹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호점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땡땡 옛날 삼겹 순천 신대점입니다. 삼겹살, 항정살, 차돌박이도 일품이지만 점심 특선으로요. 묵은지 등갈비찜이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아기새 인증하시면 10% 할인가에 계란찜까지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야, 그래도 계란찜 시키면 그래도 이거 한 15,000원, 2만 원 하는 건데. 그죠? 많이 주시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 점심은 묵은지 등갈비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맹점 다녀오신 분들은요 아기새 인증하시고 할인 받으시고 꼭 인증샷 찍어서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남기실 곳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야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신이나 신이나 리아나의 We Found Love 그리고 Black Eyed Peas의 I Got a Feeling 우후. 예전에 그 Black Eyed Peas가 인천에 그 펜타포트 공연 왔을 때 한창 그때 그 Where's the Love 앨범 그 저스틴 팀벌레크랑 함께한 그 앨범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밤 날 마지막 큰 무대의 하이라이트 이제 무대였어요. 아, 진짜 노래하는데 이게 그 아 그 여자 멤버가 있었는데 이름이 그 피기스인가 퍼기스인가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양반이 야 라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손으로 덤블링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유랑단이다 유랑단 서커스 유랑단이라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아 진짜로 앞 덤블링을 하는 거예요. 앞 덤블링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에 대고 왼손으로 덤블링을 하면서 야 노래를 하는데 예 네, 기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자, 신나는 음악들이 깔리고 있어요. 이유인 즉슨, 예, 좀 있으면 이제 험한 게 다가온다. 예, 알고 계시죠? 자, 마천루님. 과묵했던 남편, 갱년기 되어봐요. 방언이 터집니다. 환장해요. 그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터지죠? 예, 예. 영접하셨다, 영접. 승현맘님. 우리 집은 세 식구가 다 말이 많습니다. 차 타면 남편은 운전하면서 얘기하고 뒤에 카시트에 탄 아들도 얘기하고 저도 말이 많은데 두 남자 사이에서 듣느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저희 집은 손 들어야 해요. 손 들고 말하기. 근데 손을 들면서도 얘기하잖아. 엄마 나 얘기 좀 할게. 엄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이거 손 들고 꼭 해야 돼? 여보 어디 보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아, 흑내음님, 저희 남편은요, 처음 만났을 땐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역국, 매운탕,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수육, 오징어볶음까지 못하는 게 없는 요리사로 변했네요. 여보야, 사랑해. 하셨습니다. 흑내음님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게 지금 딱 보면은 미역국, 매운탕,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수육, 오징어볶음이 딱 남자들이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예, 흑내음님이 솜씨가 조금 의심되는 예. 뭐 약간 오죽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 0527님 결혼 28년 차 시간을 37년으로 되돌려서 제가 고2학년 때 단짝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첫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지금의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변함없이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엄마가 아닌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친구 같은 우리 남편은 칭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근데 저 몰랐는데 진짜 그 아내분들이 그런 거 되게 그 고마워하고 좋아한다면서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거. 우리 조PD님은 어때요? 우리 남편분이 이름 불러요? 오 우리 작가님은 그럼 뭐라고? 안 불러요? 서로?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호칭을?
1: 뭐 여보자기.
0: 아 여보자기. 아 여보자기 정도면 좋죠. 예. 그러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서럽대요. 그게. 오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1333님 화성과 삼송 서로 떨어져 지내는 32년 차 주말 부부입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은 결국 부부 같습니다. 남편은 배가 많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저를 기다리다가 결국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번져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아기 같다 하면서도 얼마나 서로 의지하는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남편이 저에게

내가 있어 마음이 든든해라는 말 한마디. 이거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기 같은 모습도 있지만 누구보다 깊고 묵직한 사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저 역시 그 사람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부부의 날인 오늘 오래오래 지금처럼 서로의 버팀목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난 여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남편들. 그죠? 사랑해 주십시오. 좋네요. 에드 시란의 Shape of You 그리고 샨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듣고 올게요.

근처 찾았어요. 그리고 비오는 날 입구망 채택기를 찾았어요. 전국적으로 강수 확률 80%, 더위가 잠시 주춤한 사이 습도가 치솟는 오늘 같은 날, 오늘의 입구망은 노래방 컨셉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관절약 대신 용각산을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바로 엊그제 실현당한 비련의 주인공이다 최면을 걸어봅니다. 받지 않는 전화, 잊지 않는 메시지, 빗속을 한 시간 동안 울며 불며 걷다가 쓰러지는 듯 도착한 노래방, 탬버린과 과자 그릇은 저 멀리 치우시고요. 피만 나는 락발라드가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아기새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신청한 최재훈의 비의 랩소리도 출발합니다.

이제 명곡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실비아님, 여기 하남도 비가 오다 말다 하네요. 아우, 노래 좋다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목을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습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자, 이 노래 또한 많은 아기새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창섭의 천상현 깔아드립니다.

순시미님, 신나는 노래 나올 줄 알고 마음을 준비했는데 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코막 락발라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늘 봄날님, 날씨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 분위기 어쩔 거야 하셨습니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만 가면 그렇잖아요. 약간 과격하게 갑니다. 스카이의 영원.

춘석풍님, 감성 발라드들 나오니까 저는 왜 아까 그 묵은지 등갈비찜이 생각이 나죠? 미치겠네. 격하게 먹으면서 우수에 잠기고 싶네요. 그냥 배가 고프신 거죠? 버즈의 가시 나갑니다.

희정님, 세상 애절하게 립싱크 중인 나 누가 보는 사람 없겠지? 누가 봤는데 립싱크 하고 있으면 이 방송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완벽했다. 부활의 론리나이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윤주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에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단숨에 7600선을 회복한 뒤 상승 중입니다. 지난 15일 장중 8000피 돌파 이후 급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반등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향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7.3원 내린 1499.5원에 개장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 생산자 물가가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8.43으로 전달보다 2.5% 상승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에는 휘발유와 경유,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4월 들어 나프타 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상승폭이 계속 유지됐고 제트유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7월 말로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15%,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는 25%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 경유는 87원 내린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으며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 사이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3도, 습도는 9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5: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6: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5: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6: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0: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네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던데 부부 사이는 왠지 지우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서운함은 슥슥 지우고 오늘 먹고 싶은 메뉴만 큼지막하게 남겨두는 그런 기술 말이죠. 부부는 참 오묘해요. 세상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가끔은 저 사람 MBTI가 혹시 NNAM? 남남 아닌가? 싶을 만큼 낯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신기하죠. 등 돌리고 자다가도 발끝만 살짝 닿으면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코골이마저도 서로 백색 소음으로 들으니까요. 오늘 부부의 날, 왼수 갔다가도 없으면 찾게 되는 우리 집 그분 한번 꼭 안아주고 한 번쯤은 사랑한다 눈 딱 감고 말해주기. 내게 부부란? 내게 커플이란? 커플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커플 아닐 피플도 우대.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자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생긴 부부의 날. 내게 부부란 뭔지 커플이란 뭔지 커플 이행시 받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다 잘될 거야 님이 어린이집에서 부부의 날을 맞이해 부부가 참신하게 하트를 만든 사진 콘테스트 했는데 저희 부부가 2등에 당첨됐어요. 2등 선물은 대기업 치킨이라서 오늘 저녁 닭다리 좀 뜯으면서 부부의 날 보내려 고요. 재밌다. 재밌는 이벤트다. 참신한 하트 만들기 이벤트요. 뭘 하셨길래 2등이나 되셨어요?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19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너무 궁금하다. 참신하게 하트 만드는 법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6276님 커플 이행시인데 부부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탁월해서 보내드립니다. 부비부비 애정이 샘솟다가도 부들부들 몸서리치기에 화나게 하는 우리는 그런 사이. 자기야 앞으로도 지지고 볶읍시다. 부부를 여덟 글자로 하면 이거 맞네요. 부비부비 부들부들. 오, 좋다. 9820님 커플 이행시 커져가는 사랑 플러스 되는 우정 커플이 그런 겁니다. 부부는 평생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플러스 우정까지 가끔 심쿵하고 설레는 친구 사이 같은 연인 사이 같은 그 어디쯤. 오늘 다들 좀 필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커플 이행시 작품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이현우 비가 와요,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 5월 21일 목요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부란, 내게 커플이란 뭔지 받아보고 있고요. 커플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8279님, 부부 되기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부부가 되고 난 후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산다 하는 거래요. 그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부부라면 누구나 피식 웃음이 나올 만한 말이네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김치 드립니다. 3003님, 커플 이행시 커. 커플인 게 당연해진 지금도 풀. 플러팅하던 처음 마음 그대로야. 자기야, 사랑해. 심쿵 커플 이행시. 오늘 괜찮아요. 커플 이행시 오늘 필 받은 것 같아요, 다들. 되게 탁월해요, 다들. 홍태현님, 커플. 커다란 호박. 풀. 풀 메이크업한 나. 아, 이게 좀 슬프지만 탁월하다. 괜찮다. 9193님, 커다란 피로는 랄랄라 들으면서 풀, 풀자. 오, 얼마나 좋아요. 우리별 1호님, 커피는 풀, 플라스틱 바가지에 먹자. 요거는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웃기다. 리치예요. 사랑해, 이 말밖엔.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속상하고 답답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익명 요청님의 사연입니다.

0: 초등학교 6학년 막내딸 옆에 딱 붙어서 몇 시간씩 공부를 봐주는 게 제 일입니다. 어제는 봐주다가 잠깐 설거지하고 왔는데도 애가 손톱만 연신 뜯고 있길래 열받는 거예요. 아니 뭐 먹을 게 없어서 또 손을 뜯어. 이 간단한 문제를 못 풀어? 이게 어려워? 했더니 딸이 울먹거리면서
1: 엄마 나는 이 문제가 어려워. 나 잘 모르겠어.
0: 하는데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이거 왜 몰라? 좀 전에 비슷한 문제 내가 같이 풀어줬잖아. 엄마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몰라? 너 집중 안 하지? 집중을 해, 집중! 막 꾸중을 했습니다. 아, 제가요 자제해야지 하면서도 뭐 좀 가르치다 보면은 화딱지가 나요.
2: 아 살살해라. 애가 주눅 들어서 어디 풀겠냐.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만 늘어가.
0: 남편까지 옆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아주 그냥 활활 더 타오르더라고요. 어 그래 그럼 성인군자인 자기가 가르쳐봐. 학교 때 공부 잘했다며. 살살 구슬리면서 좀 알려줘봐. 그렇게 어 퍼질러 누워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하고 방을 나와버렸는데요. 금세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난 정말 최악의 엄마다. 성질을 좀 죽이고 아이한테 좀 좋은 말로 가르쳐줄 순 없나 싶고 뭐 착한 맘 비법 이런 거 없을까요?
1: 너무 속상해요.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익명 요청님의 사연이었고요. 왁스 엄마의 일기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하루나님이 그 익명 요청님이 선곡 가사에 나오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익명 요청님은 이미 왁스의 엄마의 일기에 나오는 그런 엄마이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나쁜 엄마가 어딨어요? 다 좋은 엄마예요. 가끔 화를 내는 엄마일 뿐이지. 아마 우리 따님도 익명 요청님 따님도 나중에는 우리 익명 요청님의 이런 화내는 모습 말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엄마를 기억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빅파이님, 순간 제가 사연을 보냈나 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네요. 그렇다니까요. 세상 모든 엄마는 다 좋은 엄마예요. 가끔 화낼 때 빼고. 특공님, 갱년기입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근데 갱년기면 답 없는 거잖아요. 337호님, 아, 6살 아들 수학 같이 풀다가 용으로 변신할 뻔한 적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속에 용 한 마리씩 키우고 있잖아요. 용 말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의 애한테 하듯 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 그냥 선생님께 보냅니다. 1497님, 저도 공부 봐주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자꾸 화가 나고요. 남편한테 시켰더니 남편도 하다하다 화내더라고요. 둘 다 포기하고 학원 보냈습니다. 0337님, 공부는 선생님께 맡기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공부는 선생님께. 가족 운전 연습

무시키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하이웨이님도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학원에 보내도 학원 숙제 하다가 또 열받기도 하고 그래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도 아, 난 너무 나쁜 엄마야. 난 진짜 난안 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화를 다스릴 때도 있고 참아낼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폭발하지. 아니, 폭발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어따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 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프리스타일 Y.

0: 도착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1: 프리스타일 Y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에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스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백예린이에요. 산책.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3663님 신청하셨어요.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2,400억 원을 웃도는 국비가 지원된 스마트 도시 조성 확산 사업의 상당수가 중단되는 등 부실 운영됐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의 121개 사업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9건의 위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개 사업은 현재 사업이 중단, 미완료 상태거나 시행 이후에도 부실 관리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매점 매석과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가 26만 5천여 원으로 생활형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가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복 착용 학교의 96%가 학교 주간 구매 제도를 운용하는 가운데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주요 4대 브랜드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1도, 습도는 9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부부끼리 제일 많이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몇 시에 퇴근해? 우산 챙겼어? 문 앞에 택배 좀 들여놔줘. 저녁 뭐 먹을까?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런 로맨틱한 말이면 좋겠지만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이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가 훨씬 익숙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디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뒷모습만 봐도 아, 오늘 힘들었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세상 유일한 내 편이 되죠. 매일 투닥거려도 결국은 내 영혼의 가장 그럴듯한 짝꿍이 바로 부부인 셈일 텐데요. 덕분에 내가 이만큼 버틴다는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볼까요? 그러라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요.

0: 10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였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무슨 고백이야. 칭찬은 뭐 낯간지럽게. 멋져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확실히 부부애라는 말에는 사랑 외에 뭔가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죠? 믿음이라든가 연민, 듬직함, 뭐 미안함, 또 함께 해온 일상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전작을 함께 헤쳐온 동지처럼 짠하고 애틋한 게 부부일 텐데요. 남은 인생 함께할 가장 가까운 삶의 반려자에게 오늘 한번 마음을 전해보시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 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0: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917님. 유디, 오늘 옷장에 안 입고 잔뜩 있던 옷들 정리하고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분명 매년 제가 옷을 사는데 옷이 왜 없지 했는데 안 입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옷장을 비우고 나니까 또 허전해 살고 싶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가까이 있으면 만만하게 보고 귀한 줄 모르고 이별 후에야 아 그래 그래도 참 괜찮았었는데 이거 좀 쓸만했었는데. 부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까운 사이에게 잘해야 되죠. 하나하나 아끼면서 진짜 잘 아끼면서 채워주세요. 영원한 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이라 외치는 곡. 라이언 리치, 또 다이애나 로스의 Endless Love였고요. 또 보이스 투 맨 머라이 캐리의 One Sweet Day까지 전했습니다. 딸구와 앵도님은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는 78kg, 25년이 지난 지금은 105kg. 저희 집 금지어는 105입니다. 제가 너무 잘 먹였나 봐요. 건강관리는 잘하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다 저 때문이랍니다. 왜 그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살뜰하게 잘 챙겨서 뭐 건강하시면 됐죠 뭐. 송사리님,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21일 부부의 날이면 1, 2, 12일은 돌싱데이? 하나가 둘은 찢어지는 날인가요? 아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우리 아가다님, 아니 아가다님이 아니라 송사리님. 제가 잠깐 잘못 봤네요. 학교 다닐 때 약간 선생님 말씀에 엉뚱하게 토달다가 혼좀 나지 않으셨어요? 이거 진짜. 응? 자, 어쨌든 5월 20일에 오늘은 해피송과 내가 햇님이가 하나가 되어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알파벳 K입니다. K.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K도 많죠 뭐. 김 씨도 있잖아. 김 씨. 김카스? 자,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무른 셀프님 존 레전드입니다. All of me.

유재수의 햇빛송 오늘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8087님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아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인기보다 OST가 더 인기가 많았던 것도 같고요. 두치님 칼리미녹, 또 우노유노님도 칼리미녹, 우리 미녹 언니를 아이거주아님도 칼리미녹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신나게 듣고 싶다고. 필코 홀린스님은 어제 우리 주인공 마지막 곡의 주인공 케니지를, 나민 아빠님은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들으면서 지루한 오후 가자 하셨고요. 3570님 등등 케니 로저스의 곡을, 반면에 1931님 9961님은 케니 로긴스, 케니 로긴스 그 영화 음악으로도 여러 곡이 있죠. 3122번으로는 키스웻의 노래 20대 때 너무 좋아했던 가수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먼저 꽝 상남자님 캐롤라인 크루거예요. You Call It Love.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41070343, 꽃마리, ND76, 종현님, 로코홀릭님 등 신청하셨고요. 켈리 크루거, You Got Lov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찾아보는데 6487님, K면 킹 오브 팝 마이클 잭슨? 워워워 아무리 요즘 영화가 잘 나간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참아주시고 7424님은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칼리드의 토크를 신청합니다. 시술사님 김칸

킬러스의 I'll be here where the heart is. 또 보람님 킬러스의 휴먼, 해피그님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또 메이플비카님 캔디 라마, 또 시자, 루더를. 1069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88 올림픽의 레전드 아티스트 코리아나의 빅토리 신청합니다. 힘든 하루지만 모두 승리합시다 하셨는데 아,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요. 문경도래님 케니 로깅스예요. Footloose.

바람파도님, 북망산천님, 바위나리, 토니킴님 등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나는데요. 내게 마이쉐로나 넘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0: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으며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배경으로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애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 단가 구조 개선과 기술 생산 이익 공유 등 산업 생태계의 전반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6%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낮은 6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은 밤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7.4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남희의 시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 첫 곡은 1069님의 신청곡 승리를 기원하며 코리아나 빅토리였습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오늘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2부 주제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네모다. 우리 햇님이들의 부부 이야기도 좋고요. 부부에 대한 생각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산지팀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술량이님, 20대 대학에서 만난 한상민 마술사쌤 생신입니다. 아직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연 올리신다고 축하합니다. 한양고양이님은 아유 요즘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나의 비타민 해피송 하셨는데 비타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죠. 해피송도 꼬박꼬박 들어야 되죠. 5780님은 지수님 제 귀가 황홀해집니다. 라디오 틀었는데 지금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줄. 0644님 신나 신나 해피 해피 하셨는데 자 이제 한숨 좀 돌리고요. 호레노트님 필코 흘린스님 콩칸의 I beg your pardon 또 버섯돌이님 팥죽님 캣 라즐로의 투나잇 또 카오마의 람바다까지 전했습니다. 즐기는 중님이 오늘 부부의 날이라 그런지 달달한 노래도 많고 신나는 노래도 많고 저는 싱글이라 그런지 그냥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해피송이 있잖아요. 즐기는 중 또 아이거 좋아님 3122님께 커피 쿠폰 보냅니다. 커피 쿠폰 받으면 나는 아내나 남편에게 솔직히 잘 양보할 수 있다. 아니야 커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자 어쨌든 유지수의 해피송 2부 주제는 부부입니다. 부부. 아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솔방울님 부부는 못다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3, 40대에는 그렇게 싸우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50이 넘은 지금은요. 쳐다만 봐도 안쓰럽고 이 사람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지금에야 잘해주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요. 이 마음 60대, 70대, 80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왜 짠한 거는 이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 본 거잖아요. 그때 그 기운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지요. 문경도련님 오늘 얘기 안 하고 가면 좀 섭파하실 테니까 지수님 오늘 부부의 날이죠. 자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적어주셨는데 싱글이시죠? 문경도라님은 그 아내의 정체를 밝히신 적은 없어요. 아내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부엔까미노님 부부는 전우애죠. 충성 하셨고 7188님도 부부는 전우입니다. 32년차 우리 부부요. 큰큰한 전우애로 자녀 리

리스크 극복 중입니다. 자녀 리스크. 하고 마는 리스크 중에서 그치. 나 반 닮고 당신 반 닮아서 나온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부가 함께 또 행복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하면 아이가 그렇다고 다 성공하거나 잘 되진 않지만 못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을은 선물님은 아주 오래전에 만나 결혼해 아들 둘 낳고 두 아들은 또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부로 시작해서 부부로 끝난다.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님은 남편이 떠난 지가 벌써 9년째 슬픕니다. 부부의 날 하셨고요. 그런 부부도 많으시죠. 7575님은 남의 편이었다가 50이 넘은 지금 조금씩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늙어간다는 짠함이 사랑보다 더 진한 휴먼 애를 만듭니다 하셨는데 그런 분도 주위에 종종 계시잖아요. 내 말이 꼭 아니고 내가 내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을 만나고 종교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등등등. 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2부 주제는 부부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부부 이야기 또 부부란 무엇인지 생각들 나눠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요. 1516님 청하셨네요. 케이스 앤 더 선샤인 밴드 Give It Up.

럭키럭키님, 지수님 늦은 출첵입니다. 운동을 다녀와서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다녀온나 칭찬해 하셨는데 멋이 중헌디. 부부도 내가 있고 부부가 있지. 그죠? 일단 나부터 좀 챙기고.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이었고요. 쿨라 쉐이커의 허쉬, 또 케이스 앤 더 선샤인 밴드의 기브 잇 업이었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하지만 커피 쿠폰 받은 거 우리 남편이 나한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 손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톰과 제리님 저 손들어 봅니다 하셨어요. 아내에게 양도하겠다고.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 톰과 제리님 우리도 나리나리니만큼 커피 쿠폰 보냅니다. 꼭 아내가 잘 사용해 주시고 인증샷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부부는 네모다. 아, 문경도련님이 아내 진짜 있다고. 우리 아내도 레인보우 애청자고요. 문경아씨라고. 아, 문경자 아자씨.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수상한데요. 문경도련님의 아내는 문경아세요? 급조하신 거 아니죠? 아자씨. 이상하시기도 하고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뭐 두 분이 사이좋은 사진이라도 보내주시면 뭐 어쨌든 계신 걸로. 옥주님, 50대 중반이 되어보니 어느새 부모님과 산 시간보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든 모습도 일하는 모습도 먹는 모습도 짠합니다. 그래서 가끔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팩도 해주는데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음 변치 말자. 또 이렇게 얘기하고 3일 후에 싸우면 안 됩니다. 노원킹님은 부부는 복권이라 하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서 41년을 살았다고 하셨는데. 와, 이것도 진짜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41년을 안 맞도록 안 맞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해피영미님은 부부싸움하고 하소연하는 친구한테 난 싸워도 좋으니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게 참...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런 거기도 하죠. 뭐 내 마음에 든다고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안 해주고 이런 건 또 안 되니까. 리따님은 농담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닐까요? 평생 서로 맞춰주는 관계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인지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100만 개짜리 퍼즐. 실은 퍼즐 조각이 몇 개 없는데 있다 다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잘 찾아서 맞추면 맞추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꼬마 마녀님은 부부는 오래 하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느낌으로 툭 가는 거. 이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 와이프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남편분이 이렇게 쎄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슬금슬금 불안해지는 거. 아, 음유시인님이, 아, 이거 팩트입니까? 올해 결혼 20년 차 되는 부부가 많을 겁니다. 06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가 너무 좋아서 그 해가, 좋은 해인 쌍춘년이어서 그해 주말이라 공휴일 오후까지 예약이 꽉꽉 찼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결혼하신 분들 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거 사실입니까? 우리 소희님은 아 부부의 날이군요. 오늘 부부의 날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우리 신랑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주시면 오늘 일찍 오라고 해볼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소희님을 위한 걸로 다 끝날 것 같지만 커피 쿠폰 당첨입니다. 커피는 우리 소희님이 마시고 저녁 반찬은 만난 거 해주시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핑스웨 켈라니가 피처링했죠. And my worst.

디아님 함께 하셨죠? 케이스의 Too Soon이었고요. 바다로망스님 케이스 앤 조조의 Tell Me It's Real 또 핑크스웨츠 그리고 켈라니가 함께 했습니다. And My Worst까지 전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헤들녘 나그네님 키타로의 연주입니다. 카라벤서리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한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3%로 가장 높았고 50대 79%, 40대 74%, 30대 68% 순이었고 18세에서 29세 이하는 51%로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애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가 40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발표한 202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는 740만 9천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8% 줄었고 40년 전과 비교하면 46.5% 급감했습니다. 2070년 청소년 인구는 32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8%, 학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기준 청소년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사고, 암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 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은 밤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2도, 습도는 88%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5: CBS
0: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5: 2시 5분입니다.
7: 이봉규의 어떤 가요?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더 자두였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기 봉보로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예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21일 오늘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이런 날이면 우리 봉팔님들 꼭 짱구력 발동해가지고 이미 있어요 지금. 5013번님 부부의 날 결혼기념일에 생각나는 양혜성의 화려한 싱글은 어떤가요? 최근 몇 년간 저희가 부부의 날마다 화려한 싱글을 재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늘은 안 틀 거예요. 이거 부부의 날인데 오늘은 좀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조화롭게 슬기롭게 어떤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틀겠습니다. 장난으로도 오늘은 안 틀 거예요. 이제 화려한 싱글 오늘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제니의 솔로 안 돼요.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이런 거 안 돼요. 이 노래 신청하시는데 오늘은 안 받습니다. 뭐 창수님 방금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건 뭐 물론이죠. 너무 좋죠. 이런 노래들 어쨌든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A면에는 좀 우리가 우그라들 순 있지만 나 사랑 때문에 이런 적이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봉팔님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열렬히 사랑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열렬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0: 시절, 지금의 이야기들 떠올려 보면서 우리 봉팔님들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이불킥 추억담이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매일 아침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쌌다. 늘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나는 막차가 끊겨서 집까지 걸어왔다. 와, 저 진짜 이런 적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옛날 여자친구 얘기해 줄까요? 그래요.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뭐제 얘기도 좀 풀어야죠.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미팅에서 만났던 여자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커플이 된 거예요. 미팅 장소에서.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그 동아리에서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제 집에 혼자서 가기가. 그래서 그쪽 지인이 저에게 부탁을 해옵니다.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진짜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를 타고 신촌에서 일산으로 넘어갔어요. 고향 경찰서 쪽. 거기에 내려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버스카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도 안돼 있었고 와, 지금 카드에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의 어머님께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아유 고마워요 택시라도 타고 가 했는데 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아유 버스 끊겼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저 택시 제가 타고 가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고 딱 나왔는데 어머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진짜 걸어서 왔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걸어서 갔어요 집에 나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다. 지금 아내분이 듣고 있대요. 괜찮아요. 뭐 지나간 과거도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여자랑 나는 결혼했으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봉팔님들도 그런 연애 하셨잖아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하다가 제 마음을 좀 들썩들썩하게 만든 봉팔님께 오늘은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럽게 이분을 불러보죠.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이야.

0: 딱지원에서 데이지 스마트한 데이지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네, CBS 음악 FM DJ들의 노래였습니다. 동시간 때 방송되고 있는 FM 팝스의 진행자 한동준의 음성으로 너를 사랑해 지연 아빠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곡 창수님을 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A면 함께하고 있고요. 2919번님이세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의 무학 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의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녀 한복 버선 등도 간직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 2919번님께는 랜덤 럭키박스 선물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내분께 꼭 선물해 주시고요.

8282번님은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일병 때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저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하고 거짓말하고 휴가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야외 훈련 복귀하고 월요일에 휴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월요일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면회 오셔서 당직 근무 중인 중대장님께 들켜 군장 돌고 휴가증 반납했네요. 이런 경험은 다 있죠. 그러니까 뭐 군대 안에서 여자친구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떻게든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근데 못 나가는 상황. 그러다가 다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여자친구분이 아내분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됐죠? 랜덤 럭키박스 역시 챙겨드리고요. 7608번님은 결혼 12년 차이십니다. 12년째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있어요. 12년째 차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가 도장을 깨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정년까지 아침을 차릴 수 있을지 스스로 시험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안 차리면 뭔가 찝찝한 이 기분. 12년째 아침 받아먹는 우리 남편. 오늘이 부부의 날인 건 알고 있을까요? 아, 알만도 한데.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꾸준함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처음 연애하던 시절. 그냥 내 남편이 너무 듬직하고 멋지기만 하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 남자가 아니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을 보는데 신발 뒤축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방금 본 거예요. 그래도 새 신발 산다고 말도 일절 안 하고 그거 좀 아껴보겠다고 계속 신던 거 신고 댕깁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이 또한 남편이 가족을 위한 뭐 희생, 꾸준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부부는 꾸준함과 꾸준함이 만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그리 버드맘님은 또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처음에 몰래 연애하고 있을 때 남편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고 내려가기 전에 몰래 저를 만나고 가야 했는데요. 마침 날씨가 쌀쌀해져서 어머니가 겨울 이불을 챙겨주시며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것까지 보고 가시는 바람에 고속버스가 출발해버렸고 결국 고속도로를 고속버스가 막 타기 직전에 남편이 외쳤대요. 아저씨 저 잠깐만 세워주세요. 저 내릴게요. 남편은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직전에 내려서 이불을 짊어지고 걸어나와 택시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추억은 많이 없으실걸요. 내려주신 고속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비밀 연애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만나러 왔다 이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하, 로맨틱합니다. 찐 고백이네요. 찐 고백.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내 평생의 반려자이잖아요. 결혼은 이 문명의 충돌이나 다름없다. 근데 이렇게 또 지금까지 잘 지내시는 것 보면 서로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죠. 아, 오늘 부부의 날 상당히 어떤가요? 분위기가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그렇죠? 계속 이 분위기로 A명 갈 거예요. 딩가딩가님과 철이형이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승철이에요. 오늘 같은 날 딱 어울리는 곡이죠. My Love.

0: 부부의 날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그 전곡 이승철 마이 러브 딩가딩가님과 철이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봉팔님들의 그 시절 사랑 이야기 좀 만나볼게요. 5917번님이신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백과사전에 편지를 껴서 건네줬는데 전교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교과서에 전해줄 걸. 사전은 너무 티가 났었나 봐요. 풋풋한 시절의 사랑 이야기네요. 근데 뭐 어디에 껴서 줬어도 다 소문은 퍼졌을 겁니다. 요새 중학생 아이들은 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궁금하네요. 요즘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나요? 우리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 봉팔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뭐 인별그램 DM으로 합니까? 아 이게 DM은 아 이게 낭만이 없는데. 그렇구나님은 연애 시절에 빨래가 덜 말라서 아버지 바지 큰 걸 입고 데이트를 갔어요. 창피한 무릎 쓰고. 위에 셔츠만 자꾸 잡아내렸네요. 연애 시절 그러니까 상대에게 멋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조차도. 셔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지금 아내랑 연애할 때 연애 초반에는 티셔츠는 안 입었습니다. 셔츠만 입고 다녔어요. 뭔가 댄디가이처럼 보이려고. 그 이후에는 뭐 그냥 대충 입었지만 초반 뭐 한 6개월은 무조건 더운 날에도 무조건 셔츠룩을 입었어요. 슬랙스 바지에다가. 9174번님 저는 연애 시절 잠들기 전에 갑자기 그녀 모습이 너무 아른거려서 연락 없이 택시 타고 의정부에서 성남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마침 그날이 말일이라 지금의 아내,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재고도 산다고 늦게까지 퇴근을 못해서 제가 기다렸다가 순댓국 사줬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순댓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순댓국 포장해서 퇴근할까 봐요. 랜덤 럭키박스 일단 우리 9174번님께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순댓국을 고기 추가하시고 곱빼기로 사가시길 바랍니다. 여보, 그 시절 생각나서 오늘 부부의 날이길래 순댓국 사왔어. 곱빼기야. 그러면서 요 멘트 날려줘야죠. 그때에 비해서 내 사랑도 지금 더 곱빼기야.
1: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입니다.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0: 방금 멘트 어땠어요? 우리 제작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봉팔님들 어떠세요? 9826번님 첫사랑이 낙엽을 코팅해주면서 영원히 간직하라고 해서 간직했는데 저를 버리고 딴 사람에게로 점점점 아직 그 낙엽 그대로 있는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낙엽이 아깝다기보다도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열렬히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시절의 나. 그 사람이 이제 시절 인연이었어도 지금 그 사람이 그냥 어디에선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신혜숙님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핑클이에요. 영원한 사랑.

달달 한도 초과 이번 게 어떤가요? 이면 차양기님의 신청곡 파파야 사랑 만들기였고요. 신혜숙님의 신청곡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3505번님이 아 죄송한데요. 저 결혼 17년 차인데요. 아까 뭐 곱빼기 뭐 그거 듣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거짓말 하시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자주 하자. 거짓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거짓말이 매우 선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말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어느 순간 행동하게 되니까 이런 사소한 말장난들이 부부 사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쁜희님은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신혼 초에 친정가족들 집들이를 했거든요. 화장실 변기를 막은 신랑. 저는 신랑의 체면과 민망함을 막기 위해 제가 막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허물까지 덮어주는 게 진정한 부부 아닐까요?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지만. 어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친정가족들 다 모시고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변기를 막았어요.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SOS를 했는데 아내가 이걸 커버해줬다. 남자는 평생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다짐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킨다. 그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5004번님이세요. 99년도 말 메신저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뭐 천리안 나은우리 이런 건가 봐요. 당시 메신저 커플 1호로 메신저 회사에서 결혼식 선물로 대형 냉장고도 받고 전국에 있는 메신저 회원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습니다. 당시 기사도 많았는데 오래돼서 점점점. 이야. 요거 찾아보면 있겠는데요. 99년도 기사면은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접속안이에요. 사라본 러버스 콘체르토 한번 들어야겠는데요. 한번 들려주세요. 잠깐만. 사라본 러버스 콘체르토. 아, 한번 들어주세요. 오영영 사부님한테 딱 어울리는 부금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 왔잖아 왔잖아. 안녕하세요 누구님. 오늘도 접속하셨네요. 누구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거기서 만날까요? 아, 영화 접속 생각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영화 접속의 그 배경

0: 방송국으로 나오는 곳.
1: 그 한석규 배우가 라디오 PD로 나오잖아요.
0: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 지금 현재 CBS 제작국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 당시 모습을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저기 내 자리인데? 그대로 있어요. 저 현판은 아직도 있네? 그때도 있었구나? 와우. 이쁜 희님과 5004번님께 랜덤 럭키박스 챙겨드리죠. 자우림의 곡한곡 듣겠습니다. 1717, 1771.

둘이 하나가 되던 날, 부부의 날, 에임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5239번님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두 사람.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13개 언어로 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다국어 홍보물은 선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그림으로 투표일과 사전투표 일정을 안내합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이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새학기 도내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이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보강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청소년 생명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 공백을 최소화하는 표준지침 수립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0: 이었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국가데이터처와 질병관리청,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6명에서 2023년 8.1명, 2024년 8.3명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제1회 학생 맞춤 통합 지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상돈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 등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는 복합 위기 사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또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복합 위기 사안을 총괄하고 부서 간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원도심 골목상권,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나뉘며 융자기간은 모두 5년으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를 통해 505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8: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501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비안 첫 번째 트랙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철이 형이님 부부의 날 뭐 이거 양날의 검 같은 건가요? 앞뒤가 다른 뭐 그런 건가?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노래 안 튼다며 왜 틀어? 7106번님 역시 오늘 같은 날 안 들을 수 없지. 그렇죠. 안 들을 수 없지. 제가 안 틀겠다고 말씀드렸죠. A면에 안 틀겠다는 얘기였고 B면엔 틀어야죠. 결혼은 미친 짓이야. 미쳐야 할 수 있는 결혼. 미치도록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건 저희 제작진의 의견과 다릅니다. 저희는 결혼을 장려하는 제작진이에요. A면이 너무 달달했기 때문에 너무 스위트해서 우리 봉팔님들 충치 생기실까 봐 치석 제거하는 마음으로 틀었습니다. 시원하잖아요. 깨끗해졌어요. 치석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어요. 틀어야 돼요. 이 곡은 매년 틀 겁니다. 앞으로도.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전시회 티켓 선물 안내 드립니다. 아, 또 갑자기 단짠단짠이네요. 전시회 티켓 선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즈. 전시회 우리 봉팔님들을 초대합니다.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다녀오실 수 있게 1인 2매씩 드리고요. 8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진행되니까요. 관람 희망하시는 봉팔님들은 사연 말머리에 전시라고 적어주신 뒤에 성함과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우리 봉팔님들 총 20분께 드립니다. 늦기 전에 얼른 신청을 남겨주세요. King of Kings. 이제는 접속 체크 시간. 어떤가요? 듣고 있는 중이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접속 체크. BTS와 함께합니다. Butter. 스무스 like butter. Let's go.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 your heart. 제 목소리가 버터처럼 느끼했다는 봉팔님들 위해서 BTS로 중화합니다.

3235번님 접속. 방금 안내드렸던 킹 오브 킹즈 전시회는 꼭 전시라고 말머리에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캔디님, 아기 상원님, 오삼, 83번님, 최현진님, 창수님, 메이플, 백화님, It's that time.

웨페님, 노안과 바나님, 초콜라떼님, 2748번님, 조이오오 756번님, 여원님, 초성 완료!

서버님, 3875번님, 특공님, 도라시님, 아이셔, 레몬님, 접속. 자, 클랩, 파수, 오케이, 손에 불나게.

마지막 여기까지. 와우, 17 박수. 방탄소년단 Better, 그 전곡으로 재생해 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비면 우리 박수 치면서 또 건강 수명 늘렸습니다. 접속 체크하며. 자, 지금 밖에서 아까부터 계속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 이제 박수 그만 치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선생님들.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은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함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

0: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요즘 세 분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우리 봉별님들의 호평이 자자합니다. 먼저 시를 사랑하는 우리 노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자세히 보아요 예쁘다, 오래 보아요 사랑스럽다.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러블리한 노라 노라봉입니다.
0: 네, 다음은 스타일에 신경을 요새 많이 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허리케인 봉쌤?
2: 은근 아니고 상당히 많이 신경 씁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베이비 펌을 해볼까? 방송국 그럴 때마다 고민 스타일 고민하는 허리케인 봉이에요.
0: 마지막으로 정말 친화력이 상당히 좋으신 봉진모 쌤이세요. 이 정도였어요? We are the world. 우리 모두 친구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발이 넓은 파워의 양인 봉진모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도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외치실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음절씩 동시에. 그걸 듣고 우리 봉팔님들은 세 음절을 잘 조합하여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죠. 자, 세 분 이제 2단계 느낌으로 1단계부터 갈게요. 1단계로 세 분 동시에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PD님, 노라봉쌤을 위해서 리버브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리버브가 없으면 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호흡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시겠죠? 우리 PD? 자, 노라봉쌤 준비되셨습니까?
1: 나.
0: 아, 좋아요. 빨리 빼야죠, 리버브. 오늘도 호흡이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PD랑 함께한 지 1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자, 허리케인 봉쌤, 봉진모쌤도 잘 준비해 주시고, 자, 1단계 외쳐주세요. 오,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쵸? 하나도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한 거죠? 자, 1단계 한 번만 더 외쳐주세요. 오,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오늘? 뭐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는 건가? 마트에 가서 사는 건가? 길거리에서 보이는 건가? 이거 뭐지? 자, 1단계 한 번만 더 주세요, 세 분. 꼬마 마녀님, 한 거예요. 1단계 너무 어렵죠, 오늘. 자,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 2단계는 이거보다 쉬워요. 2단계 주세요. 아, 1단계와 2단계 난도 조절이 이거 너무... 크네요, 간극이. 2단계를 거의 3단계처럼 오늘 세 분이 맺혀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봉팔님들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외우는 게 아니라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974번님, 반도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2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2단계. 더 이상 안 들려드려요. 지금 정답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0: 잔나비였어요. 봉첨을 쳐내. 그 전곡 박주원 장엽 함께한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오늘의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 세 글자 한 단어 7266번님 부대찌개라고 보내셨어요. 너무 쉽죠. 세 명이 외쳤는데 어떻게 네 글자가 됐을까요? 도지혜님 식혜. 해자가 오늘 들렸다는 봉팔님도 많아요. 해 식혜 식혜 식혜 식혜 한 잔 주세요. 1단계로 1단계 식혜 한 잔. 다시 한번요. 아, 식혜가 들리긴 들리네요. 2536번님은 그래서 주식회로 보내셨어요. 주식회. 자, 3시 29분 30초 기준 오늘의 코스피 장 마감성 한번 체크해보고 갑니다. 와우, 오늘 코스피가 8.29%가 올랐어요. 전일 대비.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이 화력이. 일봉팔님들, 우리 개미 주주봉팔님들 오늘 이득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파이코코님 최신곡. 0316번님 칡냉면. 아, 칡냉면 좋죠.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늘 그 목욕탕에 갔다 오면 목욕탕에서 목욕탕하고 칡즙을 항상 사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칡즙이 목욕탕 루틴입니다. 하, 목욕하고 나서 칡즙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 폐까지. 7425번님 벽시계. 현진이님 추시계. 시계가 두 분 있었고요. 꼬마마녀님 재채기. 8710번님 지우개. 지읒 발음. 하루를 살아두님 우체부. 625번님 개무침. 어, 좋죠. 자, 오늘의 정답 세 분 천천히 외쳐주세요.
1: 부침 개.
0: 오늘의 정답은 부침개였습니다. 부침개.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부침개. 김치 부침개도 맛있고 부추 부침개도 맛있고 또 애호박 부침개도 맛있고 아, 감자 부침개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어요. 부침개는. 그쵸? 오늘 점심에 부침개 드셨다는 봉팔님도 꽤 많이 아까 보였는데요. 1766번님 문제 내는 분들 왜 이렇게 자꾸 캐캐거려요. 기침하는 줄 알았어요. 세 분께 다음 주부터는 좀 덜 캐캐거리게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766번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봉팔님들 감사드립니다. 솔리드 들을게요. 솔리드. Happy ending.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쌈장 만들다가 선곡에 발목 잡힌 메이플 피카님. 쌈장 만들다가 갑자기 후드티 입고 현진영고 진영고 함께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다 그려졌어요. 그전 꼭 업타운에 다시 만나죠. 앞선곡 솔리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피엔딩 요 곡은 그 중간중간 나오는 DJ 머신의 이 스크래치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래치 소리 이런 거. 아,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저도 뭐 춤을 못 춥니다만 이 곡을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대.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교통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10cm예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0: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하며 7,81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 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쳐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49.9포인트, 4.73% 오른 1,105.97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 0.7원 내린 1,506.1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 설거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운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AI 표시 의무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 종합특검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한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일본 등 각자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국제 문제에서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타격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고 중동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일치되게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 중러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뺀 채 미국을 비판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러 양국은 일본 문제에 관해서 역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냈는데 공동성명은 현재 일본은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은 이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2: CBS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만물이 생장에 푸른 생기가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 소만의 소는 작을 소자를 쓰는데요. 꽉 찬 완성이 아니라 조금씩 차오르는 상태를 뜻하는 그 작을 소자가 오늘따라 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수확을 하려면 열매가 조금씩 서서히 차곡차곡 옹골차게 쌓여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을 부지런히 쌓아보자고요. 비지스입니다. Woman in You.

0: 비지스의 Woman in You,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즐기는 중님께서 어우 첫 곡부터 신나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이사걸님이 종일 여기저기서 부부의 날을 앞세웠는데 라이키팝에서는 절기 소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셨는데요. 뭐 부부의 날도 맞아요. 오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늘 달력을 딱 봤는데 소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소만의 숫자가 작을 소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한꺼번에 식물들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야금 비도 한 방울 맞고 바람도 맞고 햇살도 받으면서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커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뭔가 좀 대견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지 형님이 어제는 또 세계인의 날이었다고 매일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가요? 하셨는데 정말 날이 정말 많네요. 그죠? 다 챙길 순 없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챙겨주면 또 의미가 있죠. 황성희님, 모처럼 느긋하게 듣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제겐 최고의 시간이에요.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황금박지님, 비가 그쳤어요. 농가에서는 꼭 필요했었을 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비처럼 활력 있는 음악 라이키팝에서 신나게 애청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비처럼 촉촉하고 또 꼭 필요한 음악 오늘 라이키팝에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폴의 노츠의 Man Eater였고요. 마이크 맥도날드의 I Keep Forgetting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오늘 날이 좀 흐리잖아요. 비는 이제 오후부터 해서 저녁까지 서서히 그친다고는 하는데 하늘은 아직 좀 회색빛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나른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2850님, 외출하고 돌아와서 라이키팝 틀어놓고 누워있으니까 세상 행복합니다. 근데 현실은 곧 애들 학교 시간이에요. 애들 집에 오기 전까지 이 여유 누려볼게요. 그럼요.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한 휴식을 빨리 많이 누리세요. 카라님이, 하디, 인천 계양도서관 독서문학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CBS 레인보우와 함께합니다. 우와!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모두 애청자예요 하셨어요. 어머! 계양도서관 독서문학과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보통은 이어폰 끼고 몰래 들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한 팀이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는 처음 봬요. 어머, 감사해라. 카라님이 앞장서시는 건가요? 그래서 레인보우 이렇게 틀어주시고. 캬, 감사합니다. 로코홀릭님이, 하디 어제 저녁 든든하게 먹었나요? 체력 회복하셨나요? 저 어제 저녁에 원래 그 우리 감자전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감자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체력 회복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뭐 드세요? 갑자기 또 저녁 메뉴 타임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어제는 나물 가득 비빔밥 먹고 오늘 점심에 찜닭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맛을 배달을 했어요. 회사분들이랑 하나는 로제 맛이었고 하나는 김치 이제 김치 맛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와 아직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저녁 약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크님들은 근데 잘 챙겨 드셔야 되니까 오늘 점에추 저녁 메뉴 추천을 하자면 찜닭 하겠습니다. 로코홀릭님이 청해 주신 곡이네요. 패트릭 스웨이즈의 She's Like the Wind 함께 들어보고요. CBS 뮤직 차트 36위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이슨 브라즈의 You and I Both였고요. 보통날님께서 청해 주신 BTS의 Swim 함께 들었어요. 1402님이 방탄이들 노래를 팝송 시간에 듣다니 응? 뭐지? 하셨는데 이 노래가 또 빌보드에도 오르고 그잖아요. 전 세계 이 팬들을 사로잡은 만큼 Like Pop에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선곡 좋다는 이 여러분의 반응이 많아서 좀 뿌듯한데요. 2240님이 오늘 유난히 선곡이 좋은 이유는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선곡을 잘하셔서인가요? 2240님이 잘 들어주셔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 소 작가님이 또 선곡에 불태우셔가지고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가지고 이런저런 부부 관련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도리도리님이 하디 저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

아직까지 눈에서 꿀이 말라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거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보통 이 얘기를 셀프로 하지 않고 주변 누군가가 해줘야지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셀프로 나는 눈에서 꿀이 말라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참 멋진 남편의 모습입니다. 1277님은 방송 들으면서 남편이랑 먹을 수육하고요. 배추도 데쳐서 된장에 무치려고 합니다. 캬! 또 이 부부의 날 만찬 준비하시는군요. 제주 딸기산도님은 오늘 부부의 날이라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불고기 만들 거예요. 표고버섯 많이 넣어서. 아니 이런 사연 들으면 제가 그 남편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 아 부럽다. 최혜정님은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남편한테 그동안 고맙고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저녁 걱정 말고 그냥 알아서 먹으라네요. 참나. 아, 근데 이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고맙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될지 무심하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사랑한다고 좀 해주시지, 그죠? 혜정님 맛있는 거 드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혜정님이 원하시는 맛있는 걸로 먹어보자고요. 아, 우리 좀 사랑 노래. 이 노래 들어볼까요? 인기 차트 59위입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테일러 데인이에요. I'll Always Love You.

앤 마그렛의 What am I supposed to do 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인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연극열전 시즌10의 9번째 작품 사람, 환경, 인생에 대한 그 거대하고 엄청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연극 렁스입니다. 이 공연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 곡을 정말 많이 청해 주셨어요. 특히 핫종님께서 이틀 전에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잭슨5의 I'll be there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절기상 소만인 오늘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 지방의 경우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남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새벽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반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현재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도의 가능성과 우리 기업들의 기회

0: 알아보고요. 기후변화로 앞으로 등장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행한 한타바이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수도권 근처에 집중적으로 확대됩니다. 주간기후 브리핑 통해 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세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세계 AI 반도체 경쟁, 인도 참전.
5: 예, 드디어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 14억의 인도 이야기 오늘 이제 드디어 하는군요.
6: 맞습니다. 자, 인도는 일명 포스트 차이나로 이게 중국을 이어서 세계의 공장이자 앞으로 거대한 시장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죠. 엄청난 인구, 그다음에 빠른 산업화와 인프라 개선, 뭐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 많은 면에서 인도가 지금 변하고 있다. 기회의 시장이다. 이런 점. 세계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미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게 단순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상황을 오늘 우리 기후로운 경제생활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5: 한 달쯤 됐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에 우리 기업인들도 동행을 했던 그런 기억나요.
6: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갤럭시 휴대폰 들고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모디 총리랑 나란히 서서 찍은 셀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셀카를 찍은 휴대폰이 갤럭시 지플립 7 모델인데요. 이게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겁니다.
5: 아, 현지 생산 제품이군요.
6: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995년에 처음 인도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1996년부터 노이다 공장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노이다 공장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기지 중에서 생산 능력이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5: 그렇군요.
6: 예, 그래서 지금 뭐 폴더블폰 포함해서 모든 뭐 플래그십 보급형 모델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공장 단순히 만드는 공장을 넘어서서요. 이 현장에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첨단 제품 생산과 혁신 연구 개발을 인도 현지에서 같이 하겠다면서 투자 확대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이제 R&D 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의 현지화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일이고요. 또 인도로서도 이득이 생깁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0: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가 들어오면 조립이랑 생산을 넘어서 아예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 세계의 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공장 역할만 하진 않겠다. 우리가 훨씬 더 첨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중국도 사실 그렇게 컸잖아요.
0: 맞습니다. 인도가 2047 선진 인도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47년까지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인도는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부품,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반도체 분야예요. 네. 인도 반도체 미션이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설계와 제조, 또 후공정까지 아예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5년 전에 출범을 한 국가 핵심 네. 프로젝트입니다.
1: 근데 저는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23년, 3년 전에 사실은 인도의 국제 컨퍼런스에 갔었고요. 초청을 받아서 그때 제가 인도를 평생 처음 갔습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도가 예. 그때 네. 모디 총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큰 컨퍼런스라 뭐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예. 그 자리에서 우리는 2047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이제 한 24년 후겠죠.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때 제 느낌은 아, 왜 하필 또 2047년일까? 2045년도 아니고 2050년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전히 예. 그게 유효하네요. 지금 최 기자 2047년 선진인도 예. 이게 딱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0: 인도에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
1: 글쎄요. 하여튼 예, 제가 직접 뭐 여쭤볼 예. 수는 없었고 총리한테 네. 그랬습니다.
0: 역동성이 느껴지셨던.
1: 네. 네.
0: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교수님 타타 일렉트로닉스 들어보셨나요?
1: 아니 뭐 이 타타 그룹은 워낙 이름 외기도 쉽고
0: 네.
1: 제가 유학 시절에도 예. 그 인도 친구들 학생들이 뭐 타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미 뭐 익히 들었고
0: 예.
1: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 중에 그룹. 하나고요.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타타 그룹은 인도 최대의 재벌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인도판 삼성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전자기기랑 반도체 분야에서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겠다면서 2020년에 야심차게 설립한 기업이에요.
1: 네, 뭐 한마디로 예. 인도판 삼성전자.
0: 네. 예. 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90% 이상 중국에서 원래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미중 갈등 번지고 관세 문제 때문에 애플이 탈중국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4년에 타타가 갑자기 공장을 인수하면서 아이폰 조립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불과 2년 만에 대만 폭스콘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아이폰 조립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1: 대단하네. 2년 만에.
0: 네. 기존 애플 협력사의 인도 공장이랑 인력 노하우를 그냥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가
1: 그래요.
0: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밑바닥에서부터 키운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던 공장 사들여서
1: 그래요.
0: 타타 간판을 내건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소식인데요.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요.
1: 유명하죠.
0: 예, 네. 타타 일렉트로닉스랑 손을 잡았습니다. 자, ASML은 어떤 기업이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EUV 장비 없으면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 미국 인텔 같은 기업들이 최첨단 칩 찍어내고 싶으면 무조건 ASML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근데 이 ASML이 왜 인도 기업이랑 갑자기 손을
1: 맞아요.
0: 잡았을까?
1: 네.
0: 이거 역시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랑 합의를 해서 중국으로 장비 못 팔게 막았거든요.
1: 중국 배제 정책.
0: 네. 그러면 대체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중국만한 그 규모에. 그래서 중국 대신에 택한 게 바로 인도인 겁니다.
1: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말씀 들어보니 인도도 미중 갈등에 반사 이익을 보는
0: 네.
1: 상황이에요.
0: 예, 아직은 견제를 받진 않으니까
1: 네.
0: 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 빨리 누려서 역량을 확 키워놔야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타가 인도 구자라트주 둘레라에 300mm 웨이퍼 기반 반도체 제조 팹 공장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ASML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자동차, 모바일 기기, 그다음에 AI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최첨단 칩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까지 인도의 반도체 자립은 원래는 좀 정책 슬로건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ASML의 참여 소식으로 이게 정책 발표 수준이던 인도 반도체

0: 망을 좀 실현시켜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현 그래요. 가능성이 커진 거죠.
1: 그래요.
0: 예. 근데 아직은 사실 시작 단계라서 그래서 지금은 경쟁자로서의 가능을 따지기보다는 뭐 파트너, 시장으로서 가능성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테스트, 패키징 분야처럼 우리 기업들이 노하우와 경쟁력이 더 있는 그런 분야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망 진출 전략을 세워서 인도 시장 진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반도체만이 아니고 AI, 인공지능 분야도 인도가 상당히 치고 올라온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0: 네, 사실은 인도가 원래 그 가장 뭐 IQ가 높은 수학을 잘하는 그런 두뇌가 모인
1: 인도 학생들 공부 잘해요.
0: 그렇죠. 그런 집단이죠. 네. AI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지금 3위를 누가 할 거냐를 두고 우리나라도 지금 3위를 목표하고 있고 뭐 일본, 유럽 등등 여러 나라에서 각자 강점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물가 저렴하고 내수 시장 넓고 또 개발자 인구도 많잖아요. 땅도 넓고요. 그래서 이걸 무기로 지금 인도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도에 투자하고 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지금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아다니 그룹도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무려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배경에 지금 인도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혜택도 있는데요. 올해 2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 발표하면서 자, 인도 내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계 기업에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사실은 인도에 대한 이런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좀 민주주의의 과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이 엄청난 국민들 숫자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국력을 결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AI 또 반도체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성장시켜서 인도 전 국민에게 더 많은 부를 선사하겠다.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이런 거침없는 행보 우리 기업들도 좀 수혜되는 겁니까?
0: 한번 볼게요. 4월 말에 이제 이 대통령 순방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 이사가 이제 동행을 했는데요. 이때 네이버도 타타그룹의 IT 계열사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1: 네.
0: 예, 아까 우리가 반도체 분야도 뭐 경쟁보다는 그래도 협력이랑 뭐 기회로 생각하면 뭐 지금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력망 분야,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이런 데서 우리 기업들 진출 가능성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이랑 데이터 센터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 진출 기회가 지금으로선 확대될 걸로 예상이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사실 인도의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서 이게 투자 기회이기도 하지만 좀 리스크도 있어요.
1: 네.
0: 무엇보다 전력 수급 문제가 아직까지는 좀 과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 차질 생기면서 인도도 좀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원유랑 가스 가격 오르고 또 이걸 세금으로 막아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다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스가 아니라 장작을 떼서 밥을 한다. 이런 현지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1: 네.
0: 아까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는 그 노이다 지역에서는요. 생계비가 너무 올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0: 모디 총리가 그 인도 국민들한테 휘발유랑 디젤, 가스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불필요한 해외 여행과 휴가 그리고 결혼식까지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더라고요.
1: 또
0: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한 한 재택근무 좀 실시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도 했습니다.
1: 인도의 최고 권력자가 이제 절약을 호소하는 상황.
0: 네.
1: 사실은 이제 앞으로 6월 넘어가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안 풀리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호소를 해야 될 상황으로
0: 결혼식도 하지 말아달라.
1: 이제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적게 써라.
0: 네.
1: 화석연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0: 네.
1: 어쨌든 뭐 인도는 워낙 또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탄소 배출하는 나라고 국내 에너지 생산 능력 또 탄소 너무 많이 배출하는 이런 게 좀 제약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인도로서는 지금 빠른 보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택이 아니라

0: 필수 요소로 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탄소 중립 목표가 다른 나라보다 좀 늦어요. 다른 나라가 지금 2050년 넷제로 목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인도 목표는 2070년입니다. 네. 2047년에 선진 경제 되고 한 30년 후인가요? 20년 후인가요? 근데 이 목표 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로서는 전력난이랑 에너지 안보라는 이 현실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발전 설비 용량 뭐 500기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일단 규모가 다르다 다르죠. 보니까 스케일이 예. 좀 큽니다.
1: 예. 중국과 비교해야 돼요. 예.
0: 태양광, 풍력, 전력망,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많아질 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로서도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GS건설. 지난 4월 말에 인도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도 GS건설이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디벨로퍼로 참여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건설사 중에 최초였습니다. 이 경험 기반으로 앞으로 인도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기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 또 인도의 앞으로의 거대하면서 빠른 변화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알아볼까요?
0: 네. 한타 바이러스는 시작일 뿐 기후 위기가 복원 위기 된다.
1: 예, 이 한타 바이러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맞아요. 명명된 예, 예. 그런 바이러스인데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사실이 이제 알려졌죠. 팬데믹 공포가 지금 뭐 해외 뉴스 언론에서 뭐 계속 연일 보도죠.
0: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 안 네. 됐기 때문에 사실 가슴이 많이 쓰러졌어요. 네. 자, 일단 이 한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탑승객 147명 중에 지금까지 9명이 확진이 되고 3명은 이제 추가 검사 남았는데 잠정 양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총 한 12명 정도 감염된 걸로 추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덜란드인 부부랑 독일인 한 명이 숨져서 총 3명의 사망자 나왔고요. 그리고 확진자 중에 한 명도 현재 중환자실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한타 바이러스가 원래 이 설치류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이러스 그룹인데요. 사람한테 감염이 될 때는 주로 감염된 설치류나 뭐 그 설치류의 소변이나 뭐 배설물 이런 걸 좀 접촉하다가 감염이 된 걸로 알려집니다. 네, 미주 지역에서는 이게 치사율이 최대 50%에 이르는 걸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최초 발견한 지역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고 이호왕 고려대 교수가 1976년에 한탄강 주변에 서식하는 등줄지의 폐 조직에서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발견을 하고 이거를 한탄강 이름을 따서 한타 바이러스라고 명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호왕 교수는 이 공로로 2021년에 노벨 의학상 수상 예측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때 발견을 하긴 했지만 그 규명을 한 게 이때인 거지 이미 뭐 2차 세계 대전 때 그다음에 6.25 전쟁 때도 유행했던 정체불명의 괴질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1: 국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변종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 맞아요. 이런 얘기죠.
0: 예.
1: 자, 기후 위기와의 연결고리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0: 네. 일단 그 변종 치사율 높은 변종이 보니까 안데스 바이러스. 안데스 하면 뭐 중남미 쪽에 있는 그 산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미 쪽의 산맥이다 보니까 안데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남미에서 그쪽이 약간 설치류가 많잖아요. 그 몸통이 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변종이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타 바이러스 그룹 중에서 일부인 안데스 바이러스가 이번에 크루즈선 감염시킨 그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이 안데스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네. 추정이 되고 있어요. 남미, 그러니까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감염 사례가요 거의 두 배로 늘었대요. 근데 이게 기온 상승 때문에 한타 바이러스를 보유한 설치류가 이제 먹이를 찾아서 떠났다가 더 많은 지역에 번성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서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게 현지 분석이에요. 일단 네.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다른 데를 찾아 떠나야 코로나 되잖아요.
1: 코로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때도요. 예, 박쥐들이. 네. 예. 또 이게 강수량이 늘면요. 설치류 먹이가 풍부해져서
1: 맞아요.
0: 개체수가 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염 위험이 더 맞아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도 지금 바이러스를 옮기는 뭐 모기, 진드기, 설치류가 기온 상승 때문에 뭐 옛날에는 서식하기 어려웠던

0: 지역까지 확산을 하면서 말라리아, 콜레라, 라임병 이런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2020년대 초반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질병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뭐 아직까지 그 정도로 이 한타 바이러스의 규모가 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 맞아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기후 위기도 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문가들이 내고 나섰습니다. 세계은행이랑 WHO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라는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요. 5월 18일에 WHO 연계 연례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운 영향으로 연간 약 6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또 6만 명은 더위와 관련해서 사망을 하는데 지금 이걸 다 기후 위기로 묶어보면 결국에는 보건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1: 네.
0: 게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 자, 마지막 이야기 알아볼까요?
0: 네. 수도권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 10개 이상 조성.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 에너지 전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산지소 개념입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란 말이죠.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막 대형 원전 짓고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그다음에 송전망 건설해서 수도권으로 막 전기를 끌어다 쓰던 그 시절에는 뭐 에너지 지산지소 개념을 상상을 할 수가
1: 없었죠.
0: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가능해질 것처럼 보이는 거는 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죠. 이게 지금 5년 내에 어느 정도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정부가 우리나라 전력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근처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개 이상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가 지금 2030년 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 이상 보급하겠다. 이 목표 지금 여러 번 발표를 해왔잖아요. 지금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한 37기가 정도인데 이거를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3배로 늘리는
1: 네.
0: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력원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한10% 조금 안 되는데 이 비중도 10년 뒤 2035년에는 30%까지
1: 네.
0: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 그래요. 이런 목표는 어쨌든 뭐 저는 일단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요.
0: 네.
1: 그러나 목표는 목표고 달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서 뒤처져 있어서
0: 네.
1: 현재 시점이 10% 가까운 일본도 25%, 뭐 OECD 평균 35%
0: 네.
1: 이렇게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0: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 플레이어들, 기업,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런 전망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1: 네.
0: 라는 게 사실 궁금증이었어요.
1: 그래요.
0: 그뭐 방법론을 처음으로 좀 발표를 했다고 보면 될것
1: 네.
0: 같아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구체화된 게 있어요. 일단 재생에너지 100기가 보급 목표 중에 87기가가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 설비는 금방이라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1: 네.
0: 이거를 개통 연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 어디보다 전력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만약에 수도권에 태양광을 깔 수만 있다고 하면 좀 빠르게 보급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옛날에 우리가 대형 원전이나 대형 화력 발전소만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 부지가 없다고 보고 자꾸 먼 데서 속넓적 건설해서 끌어온다 이 생각만
1: 네.
0: 했는데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하면 지산지소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근처에 유휴부지를 지금 연끌 중이에요. 연끌해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까는 방안이 좀 우선적으로 발표가
1: 네.
0: 됐습니다.
1: 사실은 이 태양광이 어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빨리 보급되냐 하면 어제자 블룸버그에
0: 네.
1: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언론에 떴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발전원보다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해가
0: 네.
1: 2032년이다.
0: 2032년?
1: 6년
0: 네.
1: 남은 거예요.
0: 네.
1: 6년 뒤에는 원전, 석탄, 가스 모든 걸다 포함해서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1위로 올라서는
0: 예.
1: 2032년, 6년 후입니다. 얼마나 이게 빠르게 지금 설치가 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면
0: 네.
1: 한국도 수도권이건 어디건 부지 나오고 뭐 지붕이건 어디건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게 글로벌 흐름입니다.
0: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겠죠.
1: 없죠.
0: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단지 어디 조성될지 좀 더 풀어볼게요. 일단 인천이랑 뭐 경기 화성 안산 이쪽 인근에 유명한 간척지가 있죠.
1: 네, 있죠.
0: 시화지구, 화웅지구, 그다음에 항만시설, 이제 평택항, 평택호 이런 인근에다가 태양광 플래그십 단지가 구축이 됩니다. 우리 보통 그 옛날 원전 뭐 한 기를 1기가와트라고 치면은 이 경기 인천 쪽에 계획하는 태양광만 최소 3기가와트 이상이에요.
1: 네.
0: 옛날 원전으로 치면 뭐 3기 정도 이런
1: 그렇죠.
0: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몇 개 들어서는 겁니다. 이 밖에도 뭐 공장이랑 산업단지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요. 가정집 베란다에도 이 베란다 태양광 해가지고 5년간 한 200만 가구 정도에 설치하는 게 네. 정부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랑 가깝고 또 우리나라 지도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충청 지역도 중요한 후보지로 꼽혀요. 일단 충청 쪽에는 우리 지금 탈석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석탄 발전소 퇴출하면서 남게 되는 폐부지가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옛날에 석탄 발전에 이용하던 송전선로가 다 깔려 있고
1: 그렇죠.
0: 사실 여기서 대부분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냥 발전 설비만 바꾸면 개통 활용이 가능한
1: 바로
0: 거예요.
1: 바로 연결이
0: 예,
1: 되고.
0: 전력망을
1: 특히
0: 사용할 수
1: 충청남도가 그렇죠.
0: 그렇죠. 네. 서울하고도 그렇게 멀지
1: 네.
0: 않고요. 또 이 지역은 지금 석탄 발전소 퇴출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 경제 어떻게 할 거냐
1: 맞아요.
0: 하는 문제 직면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안이랑 서산 일대도 간척지가 있고요. 청풍호에 수상 태양광도 깔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원전은 이제 한 기를 돌리면은 워낙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은 햇빛이 없으면은 이제 전기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게 용량은 같아도 태양광은 훨씬 더 많이 있어야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량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0: 네.
1: 그만큼 태양광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0: 예.
1: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여기저기에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0: 예.
1: 장점은 이게 분산형이니까
0: 네.
1: 굉장히 탄력적으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여기저기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만
0: 네.
1: 개통만 잘 연결시켜주면은
0: 예.
1: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
0: 예.
1: 이거를 이 효과를 극대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CBS가 최대 빅매치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모

0: 양식을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총파업 불안감 해소와 중동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6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7,8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KB인코.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네, 6.3 지방선거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선거 첫날 분위기 정치부 기자들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엔 김광일 국회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3: 네, 선거 차량 확성기에서 나오는 홍보 음악 오늘부터 들리지 않으셨나요?
2: 맞아요.
3: 어깨띠랑 표찰 달고 명함 나눠주는 선거운동원도 오는 길에 보니까 곳곳에 보이더군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딱 13일 동안만 가능한 풍경입니다.
2: 그렇군요. 이번 지방선거가 언제죠? 그리고 누구를 뽑습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죠.
3: 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사전투표는 이달 29에서 30일, 즉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뽑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2: 네, 국회 반장인 우리 김광일 기자가 이번 선거의 그 성격을 짚어주신다면?
3: 네,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열리는 선거죠.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60% 안팎이니까 여당이 우세할 거란 관측이 많지만 보수 결집 흐름도 후반으로 갈수록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란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번 대선에서도 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0% 성적 거뒀었잖아요.
2: 맞아요.
3: 이번에도 혼전이 예상됩니다.
2: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의 그 성격을 짚어주셨고 그러면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빅매치죠. CBS 정치부 기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 쪽부터 들어볼까요? 양형욱 기자 나와 있습니까?
4: 네,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입니다.
2: 네, 첫날 일정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먼저 찾았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속터미널 앞에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청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강남 4구가 이기면 서울이 이긴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에 앞서서는 철근 누락 사고가 발생한 삼성역 GTX-A 지하 5층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2: 네, 앞서서 그 오세훈 후보가 정 후보에게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는데 정 후보가 답을 내놨습니까?
4: 네,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노력, 실천 이런 것이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지 이게 토론이 안전을 가져옵니까?

0: 이런 도대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 정쟁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정 후보는 안전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며 시장이 된다면 철근 보강을 위해 문제가 된 구간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오늘 정 후보 공식 일정에는 정청래 대표가 동행했다고요?
1: 정원호 후보는 오늘 새벽 첫 일정으로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어요. 여기서 정청래 대표와 새벽 우편 분류 작업을 체험했습니다. 정 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3: 정원호 서울시장의 승리를 배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 날 꼭 배달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정 후보는 잠시 후 강남 스퀘어 거리 인사를 끝으로 유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 네, 지금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양형욱 기자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4: 네, 저는 지금 서울 성북구 유타몰 앞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서울 성북구 오세훈 후보가 지금 거기 있나요?
4: 조금 전 이곳을 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메가커피 성신여대점을 시작으로 동선동 골목 일대를 순회하며 열띤 유세를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0시 이후 강북구 삼양사거리, 서대문구 홍대동, 구로구 교회 앞에 이은 네 번째 연설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유세차에 오른 오 후보는 앞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5: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 보유세 걱정, 팔려고 하면 양도세 걱정, 집과 관련해서 훔치고 뛸 수 없도록,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 이재명 대통령 정신 절충하게 해주십시오.
2: 네, 오세훈 후보 주로 강북 지역을 돌았습니까?
4: 네, 오세훈 후보 아침엔 본인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노후 주택가를 돌았습니다. 일명 노도강 지역에서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자리엔 장동혁 대표 대신 개혁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동행했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겨냥한 유 전 의원의 지원 유세도 한 부분 들어보시죠.
6: 후보 일 잘하는 누구 이래놨는데 그분 일 잘하는 후보가 아니고 말 잘 듣는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 현재 동대문 청량리 유세를 앞둔 오 후보는 이후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가진 뒤 강남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이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 기자,
7: 네.
2: 그 장동혁 대표를 배제했다는 게 인상적인데 그런데 네. 여야 대표는 다른 곳에서 조우했다고요?
7: 네, 중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가 오늘 각각 전통적인 민심의 바로미터 대전 충남 지역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 동선이 겹쳤어요. 정청래 대표가 저 멀리 유세차 위에 있던 장동혁 대표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고 맞은편에서 장동혁 대표도 한껏 웃어 보였습니다.
2: 그렇군요. 다른 지역 상황은요?
7: 네, 부산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부산항에서 해양수도 완성을 외쳤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자갈치 시장에서 시내버스 타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대구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범원의 거리,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서 각각 지역경제 도약을 외쳤습니다.
2: 네, 이번 선거의 그 의미와 관전 포인트를 다시 짚어주신다면
7: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지역 일꾼을 뽑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고요. 주요 정치인들의 대선 예선전 전당대회 전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오세훈 대구 김부겸 후보는 당선 시 유력한 대선 후보군에 오를 수가 있겠고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성격을 띠면서 평택을 조국 부산북갑 한동훈 등 이런 후보들의 생환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8: 고맙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가족 법인을 이용해 대규모 우회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 대출을 일으켜 용인 반도체 산단 인근 땅을 사들였는데 재산신고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주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9: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기숙사 건물. 지난해 10월 김용남 후보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이 이 일대 토지 1,300여 평을 47억 원에 매입한 뒤 신축했습니다.

0: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워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개발 이익을 노린 우회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이 법인 명의로 금융권에서 9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인 채무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 자산과 대출 내역은 유권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생할 개발 이익이 지분을 가진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돼 편법 증여 의혹도 나옵니다. 경실련 정지용 시민입법위원장입니다.
1: 이번 의혹들은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대출 규제 우회, 그리고 자녀 편법 증여라는 3대 의혹 종합 세트라고 보입니다.
0: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입니다.
2: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는 서민 주거 안정이고 투기는 하면 안 된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0: C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 후보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CBS 뉴스 주영민입니다.
3: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 스타벅스에 대한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CBS 한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연령 노동가는 스타벅스 불매하자!
5: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1시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성원으로 수많은 매장을 거느리게 된 기업이 오히려 민주주의 상징인 5.18과 박종철 열사를 모독하며 국민을 배반했다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경질된 것을 두고 비겁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모기업 신세계그룹 총수인 정용진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교묘하게 역사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8년 동안 5.18 역사 왜곡 소송을 진행했던 정다은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역사 왜곡 세력을 방치한 사법부의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했던 존엄이 조롱당하는데 국가가 제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저들에게 그리해도 된다 승인해 준것 아닙니까? 면죄부를 준것 아니겠습니까?
5: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유리장과 물통을 망치로 산산조각내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CBS 뉴스 한아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지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약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성과급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총파업을 불과 90분가량 남겨둔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많게는 100조 원의 직간접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낳았던 반도체 파업을 가까스로 피한 겁니다. 수십조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거의 반년 동안 사측과 갈등해온 노조위원장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입니다.
8: 먼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사측도 사과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연봉의 50%로 상한이 있는 기존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되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상한을 없앤 특별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에 맞게 돈이 지급돼야 한다는 사측의 원칙과 노조의 요구가 충돌했지만 결국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제한을 두면서도 이를 1년 후 적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최종 조율을 주도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협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과하는 등 각계가 총력전을 펼친 결과입니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유보했으며 노조원 투표 결과 과반이 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 협상은 타결됩니다. 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표출됐던 불신과 빈약한 갈등 조율 능력은 노사 모두의 극복 과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3: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하며

0: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동안 투자 심리를 압박했던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코스피가 오늘 8% 넘게 오르며 7,815.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하면서 총파업이 유예된 삼성전자는 8.5% 오른 299,500원의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 넘게 오른 194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주도의 코스피 상승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물론 반도체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506.1원에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여전히 1,500원대를 유지하는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0: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도 조금 뒤인 저녁 7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3: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법을 개정해 매점 매석과 담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 강제금과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4: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경우 산업계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밀가루와 계란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0: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계엄 당시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선고됐지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위증 관련 혐의에 그쳤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핵심 혐의는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2시간여 먼저 알고도 국회에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장의 직무유기가 법정에 서게 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조 전 원장에게 보고한 점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말만으로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 중반부를 지나 확보된 대통령실 CCTV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관련 문건을 수령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앞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대목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선고를 마친 후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은 다음 달 6일과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0: 최근 20대 손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직접 신고를 하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송성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 는 등쪽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당시 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B씨의 날개뼈 부분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발견하고 애써 범행을 모른 척하며 병원까지 동행했던 A씨를 결국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선규입니다.
1: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3: 전국 재벌놀인 알뜰폰 해킹.
2: 아, BTS 전국?
3: 네, 맞습니다. 네,
2: 어떤 일이죠?
3: BTS의 전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 등을 겨냥해서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4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국제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유심복제와 유심부정개통수법으로 484억 원을 탈취했는데요.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기업 회장,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에 입대한 연예인 등 휴대폰 무단 개통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력가들을 노렸습니다.
2: 네.
3: 피해자 중에 기업 회장과 사장은 70명,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는 12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여기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습니다.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는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와 소속사 지급 정지로 실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직은 초기에는 피해자 유심 정보를 빈 유심에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나 차단 시스템이 만들어지자 유심 부정 개통 방식으로 수법을 바꿨습니다.
2: 그렇군요. 기업 총수와 연예인을 노린 간큰 범죄였네요. 네, 잡혀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3: 감히 학부모한테.
2: 아,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죠?
3: 한 학부모가 방과 후 수업 강사에게 한 말인데요. 방과 후 수업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는 강사 B씨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스피치 수업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데 올해 수강 학생 중에는 아직 글을 떼지 못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학생이 아직 글을 모르기에 그림으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라고 학부모에게 전달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학부모가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네.
3: 강사의 생각으로는 아이가 글 모르는 것을 학부모도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그걸 건드렸다는 거다라고 회상했는데요. 이후에도 학부모는 아이를 통해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것은 공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해당 학부모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발표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발표 기회를 줬고요. 다행히 잘 마쳤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학부모가 가방을 책상 위에 집어던지더니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수업 중인 B씨를 밖으로 불러내서 글도 모르는 우리의 망신 주려고 이 수업을 계획했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건데요.
2: 아, 네네.
3: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따위 행동을 해? 감히? 학부모한테? 라면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3: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상황에 B씨는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는데요.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지만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네, 감히 학부모한테라는 이런 말이 실제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4: 네, 절기상 소만인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그친 모습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소량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과 제주도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커지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15도로 시작해 내일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부산과 울산

0: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할 후보들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자신들의 정책 아젠다를 확성기를 통해 목이 쉬어라 외칠 겁니다. 소음 문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일꾼들을 뽑는데 조금은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당리 당략의 우선순위를 두며 특정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몰상식한 후보들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고민에 매진하는 일꾼들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좀 번거롭더라도 깊은 관심을 갖고 누가 국민을 위한 일꾼인지 잘 가려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유세하는 후보들의 모습, 유세 차량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들이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여야는 긴장감 속에 지지 후보들의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을 해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열려있음을 시사하면서 평택을 해 오자구도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파업 앞두고 90분 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한 삼성전자 노선은 내일부터 노조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0: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종현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7: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8: 예, 박종현 판승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승부사들 시간이 왔습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8: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예, 안녕하세요.
8: 아유, 이게 또 네 분이 오시니까 한판 승부 목요일이 꽉 찹니다. 우리 윤석 대표님이 이 바쁜 와중에 말이죠, 또 책을 번역을 했어요. 아. 레이건. 야, 제가 갖고 왔어요. 레이건 대통령. 언제 이 시간을 쪼개서 하신 겁니까?
11: 예, 뭐 겨울에 좀 했습니다.
8: 겨울에.
11: 예, 예.
8: 겨울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11: 예. 예.
8: 따끈따끈한 신간 레이건.
11: 예.
8: 서 변호사님. 레이건 대통령에서 아세요?
10: 제가 이게 아주 존경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아마 인기 탑3 안 될 겁니다.
8: 아, 그렇죠.
10: 그러고 그분이 그 그때 힐튼 호텔, 이번에 호텔요.
8: 그렇죠.
10: 그때 그 암살 위협으로 폐해가 11일간 입원했잖아요.
8: 예, 맞아요. 예.
10: 이런 데 기억도 나고.
8: 아하.
10: 뭐 저는 상당히 그때가 우리 보수 전성기였어요. 일본이 낙하손해하고 뭐 전두환 좀 그렇지만 그때가 한미일의 보수에는 전성기였어요.
8: 그렇죠.
10: 아, 예, 예, 그렇죠.
12: 자, 보통 레이건 말하면
8: 네.
12: 요새 이제 트럼프가 마가를 말하는데
8: 그렇죠. 네.
12: 원래 마가가 엘마가예요. 레이건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거든요. 보통 요 정도 말하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하시네.
8: 예. 아, 유석재님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0: 추천해 주시면.
1: 아, 제가 이유가 있죠. 왜 이 시점에 레이건이. 이분이 이제 민주당 위주로 2차 대전 직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오던 미국 현대사 흐름을
0: 예.
1: 공화당의 보수주의 재건과 함께 바꿔놓은 분이다. 그리고 냉전 종식했다. 결론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이 좀 많이 이제 좀 기울어졌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예,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윤석 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오늘 공직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런 가운데 그 평택을 오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아,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발언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서 변호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 저건 이제 유희동 후보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그래도 단일화 문제도 이야기하고.
0: 그러셨어요.
2: 그런데 그 제 생각에 유희동 후보는 좀 의지가 있어요.
0: 단일화?
2: 예, 본인 당선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워낙 부정선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요. 이걸 이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이에요.
0: 아, 그 부정선거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이 강을 이게 건너기가 어려워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그게 정치하는 목적이거든요.
0: 예, 예.
2: 부정선거 규명하는 게. 그런데 그런 데서 이게 유희동 후보가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규명해 줄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0: 맞아요.
2: 그럼 이게 또 역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그 단일화가 황교안 대표 측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0: 근데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처음 선거 시작할 때는 단일화의 의지가 있는 것지 이분이 말씀하셨었는데.
2: 그때는 이제 합당까지
0: 그러니까.
2: 이야기했는데 그게 네. 이제 부정선거라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0: 이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0: 아하. 어떻게 보세요?
1: 황교안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대신에 공정선거라고 단어를 바꾸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저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단일화를 대하는 자세와 황교안 후보가 대한 자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예.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0: 예.
1: 보수 통합을 한번 시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0: 예.
1: 미래통합당 2020년에 저희 당 당대표 하시면서 그리고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니까
0: 예.
1: 전체적으로 이 보수가 의석 하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단일화 가능성을 생각보다는 저는 높게 봅니다.
0: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의 단일화.
3: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0: 평택에서.
3: 네.
0: 예.
3: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고 드랍을 할지는 모르는 건데
0: 예.
3: 저는 좀 의외인 게 저희가 유희동 후보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0: 예.
3: 이분이 과연 황교안 후보에게 이렇게 단일화의 손짓을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그동안 걸어온 정치의
0: 예.
3: 어떤 여정에서 그렇게 맞나? 제가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0: 예.
3: 최근에 제가 그분의 팬이 됐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와닿더라고요. 급하다고 원칙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원칙과 선이 저는 유희동 후보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 원칙과 선을 넘었는데 그나마 표라도 붙으면 다행인데
0: 예.
3: 만약에 표가 안 붙어버리고 선거도 떨어져 버리면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이미지도 같이 훼손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든 지지선언이든 대비는 하고 있지만
0: 예.
3: 저는 유희동 후보 되게 국민의힘에서 좋게 제가 평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황성 변호사.
4: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화 협상을 구체적으로 염두한 발언 같지가 않고 저렇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표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황교안 후보보다는 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0: 예.
4: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하는 메시지를 내면 안 그래도 이제 같은 평택을 해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거의 뭐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는 포용하는 사람이다. 진보는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0: 네. 실제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네.
0: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후보의 발언이 또 인상적입니다. 조국 후보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희동 후보가 1등이 된다면 저는 진보 진영도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오히려 공을 김용남 후보에게 돌리네.
3: 우리 앵커분께서도
0: 예.
3: 바로 웃잖아요. 왜 웃겠어요?
0: 원래 웃음이 많아요. 근데 제 웃음에 의미를 주지 마세요.
3: 사실 그 대부분이 조국 후보의 이런 말 듣잖아요.
0: 예.
3: 그러면 좀 웃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좀 기가 차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0: 뭐 예. 부탁할 거 있고 뭐 예. 제안할 게 있는데 막 패놓고 막 패놓고 막 예. 여기저기 사정없이 때려놓고 갑자기 수영아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 듣는 수영이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가셨어요.
1: 아, 저 후보가.
0: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저는 예. 갑자기 뭐 성비위 그 개혁신당에서 예. 그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성비위 사건 얘기 물어보니까 앵커가 예. 아니 그때 나 감옥에 있었고 나 오히려 내가 좀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본인들 예. 일이니까.
1: 예.
0: 근데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성비에 대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해서 디스한 거 아닙니까?
1: 민주당을.
0: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이제 연대와 합당을 주도적으로 내가 논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예. 근데 합당하고 연대는요 본인이 배지를 달든지 안 달든지 상관이 없어요.
1: 아,
0: 그잖아요. 뭐 예, 배지 단 사람만 연대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아,
0: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합당 실패했잖아요.
1: 예.
0: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1: 예.
0: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협화음이 커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1: 예.
0: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1: 아하.
0: 그리고 그때 선출된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만약에 합당하기로 하면 그때 제안을 하면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하우를 해주는 거지
1: 예, 예.
0: 본인이 지금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
1: 아.
0: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1: 아, 정중하게. 네. 요거를 윤희석 대변인이 웃으면서 딱 들으셨는데.
2: 아까 뭐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1: 네.
2: 그럼 단일화는 절대 없겠네요.
0: 조국 예, 후보하고요.
2: 예, 예,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이번 평택에서.
2: 어려운 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선을 넘어도 뭐 한참 넘은 거가 되잖아요. 예, 선 한 두세 개는 넘은 거가 되잖아요.
0: 어떤 분들을 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예.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하고는.
2: 네, 잘 네.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우리 강수정 변호사도 네. 최근 SNS 좀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3: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1: 예.
3: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8 이런 식으로 깎일이라고 봐요.
1: 조국과 누구 김용남 후보와의 대화.
3: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조국 대표와 조국 후보가 하는 메시지는 일관된데
1: 예.
3: 좀 흐름이 있습니다.
1: 아.
3: 그 유시민 작가의 지금 최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예.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의 또 발언하고 조국 후보의 말이 다 일맥상통해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1: 예.
3: 민주 진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데 김용남 후보가 되면은 그게 안 될 것이다.
1: 아하.
3: 아, 그 논리예요. 결국
1: 예.
3: 우리 지난 합당 논의 때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ABC 이론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3: 그 ABC 이론의 재소환이에요. 결국에는 재소환이고
1: 아,
3: 예. 김용남 후보 캠프의 그 개소식에 온 분들도 계속 그 어떤 특정 몇 분을 소위 말해서 그때 이제 합당 논의 때 합당에 대해서 신중 논의나 반대를 이야기했던 분들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 뉴 이재명 혹은 뭐 하여간 비토 세력으로 뽑히고 있는 그 사람들만 거론하면서 김용남 후보는 그들이 뭉쳤다 뭐 이현주 최고라든가
1: 예.
3: 한준호 뭐 의원이라든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쏙 빼요.
1: 아,
3: 그런 게 저는 아주 얍삽해 보이는데
1: 예.
3: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피하 구분을 하는
1: 아.
3: 피하 식별을 하는 전제에서 구도를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 예.
3: 진보의 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본인의 소구력을 감소시킨다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조 후보 오늘 이제, 예 말씀하세요.
4: 예,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요.
1: 예.
4: 1, 2등이 단일화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 아.
4: 단일화하는 게 1, 2등이 합니까? 지금 유희동 3등이에요.
1: 아.
4: 그렇잖아요.
1: 여러 추세의 흐름을 보시는 거죠.
4: 2, 3등이 거죠? 한다거나 예. 이러면 몰라도
1: 예.
4: 지금 이 조국 김용남이 1, 예. 2등을 계속 노는데 예. 단일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봐요.
1: 예, 오늘 이제 조국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조정래 작가, 문성근 배우,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후보다라는 언급을 했고 문성근 배우가 이제 그 SNS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실제로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 그 힘들다 겸공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야지. 만약 평택을 선거해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이게 막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보면 유심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을 폭넓게 안 쓰고 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장관도 막 쓰려고 하고 하지만 오히려 진보 진영에 더 폭넓게 안 쓰는 분위기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거든요.
0: 네.
1: 우려스러워요. 강승민 대변인.
0: 어쩔 수 없죠. 우려가 드는 거를.
1: 근데
0: 이제
1: 예.
0: 원래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왼쪽에는 예. 뭐 조국 혁신당도 있고

0: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예.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통합과 연대를 하자는 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1: 예.
0: 합당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 아아.
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도 아. 또 개혁신당도 아. 사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우리의 정치 구조상 아. 이제 소수 정당의 지역적인 기반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제도 좀 중대선거구로 좀 조정을 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합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0: 저는 지금처럼 우호적인 정당으로 원내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저는 이제 관찰자니까요.
1: 예.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1: 예.
2: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을 잃는 상황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유시민 씨가 그래도 민주당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김용남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게 막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끝까지 간 얘기 아닌가요? 그럼 왼쪽의 지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선이 도대체 몇 개예요?
3: 막 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사와의 대화할
2: 그렇죠.
3: 때 어떤 검사가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네.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막 하자는 얘기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오늘 유심 작가 이 막 가자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놀랐어요. 사실은. 강 변호사님.
4: 지난번 합당 논의 때부터 계속 워딩이 세져요.
3: 아, 예,
4: 단어가
3: 예.
4: 세지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읽히는 제 마음대로 평가하는 심리는
3: 예.
4: 우리가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열린 우리당을 만들고 노무현 예.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래 진보 진영을 구축해오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3: 예.
4: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정 누군가들은 그런 모든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3: 예.
4: 오히려 적대시하느냐 나 매우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저는 읽히거든요. 그런데
3: 예.
4: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품어야 되거나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중용해야 된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저는 불러왔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3: 예.
4: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쓰겠다는 그 정신이 있다 보니
3: 예.
4: 우리 식구들을 못 챙기게 되는 결과가 보이게 되죠. 되게 섭섭할 수는 있지만
3: 예.
4: 그 부분을 마치 나라가 위태롭다거나 걱정이 된다는 워딩으로 표현을 하시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3: 예?
4: 이제 더 이상 진보 진영의 어떤 어른으로 표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한 번만 보태면
3: 예.
0: 저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시나를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3: 예.
0: 그러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 이유를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3: 예.
0: 근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 예.
0: 결국에는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뭔가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3: 아.
0: 그런 우리 진영에 대해서
3: 예.
0: 혹은
3: 예.
0: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3: 아하.
0: 그러면 그거 좀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인데 뭐 당선됐다고 해서 이게 뭐 막 가자는 거고 뭐 그런 게 맞습니까? 의원 자리 하나가
2: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3: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앞에 계시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 좀 짚이는 것도 있지만
3: 아,
0: 저는 좀 뭔가 솔직하게
3: 더
0: 선한 점이 있으시면
3: 더 구체적으로
0: 속내를 말씀하시고
3: 아.
0: 또 그 솔직한 마음도
3: 아.
0: 본인이 이제 진보의 어른이시니까
3: 예.
0: 또 사킬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3: 아.
0: 그런 생각해 봅니다.
3: 예. 우리 서병호 선생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5: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이게 그 친문계하고요.
3: 예.
5: 친 이재명, 친명하고의 대싸움.
3: 아.
5: 이게 연장이라 봐요.
3: 문재인
5: 대통령도요.
3: 예.
5: 거기 그 아마 조국 거래 좋아요를 한 40개 가까이 눌렀을 겁니다.
3: 예.
5: 이번에는
3: 예.
5: 고양이가 눌렀다는 말도 못할 거예요.
3: 예.
5: 그리고 이호철 이분들이 직접 갔거든요.
3: 예. 예.
5: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이분들이 노골적으로 지지하잖아요.
3: 예.
5: 저는 아마 김어준 씨도 심정적으로 조국일 겁니다.
3: 예.
5: 그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민주 세력, 친노 친문,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3: 예.
5: 왜 저 국민의힘에서 온 철새 김용남을 공천하냐? 이 민주 진영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이렇게 강한 저는 친문과 친명의 싸움이 될 겁니다.
3: 예. 아까도 서 변호사님이 이제 순위를 말씀하셔서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가 K스테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평택을 거주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모든 여론조사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김용남 29, 조국 23, 유희동 17%, 황교안 7%, 김재현 4%

0: 포인트가 나온 이런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다. 평택을 짚어봤고요. 자, 서울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제 첫날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도혁 당대표가 만난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긴 한데
1: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걸로
0: 그런가요? 앞으로도 네. 못 봅니까?
2: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3: 아, 네. 오늘 네. 오세훈 후보의 옆에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계셨어요.
0: 예, 예.
3: 그럼 이제 당대표 역할을 대리한다고까지 볼 수 있겠죠.
0: 서울 시장 선거에
3: 국한한다면 그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쭉 얘기했던 대로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겠다는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 또 일정 부분 그 방향에 따른 성과를 얻었다고 아마 자평하실 것 같아요.
0: 예, 예.
3: 그동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 두어 달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0: 예.
3: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전에 등장할 일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0: 아하.
4: 근데 좀 다른 게요.
0: 예,
4: 정원호 후보는요. 예, 진보 진영의 그 표를 거의 90% 이상 흡수하고 있어요.
0: 예.
4: 민주당 지지층을.
0: 현재 추세가.
4: 근데 오세훈 시장은요. 예. 보수층의 한 70% 느낌에 꼭 여론 수치 아니더라도
0: 예.
4: 거의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런지 제 주위에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0: 그렇죠.
4: 그분들이 오세훈 지지를 안 해요.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그분들 설득합니다. 그래도 정원을 맡기 위해서 오세훈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역할로 한계가 있잖아.
0: 예.
4: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동혁 지지하는 보수층도 투표장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0: 예.
4: 결국 유승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껴안아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야, 서 변호사님이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같아요 지금.
5: 네, 뭐 장동혁 대표 꼭 껴놔줬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0: 얼마나 보기 좋아. 네,
5: 기대합니다.
0: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의 네. 전면 등판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5: 아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삼성역 그 부실 시공 관련해가지고 예. 궁지에 몰려있잖아요.
0: 예.
5: 아 이럴 때 딱 당대표가 등장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몰랐어. 국토부가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다 방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0: 예.
5: 자꾸 이상한 데 돌아다니시니까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0: 예.
5: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더 힘들겠죠. 사실 어쨌든 뭉쳐야 힘을 더 발휘하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의 박형중 후보도 어쨌든 뭐 하나의 송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고
0: 예.
5: 오세훈 서울시장도 삼성역 부실 시공 관련해가지고
0: 예.
5: 어쨌든 간에 내용이 앞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0: 예.
5: 누구의 잘잘못인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질 거예요.
0: 아.
5: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도 서울시정을 맡았던 시장이면
0: 그렇죠.
5: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제가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0: 예.
5: 자꾸 현대건설 부실시공이라고 얘기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좀 그런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의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시장직에 직무 정지되고 나서
0: 예.
5: 이틀 후에 공교롭게 본부장이 그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0: 예.
5: 저는 이것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공교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직무 정지되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한다?
0: 아하.
5: 이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악재가 있었죠. 있죠. 그 이제 31년 전에 그 주치 폭행 논란 것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시정 그렇죠.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제 그게 또 포인트가 돼 갖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GTX A 구간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 사실 메시지 관리를 좀 잘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니?
3: 일단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0: 예.
3: 이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0: 예.
3: 문제죠. 오세훈
0: 예.
3: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다.
0: 예.
3: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고
0: 예.
3: 실제로 공사를 했던 현대건설 측의 실수에 의한 것이니 어쨌든
0: 예.
3: 뭐 관리감독상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연결시켜주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0: 예.
3: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갔지 이게 국토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관까지 가는 건데 오늘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이거 오세훈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0: 책상을 좀 치시면서. 네,
1: 국토부 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토부 사업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느냐.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정무직 장관의 정치를 임명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예. 민주당 의원이 돼서 국토부 아하. 장관이 아니라 아하. 민주당 의원이 돼서 선거운동 한 셈이 된 거예요. 국민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50개 기둥에서 철근 한 뭉치가 빠졌으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건데 예.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돼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2: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김윤덕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제 좀 화가 날 만도 한 게 예.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현장 가가지고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12번의 현장 점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4월 25일 같은 경우는 열차가 투입돼가지고 최종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3: 요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선거를 지나서 이제 보통 리뷰하다 보면 예. 패배하신 분의 패인을 분석할 때 예. 아, 그때 그게 컸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 GTX 그 화제보다도 예. 오세훈 후보의 예.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회자될 겁니다.
0: 아, 본인의 답변.
3: 네, 네.
0: 아.
3: 본인이 그렇게 대응한 게 최악의 보고 답변.
0: 보고 못 받았다. 보고 못 받았다.
3: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사실관계까지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예. 강한 인상만 가지고. 근데 그 인상 이미지 메시지가 예. 나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허허허가 너무나 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아.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예. 챙긴다는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일 거는 이제 감리가 현장에서 예. 이제 이게 도면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한 게 감리고 그 이제 시공사하고 다른 주체잖아요. 예. 서울시로부터 이제 감리 계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대신해서 공사가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리인데 예. 그 감리가 이제 현대건설한테 이 철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예. 감리 보고서, 감리 체크리스트 거기에 이제 이상이 없다고 체크한 것이 예. 저는 일반 저도 이제 건설 사건들을 예, 건설 사건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보는데 이게 감리 보고서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상 없다고 체크한 건 허위 감리 보고서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감행한 게 과연 감리가 자기 개인적인 무슨 시공사 사람이 아니에요, 감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뭐 때문에 감리가 그 처벌 감수하고 자기 자격이 건축사 자격이나 이런 게 날아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죠. 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보여요.
0: 대통령도 이제 오늘 직접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명확히 네. 조사해봐라. 대통령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 짚고요. 광고를 잠깐 듣고 저희가 또 화제 핫프레이스 부산 북감 얘기를 판판승부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예. 또 윤석 대변인 그 지금 동접자들에게 좋아요 버튼 누르도록 한번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액션.
1: 좋아요가 좋아요. 7천만 땡겨줘요.
0: 광고 듣습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0: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샘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승부사들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3자 대결에 처음으로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죠. 채널A가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 무소속 한도훈 후보가 34.6%를 기록한 조사입니다. 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초접전인 상황이긴 한데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2: 먼저 좀 이게 박민식 후보는 상당히 안타까운 예. 상황인데요.
1: 예.
2: 근데 문제는 부산이 특성이
1: 예.
2: 국민의힘이 좀 지지가 좀 잘 안 잡혀요.
1: 아.
2: 저번 총선 때도요.
1: 예.
2: 민주당이 한 8~9개 뭐 7~8개 이길 줄로 놓거든요.
1: 여론조사 흐름이.
2: 예. 그런데 예. 전재수 하나밖에 못 이기잖아요.
1: 예. 결과는.
2: 예. 그러게 대선 때도 보니까 아. 김문수 후보가
1: 아하.
2: 이재명 대통령을 이게 11%인가 이기더라고요.
1: 아.
2: 원래는 여론은 그래 안 나왔거든요.
1: 여론조사는.
2: 예.
1: 아하.
2: 그러니까 제가 보기 여론이 안 잡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1: 아.
2: 따라서 이게 아직 시작이거든요.
1: 예.
2: 마지막 5월 27일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면 박민식 후보가 한 예. 10% 정도는 더 올라갈
1: 아하.
2: 여지는 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1: 예.
2: 호불호도 있고.
1: 예.
2: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론에 다 응답을 잘할 거예요.
1: 예.
2: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원래 여론 잘 잡히고
1: 예.
2: 따라서 이게 박민식 후보가 실제 득표보다는 여론이 좀 낮게 잡히고 있다.
1: 아,
2: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1: 아, 그래요. 저 윤석 대표님.
3: 뭐 서정욱 변호사 생각 존중을 하는데
1: 예, 예.
3: 적어도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모르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1: 아.
3: 그러니까 인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고요.
1: 예, 예.
3: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1: 예,
3: 하죠.
1: 그렇죠.
3: 처음으로 3자 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치고 추정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말씀하셨듯이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갇혀 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건 하정 후보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1: 예.
3: 박민식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1: 예.
3: 박민식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박민식 후보에게 표를 줬을 때 그 표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까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박민식 후보 지지자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저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K스텔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또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결과는 여기는 또 이제 하정우 후보가 35%, 한동훈 후보가 31%, 박민식 후보가 20%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 내외에서 약간은 좀 갇혀 있는 그런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 강성필 대변인
4: 일단 저는 이제 부산 북갑 정도 되면
1: 예.
4: 이 정도 시기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1: 아.
4: 왜냐하면 캠프에서 돌립니다.
1: 아.
4: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부산시장까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적극 지지층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거의 훈련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4: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한
1: 예.
4: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이에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1: 예.
4: 보통의 응답률이 20%가 넘습니다.
1: 예.
4: 네, 10%예요.
1: 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블랙아웃 전까지.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 예.
4: 상승세가 있고 횡보세가 있기 때문에
1: 예.
4: 이것은 저희가 뭐 깊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있는데
1: 예.
4: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에서는
1: 예.
4: 샘플을 좀 늘려가지고 분명히 자체 조사를 전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1,000명 이상?
4: 저는 그렇게 봐요. 1,000명 이상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1: 2,000명?
4: 뭐 아니 800에서 1,000명 정도까지가
1: 800에서 1,000명.
4: 여론조사하게 보면 이게 그 유효한 실용적인 숫자가 있어요.
1: 그게. 돈을 좀 써야죠, 사실. 그러니까
4: 예. 네, 여튼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은 처음 시작 때, 예. 중간 때, 그 끝에 전 블랙아웃 전에 다 하거든요. 예. 캠프들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캠프들은 본인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1: 아, 이게 이제 그 얘기에 제가 밥도 생각나요. 약간 유희동 후보가 오늘 발언하는 거 보면, 네. 조국 후보가 발언이 급해지는 게 뭔가 캠프에서 하는 좀 샘플이 많은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이런 유희동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마다 좀 뭔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긴 한가 보네요.
3: 있을 수 있죠.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네. 예를 들어 부산 전역에 대해서 꼭 이 북갑은 아니지만,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이. 그래서 예. 500명씩에서 8,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1: 예, 예, 예.
3: 부산 전역이나 좀 8,000명이면 적어도 부산 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을 줄 수 있죠. 예, 엄청난 예. 숫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뭐 민주당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정 후보 쪽 캠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전언을 들었는데 이 여론조사 보고 이 예. 채널 A
1: 예.
3: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그쪽도 예. 뭔가 비슷한 뭘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이제 부산 북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권자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곳에 비해서. 왜냐하면 유례 없이 엄청난 집중도와 관심도가 있었고
1: 그렇죠.
5: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기존 다른 선거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넉넉히 있다가 이제 선거 임박해가지고 예. 이번에 누구 나왔대? 공약은 뭐래? 이래서 이제 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미 하도 화제가 되면은 이건 초반에 거의 의사결정이 된단 말이죠.
1: 예, 예.
5: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하정우 후보 지지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거나 뭐 유희동인데 저 박민식 후보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1: 예.
5: 않다는 거예요.
1: 예.
5: 역도 마찬가지고요.
1: 예.
5: 얼마 안 남은 예. 아, 난 막 관심 없어. 투표 안 할래. 그랬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1: 예.
5: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녹놓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적다.
1: 예.
5: 그래서 지금 저는 하정우 후보는 그냥 아주 팽팽하게 한동훈 후보와 거의 네. 5대5로 맞서고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더 뛰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부산 북갑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게 재선이죠. 부산 지역구. 네. 이분 같은 건 이제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더 강하게 말씀을 했는데 2강 1중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논의 없이 완주한다. 이것이 또 각 후보들 어떤 전략적인 고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이분이 이제 잔인한 메신저라는 말을 했어요. 잔인한 메신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당원 게시판 공업도 이분이 하면서 삭발을 했어요. 오늘 사진을 저기 나가고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고 삭발을 해주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초반에 딱 해주고 이제 마무리 남았던 다른 분 같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삭발을 하고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파이팅 하면서 이분이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초반에 공직선거도 첫날에 유권자들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
3: 박민식 후보가 완주하겠다.
1: 예.
3: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북갑 선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1: 예.
3: 있는
1: 예.
3: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삭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거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실 테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일화 후보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단일화는 바라기가 좀 어렵겠죠. 예, 이 정도 됐으면. 네, 박민식 후보가 아예 그냥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단일화 없다라는 게 몸으로 선언했다.
3: 네.
1: 예. 그걸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번 언론 주목 못 받다가 오늘 또 굉장히 센 발언했어요. 이제 그 6번 단 후보와 그 2번 단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6번 단 후보와 뭐 함께 하느냐.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치킨 먹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몇 분 중에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예,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예.
2: 아마 근데 그 지방선거 끝나면 이게 예. 당이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1: 예.
2: 엄청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따라서 뭐 지금 선거 끝나고 징계한다. 예. 운을 해봤자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아,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 저 모습 보니까 예. 참 이게 비장한 각오로 제가 토요일도 저도 통화도 하고 아, 했는데 예. 끝까지 뭐 완주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볼 때는. 그러기 장동혁 대표도 단일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뭐 제가

0: 보기 인위적 단일화는 없지 않을까. 아. 저도 그 막판에 단일화면 이야기했다가 제가 놀매를 맞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뭐 이영풍 PD나 이런 데서 막 저를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유튜브 상에.
0: 아,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이게 언론에 자꾸 이게 라디오 방송에 뭐 YTN이나 예, 기사가 되니까.
1: 그러니까.
0: 그런데 예. 저도 욕을 많이 묻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예.
0: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1: 아하.
0: 이제 선거는 오늘 시작이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 네. 국민의 공보물이나 총력하면 예. 5월 27일까지 또 여론조사 있지 않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가서 이게 우리가 최종 결단을 내리 된다. 이런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2: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총선 때 예. 이준석 후보가
1: 예, 동탄.
2: 동탄에서 예. 승리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1: 예.
2: 수차에 올라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1: 아.
2: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어쨌든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인데 아. 나한테는 여전히 애인데
1: 아.
2: 얘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1: 아하.
2: 여기저기서 막 욕먹고 하니까
1: 아.
2: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1: 아.
2: 주차장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울었다.
1: 오.
2: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
1: 아.
2: 이준석에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1: 오.
2: 저 그때 진짜 좀 눈물 나더라고요.
1: 아, 울컥했어요.
2: 네.
1: 예.
2: 네, 마찬가지로 이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가 월남전에서 남편 잃고 어린 박민식 손잡고 구포 와가지고 구포 월남댁이라는 식당 내고 이렇게 장사하셔가지고 어렵게 박민식 후보 키웠다고 들었어요.
1: 예,
2: 그래서
1: 예.
2: 뭐 박민식 후보가 서울대도 가고 뭐 검사되고 성공한
1: 예.
2: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2: 그러한 어떤 동정표가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박민식 후보는 저는 단일화는 안 하고 드랍도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예.
2: 본인은 이번 선거 저는 박민식 후보 당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은 2년 후를 보고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예.
2: 저는 어쨌든 이 동정표가 나올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 봅니다.
1: 제가 이제 북값 내려가서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박민식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하라고 그래 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도부가 단일화 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말이나 장도혁 당대표를 태세를 보면. 지도부가 말해도 본인은 안 할 거라 했기 때문에 이 구도는, 3자 구도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뭐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3: 좀 의아한 예? 거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삭발을 할 때에는
1: 예.
3: 어떤 항의 표시나 저항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많이 하는데.
1: 예?
3: 단일화하라고 당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왜 이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삭발의 형식으로 비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부산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1: 네.
3: 단일화에 대한 군불대기도 하시고 이런 것 같긴
1: 예,
3: 하나
1: 예.
3: 근데 그 단일화의 거부의 메시지를 이런 퍼포먼스를 꼭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도 지금 비단 뭐 한동훈의 존재 때문만으로 박민식 후보에게 지지가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1: 예.
3: 오랫동안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떠났던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건데
1: 예.
3: 그걸 만회하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든 이 지역을 갖다 덮을 수 있는 다른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게 더 맞는데
1: 예.
3: 난 타도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머리를 깎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느냐. 결국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향후 자기가 당에서 입지를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선거 후에
1: 예, 예.
3: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1: 자 부산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신문의 여론조사 전문기 리얼미터에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유선전화 ALS 방식의 조사고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는 이제 전재수 46, 박형준 40.4.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긴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인데 서 변호사님.
0: 뭐 아까 제가 이 박민식 후보도 이제 그 한 숨은 표가 한 10% 정도는 있어 보인다
1: 예, 예.
0: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 예.
0: 결국 이 그 지금 뭐 이 정도 오차 범위면요.
1: 예.
0: 저는 충분히 그 접전이고 오히려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1: 어.
0: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계속 여론이 이랬어요.
1: 아.
0: 저 총선 때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7-8석 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1: 실제 투표는
0: 그렇죠. 실제 투표는 이거 한 석 빼고 다 이기잖아요.
1: 예.
0: 그렇게 대선 때도 한번 실제 얻은 표하고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1: 아.
0: 저는 이게 대조해 보면요.
1: 예.
0: 부산은 묘하게 국민의힘 여론에 좀 작게 잡혀요.
1: 플러스 10으로 할 수도 있다.
0: 그 정도는 게 있다 봐요. 샤이 보수가
1: 예.
0: 여론에 안 잡히는 보수가.
1: 아.
0: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은 이게 그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강선필 대변인.
2: 저는 개인적으로
1: 예.
2: 박형준 후보하고 저희 전재수 후보하고 예. 격차가 좀 줄었었어요. 어. 결집이 되면서 보수표가 예.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장동혁 대표

0: 때문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본인이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아, 감동란 TV 출연해가지고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아직도 여파가 가지 않았는데 감동란이 오늘 또 사고를 쳤어요.
1: 뭐라고 했어요?
0: 감동란 TV에서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 출연시켰어요.
1: 아, 네? 출연시켰어요?
0: 강수영 변호사의 예. 이 평론하는 것을 아. 또 방론 채널에 또
1: 아, 틀었어요.
0: 틀어가지고
1: 아, 인용을 했어요. 네.
0: 이 여파를 또 이어가시더라고요.
2: 자긴장 그 씌우시더라고요. 네. 아. 네.
3: 뭐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네. 뭐라고 뭐라 무슨
0: 본인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논평을 했던 예. 우리 대변인 형 같은 방송
1: 아 그래요?
2: 예,에서
0: 아, 같이 출연하신 거예요?
2: 예.
1: 뭐죠?
2: M본부에서 아, 예. 예, 주말에 하는 거.
1: 아, 예, 거기서 인사들의 이제 모임.
2: 네네. 예.
1: 그럼 거기 있었네? 저도 나와요?
2: 아니요, 저 것만 쇼츠로 잘린 거예요.
1: 다행이다.
2: 그래서 예. 한컷 멈춰가면서 아주 이제 맹비난하더라고요.
1: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했냐 이러면서.
2: 그러니까 자기가 구구가 아닌데 아~ 네, 구구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본인은 네. 구구가 네. 아니고 이제 저를 하여튼 그 뒤에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강력한 아~ 비판의 어떤 메시지인데 예, 예, 예. 뭐 어쨌든 그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되는 얘기는 여전히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을 다시 아~ 봐도 아~ 결국에는 더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론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론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같진 않다. 그 인상이 더 강해져서 예. 박현준 시장의 실책이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저희 민주당 캠프는 예. 노래만 딱 틀고 다니면 됩니다.
1: 어떤 노래?
0: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를
1: 아, 부산에서
0: 네? 그러면서 뭐 감동란 TV 참 보여주면은 뭐 부산 시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걸로 저희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우리 유성 대변인께 더 말씀 못 하시는데. 네. 자, 대구로 갈게요. 네, 대구. 네. 대구. 자, 대구 김부겸 후보와 이제 추경호 후보와의 대구시장 대결. 그리고 또 화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지금 문제 없습니까? 서 변호사님 현지 민심 파악하시기에?
4: 지금 이제 그 이진숙 후보가 네. 이게 뭐 너무 강경 이미지 강해서 아. 중도층을 이렇게 폭넓게 흡수는 네. 잘 못할 거라고 처음부터 저는 예상했고
1: 아, 그래요?
4: 대구시장 할 때도 어허. 그래서 이게 대구시장은 안 맞다.
1: 안 뭐 맞아요?
4: 네. 네. 대구시장은 이게 중도로 나가야 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예상보다는 이게 그 격차가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게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1: 박형룡 후보와
4: 예.
1: 예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이제
4: 제가 생각했던 건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1: 아, 예,
4: 격차가
1: 예.
4: 이제 그 오차범위 뭐 예. 6.8인가 하나 예. 논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예. 소개해야 되나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그 의외다.
1: 아.
4: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 없다.
1: 아.
4: 이기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저런 마인드만 딱 가지고 계시면 또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1: 아.
0: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 수성도 아니고 달성에서
1: 예.
0: 민주당 후보가
1: 예.
0: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예. 6.8% 박빙의 예.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1: 예.
0: 저는 진짜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봐요.
1: 아하.
0: 근데 이분이 사실 예. 21대 때 총선 때 출마해서 27% 득표했고요.
1: 예.
0: 지난 22대 총선 때도 24% 득표를 했어요.
1: 예.
0: 근데 여기가 도농 복합이라서
1: 예.
0: 나름대로 이제 청년층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1: 아.
0: 근데 거기에 표가 있는 건데
1: 예.
0: 근데 노령층에서 저희가 표를 못 가져와요.
1: 아.
0: 워낙 이제 강성 보수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지금 듣기로는 추경호 후보의 캠프 사람들하고
1: 예.
0: 이진숙 캠프 사람들하고
1: 예.
0: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1: 아.
0: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해서 경찰차까지 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 굉장히
0: 웬만큼 그러니까 갈등 심하지 않으면 경찰차까지 오진 않습니다.
1: 왜 같은 표끼리 싸워요?
0: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뭐 이진숙 후보 당신 뭐 우리 추경호 쪽 사람들이
1: 네.
0: 우리가 이제 넘겨줬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 돼? 그랬는데
1: 어.
0: 뭐 이재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1: 어.
0: 아 내가 지금 대구시장 하려다가 너희들한테 지금 양보를 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1: 어.
0: 소리야?
1: 어.
0: 할 수도 있는 거죠.
1: 예, 예 갈등설.
0: 그래서
1: 갈등설.
0: 예. 저는 이렇게 뭉쳐있던 게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저희가 그 달성군에서 탈당도 하고
1: 맞아요,
0: 그 맞아요. 후보들이 한 1700여 명이
1: 예.
0: 김부겸 후보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1: 예.
0: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큰 사고 낼 수 있다.
1: 아까 말씀하신 거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지난 17일에서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는데 이진숙 후보 48.5 그리고 박형룡 후보 41.7 그래서 6.8% 차이 난다. 요건데 강 변호사님.
2: 이게 그 평택을이랑 비슷해요. 달성군이.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지역이 도농복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 무지하게 넓습니다. 면적이 아, 아. 매우 넓고 노령 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예, 예. 이제 테크노폴리스라 그래가지고 아. 이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 육아읍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예전부터 젊은층이 많은 그쪽은 항상 이제 민주당 투표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결집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이러한 거는 이진수 후보가

0: 이미지를 중시하거든요.
1: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경수 여사로부터 오는 그 온화한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국모 느낌 나는 그런 엄마의 어떤 예, 어떤 포용력 예.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요 이분들이. 근데 이진수 후보는 반대 느낌이에요. 뭔가 전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1: 예.
0: 방금 말씀하시는 캠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예, 조직력을 못 동원하는 측면은 있긴 한데 근데 예. 생각보다 거기 유권자 분들이 예.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중앙 의제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1: 이미지.
0: 이진수 후보의 이미지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1: 네. 서빈 의사님 갈등설 추경호 캠프와 이진수 캠프 갈등설 맞아요?
2: 뭐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있었고요.
1: 맞아요.
2: 캠프 내에서도 뭐 갈등설이 있었고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니고
1: 예.
2: 제가 오늘 강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게 유경수 여사의 온화한 이미지. 근데 이진수 위원장 보면 일단 계속 인상 쓰고 이렇게 싸우는 전사 이미지잖아요. 그 좀 본인이 그거는 게 고치래요.
1: 아니
2: 싸울 땐 싸우더라도
3: 개몽되신 것 같아.
1: 개몽됐어요.
3: 개몽되셨어.
2: 그건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1: 별로 안 좋아하세요?
2: 좀 웃는. 아니 좋아죠.
1: 조언.
2: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1: 온화하게 웃으면서
2: 달리되는데 너무 예. 인상 쓰고 싸우는 듯한 계속 투사 이미지.
1: 투사 이미지.
2: 그러니까 강 변호사 지적이 저는 뭐 사실이 맞다고 봐요.
4: 잘하셔야 돼요 이진수 후보가. 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도 하남에 갑에 갔을 때 하남 갑에 갔을 때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후보랑 1% 차이 났잖아요.
1: 천여 표 차이 났잖아요.
4: 1199표를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아무리 뭐 거물이고 많이 알려졌어도 지역에서 피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1: 그렇죠.
4: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거부감만 쌓아간다면 특히나 상대 후보가 동정표 많이 받을 상황이잖아요.
1: 경북대 총학시장 출신이에요.
4: 이분이
1: 박형룡 후보가.
4: 그렇죠. 예. 선거만 7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예.
1: 대구 토박이.
4: 예. 그러면 한 번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1: 예.
4: 이번에는 박형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 그런데 추미애하고 이진수 이미지가 비슷해요. 전투적인. 근데요 중요한 게 둘 다 됩니다. 대신 추미애도 되고
1: 1%에서
2: 1% 아이 추미애도 되고 이진수 됩니다 이번에.
3: 근데 추미애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2: 뭐 그런 객관적인 팩트니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 예.
3: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1: 아,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
3: 네.
1: 그 김부겸 추경호 후보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과 초접전 양상인데 오차범위
0: 네.
1: 내에서
0: 네.
1: 자 대구 사나이 대구 민심 액션.
0: 대구 민심 뭐 한결같이 네. 만나는 분들은 다 그래요.
1: 네.
0: 국민의 꼴보기 싫어 내가 안 하려고 투표. 혹은 나는 막 거꾸로 저다 지급하려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카톡이나 이제 단체 채팅방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지역에
0: 거기에 보면
1: 네.
0: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표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에요. 뭐 향후에 향후에란다. 저 뭐 대학교 모임 동창회 뭐 무슨
1: 단속방
0: 영업 모임 뭐 기업 가들 모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1: 네.
0: 각종 커뮤니티는 이 국민의힘이 정통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기는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대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1: 네.
0: 결국에는 내가 국민의힘 쪽을 밀어주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
1: 혜택.
0: 예, 혜택이 효능감. 있다 지역에서.
1: 네.
0: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소소한 거예요. 인맥 이런 거. 그런 것들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기시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1: 예.
0: 결국 뭐 민주당의 실책 때문에 결집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결집도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1: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승무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 전국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커지겠고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아침에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그친 모습이고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지만 강한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소량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

0: 부산과 제주도에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제 13일 남았고 사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 얘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 언론에서 이제 격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 이곳은 또 여권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예, 전북지사 선거인데요. 예, 김관영 무소속 후보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다시금 무소속 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론조사도 박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제의 지역구가 되고 있는데요. 김관영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관영입니다.
0: 예, 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네, 네 지금은 저희 도 안에 예. 익산에 가서 청년들과 예. 청년작제 간담회를 하고 또 전주로 이동 중인데요.
0: 예.
1: 오늘 현장에서 예, 민심의 변화 또 마지막까지 우리 도지사는 우리 도민들 6월 3일 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선거입니다.
0: 예.
1: 사실 우리 도에서 그동안은 경선이 사실상 본선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0: 예.

0: 지금은 분선이 지금 중요시가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뭐라고 할까요? 좀 즐긴다고 할까요? 선거를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뭐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더 낮고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민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후보님 나오셔서 이 본선에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 많이 갖는 선거가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0: 맞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1: 예?
0: 나 투표장 안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나 투표장 갈까 이번에 가려고 한다.
1: 예.
0: 이번에 투표장을 나를 가게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예.
1: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소속 신분이신데 현재 이제 여론조사 네. 추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세전북 네, 신문 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에서 17일 시행해서 18일 공개했는데 전북에 사는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하는 조사고 무선 전화 ERC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께서 42.1% 그리고 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5% 국민의힘 양정모 후보가 4.9%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네, 우리 후보님이 네. 이제 1위인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뭐 숫자에 제가 1위 1비하지는 않지만
1: 네.
0: 무소속 후보가 거대 여당 후보와 민주당 텃밭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1: 예.
0: 전북 선거의 민심에 뭔가 큰 흐름이 지금 이상기류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특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 예.
0: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제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을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이 더 공정하고 전북 도민을 더 존중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1: 예.
0: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먼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민주당에 이번에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1: 아.
0: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민주당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 사실은 이제 후보님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잖아요. 이제
0: 네네.
1: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제명되신 바가 있고 또한 그 이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당에서는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근데 후보님께서는 네. 그 부당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0: 네, 저는 그 CCTV를 보면
1: 예.
0: 제가 대리기사 비를 준 것만 나옵니다.
1: 예,
0: 그런데
1: 예.
0: 사실은 이제 처음에 CCTV를 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볼 때는
1: 예.
0: 이것이 대리기사 비가 아니라 그냥 뭐 돈 살포한 것으로 화면만 보면
1: 예예.
0: 경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대리기사비를 거리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준 것인데
1: 예예.
0: 그리고 또 분명히 또 휴수가 상당부 대부분이 또 휴수가 됐습니다.
1: 예예.
0: 그런데 이 돈을 지급하는 장면만 나오다 보니 또 그 CCTV가 전국적으로 뿌려지면 선거에 뭐 악영향을 준다. 뭐 저도 동감합니다. 충분히
1: 예.
0: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1: 예.
0: 현직 도지사, 제가 82%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저를 제명을 시킨다는 것은 경선 후보에서 아예 탈락시키고 정치인으로 보면 사형선고인데
1: 예, 예.
0: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제 해명은 들어봐야죠.
1: 예.
0: 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침 오전에 윤리감찰단 운영해가지고 12시간 만에 제명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지나치게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이고 최근에 송영길 대표조차도
1: 예.
0: 그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제 것만 있으면 뭐 제가 사실은 뭐 조용히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 뒤에 이원택 의원 사건이 났는데 이원택 의원은 전화 두 번 해보고 그냥 혐의 없으면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것도 경선 진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1: 예예.
0: 그러다 보니 안우영 의원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윤리 재감찰을 요구하고
1: 예.
0: 대경선을 요구했는데 10일간을 단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강행했어요.
1: 예.
0: 이제 이런 점들이 지나치게 잣대가 다르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과거부터 이원택 후보를 지나치게 편애하고 공천을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써온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후보님 말씀은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0: 당에서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또 혐의 없음 결정 내린 것 자체가 뭔가 부당한 네.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준 다음에 그 대리비 대납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0: 예.
1: 그 당시 식당에 참석했던 청년들
0: 예.
1: 또 이원택 후보가 소위 식당에 돈을 지급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1: 식당 주인은 받은 적 없다 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0: 예.
1: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행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런 것은 분명히 잣대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 이제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그래도 이제 의원 그 후보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당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큰 틀에서 그냥 승복하고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1: 그래도 우리 저는 말이죠.
0: 예, 예.
1: 제가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뭐 출마를 하냐 안 하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0: 예, 예,
1: 그러나
0: 예.
1: 제가 제명이 됐습니다.
0: 아, 제명.
1: 제명이 된 사람의 선택은 이미 무소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러면 거기에 무소속 후보가
0: 아하.
1: 출마를 하건 안 하건 민주당에 있는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타부터 말할 자격이 일단 없고 그리고 제가 저는 직접 현저하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를 현직 도지사를 그렇게 12시간 만에 제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0: 예.
1: 저희 도민들이 1년의 과정에서 저한테 이거는 지나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0: 아하.
1: 이거는 민주당에 저항을 하고 항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전북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습게 본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0: 예.
1: 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이것이 저를 출마로 이끌게 된 요인이 된 겁니다.
0: 예, 이제 그러한 또 여론이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명 결정 내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은
1: 네.
0: 또 이 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로 그래서 굉장히
1: 네.
0: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또 국회의장
1: 네.
0: 후보인 조정식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북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 이제 전북을
1: 네, 네.
0: 자주 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 또 새만금
1: 네, 네.
0: 관련해서도 이제 원팀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자, 첫 번째요.
0: 예.
1: 그 선대위원장을
0: 조정식으로.
1: 사실
0: 예.
1: 국회의장 내정자가 지방 도지사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사실 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그만큼, 굉장히 절박하겠죠.
0: 예.
1: 그러나, 전북 도지사 선거를 중앙정치의 새 대결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 예.
1: 그리고 지금은 도민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예.
1: 네, 새만금에 관해서 마치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되면, 굉장히 안 할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0: 예.
1: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훨씬 더
0: 잘 될 것처럼
1: 낼 예. 것처럼
0: 예.
1: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새만금을 가지고 전북 도민들을 두 번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각자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0: 예.
1: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0: 예.
1: 그분들이 있는데 새만금에 관한 일을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고 다르게 취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것이죠.
0: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를 정청래 대 김관영의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또 후보님도 만약에 우리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 정청래
1: 네.
0: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계시죠?
1: 네, 이번 불공정한 경선 과정이 진행된 모든 그 배후에
0: 예.
1: 정청래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심의 결과로 만약에 나타나서 민주당 텃밭인 이곳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5% 80%까지 나오는 이곳에서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0: 예.
1: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정치적 책임 져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0: 예. 근데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전북
1: 네.
0: 당원 명부가
1: 네.
0: 이제 김관영 후보 측에 불법으로 전달됐다.

0: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후보님 입장 어떠십니까?
1: 저희 측에 누구한테 불법으로 전달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내부 좀 가까운 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예. 아무도 전달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선관위에 예. 전달을 한 사람이 선관위에 전달하고 뭐 여러 가지 녹취록도 제출하고 예. 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예. 조사 과정에서 뭔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0: 예.
1: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근데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데 당원 명부가 왜 필요할까요?
1: 아,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무소속 후보하고 싸우는데 예. 당원 명부가 유출된 얘기를 지금 와서 왜 합니까?
0: 예,
1: 아,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죠.
0: 예, 네. 그 만약에 네. 후보님 당선되시면 이제 네. 민주당에도 복귀 의사가 있으신데 정청래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해서
0: 예.
1: 지금 호남에서 많은 민심의 동요를 만들어 놓은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불공정한 부분에 관한 사과와 시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0: 예.
1: 저는 민주당의 지금 공정과 상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0: 예.
1: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저도 민주당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0: 예.
1: 물론 뭐 제 불찰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정청래 대표의 출근의 업무 처리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지금 지나치게 크게 훼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한 것은 선거 때의 네. 판단과 결정은 가장 네. 빠르고 정확한 판단 결정이 가장 잘된 결정이다. 또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서 후보님에
1: 이원택
0: 대한
1: 후보를 예. 이원택 후보를 주기로 마음을 먹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 가장 신속하게 하는 거죠.
0: 아,
1: 네. 그리고 아이고 울컥이 잘 됐다 하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한 거죠.
0: 아, 그러니까 후보님 네.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한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지금
1: 예?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뉴탐사에서 또 보도가 됐어요. 이원택 후보가 31일 날
0: 예?
1: 윤리감찰단에 소위 CCTV를 제출하고
0: 예?
1: 4월 1일 날 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가 있고 4월 1일 날 저녁 때 제거가 제명이 됐는데
0: 예? 예?
1: 그 전에 이미 이원택 후보 쪽이 그 CCTV를 입수를 하려고 했던 녹취록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어요.
0: 예.
1: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 녹취록이 아니 그 CCTV가 3월 31일 이전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0: 이원택 후보 측에.
1: 네네 아니 예. 저 민주당에.
0: 민주당에 예.
1: 예예 예, 예. 그래서 4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4월 4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4월 8일부터 경선입니다.
0: 예, 예.
1: 특히 이 CCTV가 뭐 무선당 그 지금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0: 예.
1: 작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0: 예.
1: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CCTV가 어떻게 입수가 돼서 채널 A에서 방영은 됐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측과 사전 어떤 교감이 있으면서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뉴탐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그런 걸 조합해 보면 어떤 후보님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론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1: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0: 예.
1: 이 CCTV 사건이 있기 전에 12.3내란 동조가
0: 예.
1: 저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0: 예.
1: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안 되니까 또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해서
0: 예.
1: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아웃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됐거든요.
0: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원택 후보 얘기를 빼고라도 이제 우리 네. 후보님께서 이제 밝혀진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1: 네.
0: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거나 다른 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용납될 수 있는 행위냐라는 질문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떤 입장이십니까?
1: 아,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0: 예, 예.
1: 그러나
0: 예.
1: 저는 분명히 제 전체적인 해명과 설명을 들어봤으면 절대로 제

0: 발생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 예? 검찰과 법원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 예?
0: CCTV에는 제가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의 경위가 나타나지 않고
1: 예?
0: 또 회수된 경위나 회수된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전말을 좀 들어봤어야죠.
1: 아하.
0: 저한테
1: 예?
0: 어떻게 저를 제명시키면서 저한테 한마디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출입을 뭐 얘기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제명을 강행을 합니까? 이거는
1: 예?
0: 정상적인 징계 절차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1: 당일에 그 후보님의 제 기억엔 서울로 올라와서 소명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제가
1: 예.
0: 그 출구위원회가 본청 당대표실에서 있었어요. 저녁
1: 예.
0: 9시부터.
1: 예예.
0: 그 당시에 출구위원들이 제가 일부 출구위원들한테 사실은 미리 연락을 해서
1: 예.
0: 제가 직접 소명을 할 테니 저녁 내가 기다리고 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8시 반부터 본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9시에 출구위원회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9시 반에 제명이라고 떠버려요.
1: 아, 예.
0: 30분 만에.
1: 예.
0: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가버렸다라고 저도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신 거네요.
0: 네, 그 뭐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난 5년간 전북 도정을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후보님께서? 자, 그럼 이제 네, 후보
0: 4년 했죠, 4년.
1: 예, 예, 4년간 이제
0: 예.
1: 도지사 이제 후보로서 김관영의 지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0: 이 전북이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고 도민들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1: 예, 예.
0: 제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유치 도시를 결정하면서 서울을 꺾고 저희가 됐거든요.
1: 예, 예.
0: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새만금의 구조 투자, 피지컬 AI, 로봇, 또 수소 클러스터 이런 새로운 신산업에 관해서 또 최근에 방산, 그 외에 2차전지 특화단지
1: 예.
0: 이런 과거에 전북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 첨단 산업으로 변화를 꾀한 4년이었다. 그리고
1: 예.
0: 그런 4년이 상당한 씨앗과 지금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1: 예.
0: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민들이 저한테 출마를 강하게 요구를 한 거죠.
1: 예. 그 만약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시면 어떤 사업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후보님이 도정을 이끄실 계획이십니까?
0: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1: 예.
0: 제가 대기업 15개, 약 5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1: 예.
0: 예, 이게 제가 제 앞에 도지사님이 11조, 제가 27조를 한 것에 비교하면
1: 예.
0: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리고 올림픽, 하계올림픽 꼭 유치가 되어서
1: 예.
0: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꼭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새만금 쪽 한번 현장을 가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0: 네.
1: 가지 개발 담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정말로 이게 또 우리 도민들이 그 발전과 개발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또 현지에서도 많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 우리
0: 네, 새만금이
1: 예.
0: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넓어요.
1: 예, 그러니까요.
0: 네,
1: 정말 넓더라고요.
0: 땅만
1: 예.
0: 한 6지만 한 8천만 평 정도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이제 그 8천만 평이라는 것은 실제로 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그 땅에 접근하려고 하는 SOC가 먼저 깔려야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근데 SOC가 지금 한참 깔리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최근 한 3년 전부터 가능하게 되어서
1: 예.
0: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도약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투자도 이끌어가게 된 거죠.
1: 이제 그런 네.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김관영 후보입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 지난 이제 월요일에 5.18이었지 않습니까, 후보님? 근데 이제
0: 네.
1: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0: 네.
1: 그 더러워서 논란, 뭐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또 우리 후보님
0: 네네.
1: 또 호남 지역이시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국힙 쪽에 계신 분들의 예. 이런 논란이

0: 나와요.
1: 예.
0: 사실 이거는 5.18을 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 저희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려면
1: 예.
0: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 예.
0: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항상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추념식 기념식에 이제 장동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참석을 하려고 갔었었는데
0: 네.
1: 이제 시민단체 등에 또 항의를 받으면서 이제 퇴장을 하기도 했고 본인이 이제 배지를 떼버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오지 말아라 이렇게 네. 또 배척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추념식에 또 보수 진보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또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인 행사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항의를 받았다고 해서 배지까지 떼는 것은
1: 예.
0: 조금 추모의 진정성을 좀 부정한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1: 예. 예.
0: 좀 오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다만 5.18에 추념을 하러 가는 여러 정치인들이 있을 때
1: 예.
0: 가끔 막히고 이 오지 말라고 하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모를 하러 가는 사람도
1: 예.
0: 쇼가 아니라
1: 예.
0: 진정성을 가지고 추모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식적인 선거운동 첫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네. 후보님께서 전북 도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 전북 도지사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도지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과거로 퇴행하냐 또 미래로 전진하냐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북을 홀대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전북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휘초리를 들 때는 따끔한 휘초리를 들어서 더 건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지사는 중앙당의 정청래 대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정합니다.
1: 예, 마무리.
0: 우리 도민이 주인이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 네,
0: 김관영 꼭 좀 도와주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였습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한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블루라커룸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마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3: CB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부근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5번째 페이지. 자, 얼마 전 거대한 규모의 일본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산 폭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최근 이제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 남부에 키카이 칼데라라는 해저 화산이 하나 있는데 이 화산 아래에는 거대 마그마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키카이 칼데라는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궁금하고 이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규슈 지역의 그 규슈의 남단이고 좀 더 북쪽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이제 아소산 들어보셨죠?
1: 네, 아소산.
2: 네, 저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아소산이 있고 아소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뭐 고바야시, 뭐 아이라, 아타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키카이라고 하는 각각 다 칼데라들입니다. 칼데라들이고요.
1: 칼데라라는 게 뭡니까?
2: 여기 사진을 좀 다시 보시면요.
1: 네.
2: 그 칼데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산

0: 그 분화구 아시죠? 분화구.
1: 네, 분화구.
0: 그 제주도 가보면은 제주는 백록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후지산도 보면은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분화구라고 말하고 분화구는 뭐냐면 그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텅 빈 공간 이 마그마가 빠져나간 그 관 모양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곳을 이제 분화구라고 하는데 네. 이 칼데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그마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밑이 텅텅 비게 돼서 화산이 내려앉은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싱크홀 형태를 이제 칼데라라고 부르고
1: 예.
0: 같이 꼭대기에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백록담 같은 경우는 분화구라 부르고
1: 네.
0: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1: 아.
0: 규모가 훨씬 크고 백두산 천지는 약 5k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칼데라. 우리 울릉도 나리분지 같은 경우도 칼데라 직경 한 3km 되거든요.
1: 그렇군요. 예.
0: 네, 그런 걸로 분류되는데 이 큐슈 지역에 있는 아소산부터 해서 쭉 히카이까지 오는 이 칼데라들은 기본적으로 칼데라 직경이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1: 아까 천지가 몇 킬로라고 하시죠?
0: 5km니까요.
1: 와, 엄청 크네요.
0: 네, 4배에서 예. 한 6배까지도 큰데
1: 예.
0: 이 칼데라의 크기만 보더라도 내려앉은 규모잖아요. 그죠?
1: 네.
0: 무너져 내린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분화 때 얼마만큼 많은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갔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1: 예.
0: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큐슈 지역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화산들이
1: 네.
0: 과거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백두산보다도 훨씬 큰 분화를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저 화산들이 그리고 과거에 큰 분화를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1: 네.
0: 이 화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은 미래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1: 그렇죠.
0: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렇다 할 어떤 국제적인 연구 결과가 크게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그 올해에 그 일본 고베 대학교 팀에서 이 화산 밑에 저 쭉 일렬로 늘어진 저 형제 화산들 중에
1: 네.
0: 아래에 있는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저 화산 밑에
1: 네.
0: 약 220큐빅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 마그마가 존재한다.
1: 220 큐빅 킬로미터요?
0: 네, 세제곱 킬로미터.
1: 아, 세제곱 킬로미터. 그게 어느 정도?
0: 감이 안 오시죠, 그죠?
1: 예, 그게 많은 거라는 건가요? 예.
0: 그 우리 그 지금 일본 정부에서 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1: 네.
0: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이재민이 2,700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1: 아, 일본 정부의 추산입니까?
0: 네, 네, 네. 사망자가 아니라 이재민.
1: 예. 이재민이.
0: 예, 이재민이. 270만 명 정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후지산 아래에 지금 마그마방
1: 네.
0: 들어있는 마그마의 양을
1: 예.
0: 약 1큐빅 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1큐빅 킬로미터요?
0: 네.
1: 근데 키카이 칼데라의 220큐빅 킬로미터인데?
0: 네, 220큐빅 킬로미터입니다.
1: 220배 많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1: 예.
0: 1815년에
1: 예예.
0: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라는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1: 네.
0: 그때 전 북방구에
1: 네.
0: 약 3년간 여름이 없었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화산재.
1: 예,
0: 예. 예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당시에 분출했던 마그마 양이 100에서 150 큐빅 킬로미터.
1: 근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에 쌓여 있는 마그마 양은 훨씬 많은 거네요.
0: 예, 220 큐빅 킬로미터. 아, 220 큐빅 킬로미터 정도라서
1: 그렇죠. 예.
0: 그중에 절반 정도가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든지 아니면은 1815년 탐보라 대분화 정도의 분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 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0: 네네.
1: 양이 많으면 이게 폭발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단순히 그렇진 않습니다.
1: 네.
0: 양이 많다고 해도
1: 네.
0: 그 막 엄청나게 밑에 저장되어 있는 건 많은데 찔끔찔끔 분출하는 그런 화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라든지 네.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런 곳은 자주 분출하고 찔끔찔끔 분출을 합니다.
1: 네.
0: 그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점성이 굉장히 낮아요.
1: 점성이 낮아요?
0: 예, 예. 묽어요.
1: 예,
0: 줄줄줄 흐르고
1: 네.
0: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나 백두산, 탐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아예 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가 찔끔찔끔 분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예.
0: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 예.
0: 예. 어느 정도 점성이 높냐면 예. 하와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꿀처럼 흐르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들은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마그마는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마그마는 우리 치약보다도 더 점성이 높고 바셀린보다 점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립스틱.
1: 립스틱은 거의 고체라고 봐야 되는데.
0: 고체인데

0: 1일에 발라지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정도다.
0: 네, 그러니까 아, 거의 점성이. 그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 네.
1: 그 정도의 점성 특성을 가진 마그마를 가진 화산은 폭발이 좀 가까웠다.
0: 예, 지금
1: 봅니까?
0: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 네.
0: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올해 나온 그 네이처 계열 저널인데 Communications Us and Environment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베 팀이 당장 뭐 연구 하나 가지고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1: 네.
0: 키카이 칼데라를.
1: 네.
0: 이 키카이 칼데라라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 큐슈 남쪽의 바다에 있습니다.
1: 예.
0: 바다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마한 귀퉁이들,
1: 네.
0: 뭐 사츠마, 이오지마, 뭐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는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이지 그 완전히 그 어떤 그 주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1: 어떻게 조사를 하죠?
0: 예. 이게 2018년도 이 고베 대학교 팀이 그 Scientific Report라고 하는 저널에 냈던 내용인데
1: 네.
0: 배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1: 네.
0: 땅속에다가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땅속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해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초음파 검사 같은 거
1: 예, 예, 예.
0: 주로 석유 탐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걸 화산에다가 지금 일본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용암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기
1: 용암돔
0: 보면 저기
1: 네.
0: 보면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1: 예.
0: 움푹 들어간 게 칼데라입니다.
1: 아.
0: 네, 직경이 거의 한 20km 되는 칼데라 움푹 들어간 게 있고 그린색으로
1: 네. 네,
0: 보이는 것이 네. 원래는 그 칼데라에 없었던 거예요. 불룩 튀어나왔던 제가.
1: 아 원래 없었어요?
0: 예, 네, 원래는 그냥 완전히 구덩이였었던 곳인데
1: 네.
0: 저기에 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1: 네.
0: 새로 수산한 겁니다.
1: 저기 용암이 있는, 마그마가 있는 겁니까?
0: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1: 키카이 칼데라가 훨씬 많은 마그마 양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0: 네네네.
1: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당장 뭐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1: 어 맞습니까?
0: 예. 아. 그 지금 후지산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트리거링 팩터를 뭐로 보냐면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그 전 한
1: 네.
0: 49일쯤 전에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9점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 거의 90%로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지금 후지산뿐만 아니라
1: 네.
0: 지금 옆에 있는
1: 키카이 칼데라.
0: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도 네. 똑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영향을 받는군요. 키카이 칼데라도.
0: 네, 지금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키카이 네. 칼데라의 위치가 지금 난카이 해곡의 바로 옆에 위치를
1: 그렇지.
0: 하고 있거든요.
1: 아.
0: 난카이 해곡이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1: 네.
0: 1000km 이상 되는데
1: 네.
0: 여기 동쪽에서 발생하면
1: 네.
0: 후지산에도 영향을 그렇죠. 줄 수 있고
1: 예. 서쪽이면 키카이 칼데라고.
0: 혹은 둘 다 분화시킬 수도 있고.
1: 둘 다 할 수도 있고.
0: 왜냐하면 지금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두 화산 다.
1: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 이 요소가 자극을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 분화가 일어난다면
1: 네.
0: 우리 한반도가 더 화산재가 낙하하는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까?
0: 네.
1: 그러니까 7300년 전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영향을 그 미쳤던 범위를 따져봤을 때
0: 맞습니다.
1: 이번에도 터진다면 한반도를 커버할 것이다. 우산 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예, 맞습니다. 그
1: 아.
0: 실제로
1: 네.
0: 그 일본 연구에서 이 키카이 칼데라뿐만 아니고 네. 아소산부터 해서 아이라 아타 칼데라의 과거 분화 때 화산재가 이제 낙하했던 그 우산 구름의 영역을 이렇게 특정한 그런 네. 논문들이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북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 키카이 칼데라 경우에 마지막으로 7300년 전에 분화했을 때
1: 네.
0: 우리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모두가 이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아. 됐었습니다.
1: 저기 저 바깥 라인인 것 같네요. 그렇죠?
0: 네네네.
1: 경상도와 전라남도를 포괄하는.
0: 예예. 예.
1: 아.
0: 지금 그 보면은 그 키카이 칼데라가 있고 화산재 낙하 영역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1: 네네.
0: 저건 이제 바로 이제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1: 아.
0: 겁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 분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네.
0: 우산 손

0: 아부다비가 살짝 우산 중심에서 벗어나
1: 걸리는
0: 있다
1: 거죠.
0: 뿐이지 네.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화산재가 땅에 쌓여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0: 일단
1: 보통 어느 정도 쌓이나요? 키카이 칼데라 정도가 폭발하면 땅에 쌓이는 화산재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분화구에서 가까운 곳은 화산재가 그냥 한 번의 분화로 수십 미터가 쌓이고 네. 그 뭐 일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화를 하더라도 일본 도쿄 지역까지 수 센티미터가 쌓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7300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네. 수 센티미터 정도까지도 화산재가 특히나 제가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남해안 지역 이런 곳은 수 센티미터 화산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1: 수 센티미터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0: 일단 화산재가 쌓이면 식물들이 이제 사멸하겠죠.
1: 그렇겠죠.
0: 예, 식물들이 사멸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나무가 됐던 농 밭작물이 되었던 사멸을 할 수가 있고 그 제가 현미경 사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화산재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1: 화산재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요?
0: 흑요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 아, 흑요석.
0: 그게 이제 화산 유리고 주로 유무남질 용암이 굳으면 그 화산 유리가 됩니다. 까맣게.
1: 아.
0: 그게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산산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화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약간 미세먼지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그 흑요석. 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0: 네.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칼날들이 예리하게 서 있는 그런 그 흑요석 파편들을 우리가 흡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나 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 좋고요.
1: 그 자연재해 관점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뭐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게 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지금 이게 예. 제가 이제 밝힌 결과는 우리나라 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섭입 현상이 5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1: 예.
0: 이 지질자원연구원팀에서 밝힌 것은 지금 해안당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융기 속도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 이걸 밝힌 거예요.
1: 예.
0: 지금 그렇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500만 년간 그렇죠. 지속된 현상이고 지금 현재도 약 만 년에 4.5미터 정도의 속도로 융기를 하고 있고
1: 예.
0: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떠냐는 거예요.
1: 네.
0: 500만 년 지속된 현상이 그리고 지금 해안당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 실록에 왜요? 예.
0: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우리나라에 큰 지진들이 있습니다.
1: 예.
0: 한 2천 건 정도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17세기 보면은
1: 네네.
0: 두 건의 엄청 큰 지진이 있습니다.
1: 예.
0: 1643년에 울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있고요. 1681년에 양양 대지진, 강원도 양양 아시죠?
1: 예.
0: 이 대지진들이 있는데
1: 네.
0: 이 지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진을 감지했던 영역들 그리고 지진으로 일어났던 피해 규모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둘 다 7.0 이상의 지진으로 보고 있어요. 17세기쯤에 그 큰 지진들이 발생을
1: 동해안에서
0: 예, 예. 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 특히나 이 양양 대지진 같은 경우는
1: 네.
0: 굉장히 특별한데
1: 네.
0: 뭐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소리가 우레소리. 구구구구궁 하는 이제 땅이 진짜 미끌리면서 나는 그런 저주파 음이 들렸고
1: 예.
0: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을 쳤다. 예, 쓰나미.
1: 예,
0: 쓰나미가 있었던 겁니다.
1: 예.
0: 일본에서 나서 온 게 아니고요.
1: 예.
0: 우리나라 동해바다 어딘가에서
1: 그러네.
0: 지진이 나서 그게 우리 그 아까 노또반도처럼
1: 네.
0: 쓰나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개조굴 거암들이 모두 붕괴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설악산 이제 뾰족뾰족한 암석들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1: 네.
0: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혹은 560보 노출됐다.
1: 그게 어느 정도예요?
0: 1보가 뭐냐면
1: 네.
0: 하나
1: 한 걸음.
0: 하나
1: 네.
0: 둘
1: 네.
0: 하나 둘 가면 네. 1보입니다.
1: 예. 네. 네.
0: 그러니까 네. 그 1보가 이제 1m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1: 그게 드러났다고요?
0: 네. 100보 노출이 됐으니까 해안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1: 예.
0: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노출되었다.
1: 아까 말씀하신
0: 해안선이 저 바다 쪽으로 물러난 거예요.
1: 그 노토반도 때처럼.
0: 네. 노토반도 때 한 200m 물러났는데 우리 동해안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한 150m 물러난 거예요. 지진 나고 나서. 노토반도에서 일어났던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 17세기에.
0: 예, 17세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 네.
0: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약 500만 년 전부터 섭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안 당구를 통해서 동해가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동해안이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역사 기록상에서도 400년 전에

0: 7점대 지진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지진이 연달아 났죠. 거기 예. 그때 당시에
1: 예.
0: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이 고고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1: 네네.
0: 땅 속에 기록된 지진을 고지진이라고
1: 고지진,
0: 하고
1: 네.
0: 이 그 문헌에 기록된 연구를 이제 고고지진이라고
1: 고고지진,
0: 하는데
1: 네.
0: 이 고고지진 연구하시는 이 지진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지진 전문가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약 40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1: 아, 우리나라에 예. 400년 주기요?
0: 예예. 예. 지금 이게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이지만 예. 이 다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1: 네.
0: 그다음에 신라의 이제 삼국사기 같은 곳에 기록이 돼 있다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실제로 보면은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근데 그 어떤 기재 자체는 훨씬 더 그때 당시가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그렇게 돼 있긴
1: 예,
0: 한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따져 보고 지금 갑자기 보면은 문화재들 중에
1: 네.
0: 고려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막 갑자기 있던 돌탑이 막 무너져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보면은 지진의 기록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400년 정도 주기로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1: 본다면 17세기에서 400년 지나면 지금쯤이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뭐 지금 2043년이 되면은 울산 대지진이 났던 400년. 그리고 뭐 2081년이 되면은 양양 대지진이 났던 것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게 좀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해야 될지 그냥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게 그 공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홋카이도에서 마지막으로 400년 전 지진이 났을 때가 네. 1611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1: 네.
0: 그 지진이 9점대 지진이 그 홋카이도 쪽 일본 쪽에서 나고 나서 우리나라 17세기에도 그런 지진들이 났었거든요.
1: 예.
0: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리냐면 일본 쪽에서 나는 지진이 우리나라 쪽의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1: 그렇지.
0: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몇 센티미터 끌려갔고 훨씬 더 지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말씀을
1: 예.
0: 하십니다.
1: 예.
0: 예.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 400년 전에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1: 일본 홋카이도 예. 쪽 지진과 우리 동해안 쪽 지진 그 패턴도 지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4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끝났지.
1: 네.
0: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제가
1: 그렇지.
0: 뭐 범죄자인데 네. 출소한 지 400년 지났어요. 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은.
1: 예.
0: 지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누적이 되고 있다.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분할을 7300년간 분할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마그마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다.
1: 아니, 요새 뭐 쿨타임 이런 말 하는데
0: 맞습니다.
1: 쿨타임이 차는 겁니다.
0: 쿨타임입니다.
1: 예,
0: 이게
1: 그렇죠.
0: 예. 예, 말 그대로 예. 마지막 분화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큰 분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 그러네요. 오늘 이제 전반부에 말씀하신 키카이 칼데라 화산 그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도 우리나라가 들어오고 또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진들도 우리 쪽 지각에서의 어떤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뭐 아니면 뭐 우리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0: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를 가면 그 일본에서 이제 4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일본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1: 20만 명 사망할 수 있다라고.
0: 네, 네, 네. 그 20만 명 사망을 그 추산한 그 근거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1: 예.
0: 최신의 과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최대 규모의 지진 쓰나미로부터 방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계했다. 그러니까 과거 400년간, 네. 과거 600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호수 퇴적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1: 예.
0: 가장 육지로 많이 침범했던 쓰나미 사례를 적용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럴 때 이제 2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자가 가장 많아지는 경우인 피난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의 영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상정했다.
1: 진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0: 네,
1: 대비하기도 가장 어렵고.
0: 단순히

0: 시키고 그리고 그 뭐 겨울이고 쓰나미에 맞고 이래가지고 동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온 설비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2만 명까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최악의 상황 우리가 다 생각해 놓고 방제 대책을 세워놨다. 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믿음이
0: 그렇죠.
1: 가네요.
0: 이게 지금 국민들이 동요할 것이다. 뭐 애매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 심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대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1: 그런
0: 있습니다.
1: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죠. 일본 정부 지진 방제 정책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해 인자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그 과학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워킹 그룹이라고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부 인사들하고 이 재해에 대해서 회의한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나왔던 내용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그 내각부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1: 회의록을.
0: 그러니까 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대비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우리는 그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만 잘 따르면
1: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0: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떨까요? 뭐
1: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방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황을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2009년도 그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의 그
1: 라필라
0: 라필라라는 곳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났고 한 300여 명이 건물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이탈리아 그 지진 화산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집에서 쉬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1: 그랬다 참변이 일어났네요.
0: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24년도에 이탈리아 법원이 6년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1: 그 과학자들한테 안심하라고 했다는 과학자한테
0: 그때 당시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저도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 과학적 어떤 활동의 자유를 방해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과학적 견해가 아니라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사는 문제
1: 그렇지.
0: 아니겠습니까?
1: 우리도 좀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거는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카이 칼데라 화산 폭발 가능성과 또 현재 일본 지진 상황에 대해서 또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만져나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9: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10: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5: 닥터 캡슐.
1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정도의 재해는 정말 잠재적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그 자연의 때와 타이밍을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력감이 생기고 손을 놓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재해를 마주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설사 다행스럽게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이런 방제 대책이 쓰이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 자질과 선거운동 방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의 정강희를 구두발로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평택을 재선거해서 조국혁신당은 국힘 제로, 연대와 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제 민주당 후보 흔들기와 갈라치기 정치, 반복적 네거티브 공세만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탱크데이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 사실상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을 선언하면서 관가로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윤 장관은 오늘 X에 글을 올려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들은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 모독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22일 0시부터

0: 2월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4회 연속 추가 조정 없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주 단위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행위란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오는 8월까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고객 배달비 영환 혜택을 한시로 일반 회원들에게 확대한 것이라며 고유가 고물가 시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무료 배달은 입점 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플랫폼의 회원 확보용 판촉 행사라며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굳은 껍질 깨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당연한 불안과 싸우기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 장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늘 도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연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연기 외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불안을 견뎌낸 장혁 씨만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0: 입술천.
1: 썼다 썩었다 잠까지 갔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1: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딱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참 제가 좀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어떻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전을 해야 되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일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게 되고 저는 그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뭘 열심히 했는지를 모르고 계속 뭔가를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뭔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맞나? 나는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안이란 감정은 계속해서 커져가더라고요. 작품이 끝나고 그 다음 작품을 해야 되는데 오디션장을 가면은 몇 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떨까?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어김없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디션을 갔는데 한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써보더라도 결과는 떨어질 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다 보니 방법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쟤 뭐지? 저 친구 저 되게 특이하게 하네. 그러다 보니 근사치까지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항상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서 연기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저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매 순간 선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부정 대신 긍정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승마나 복싱 같은 운동을 통해서 얻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복싱 스파링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이런 말을 합니다. 손 내라고. 계속 손 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손을 내지? 복싱 손으로 하는 건데? 손을 내는 순간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사람인지라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요? 손을 내는 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옆에서 손을 내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또 한편 이쪽에서는 맞는 소리가 돼요. 봉봉봉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운동으로 단련됐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복싱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 그거 다 봤는데. 그래서 복싱을 다른 데 가서 배울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 갖고 고민을 계속한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 운동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운동도.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줄넘기부터 다시 했어요. 어김없이 이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데 어느 순간 맞기 싫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주먹이 보이면서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다 보니까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툭 쳤어요. 얘도 아파서 이렇게 뒤로 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가는구나 앞으로. 맞으면서 나가는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그 3분을 버틴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시간이 오지도 않는 부분인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복싱 라이센스를 따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한 10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아직까지도 자세도 엉성하고, 그리고 뭐 정말 프로처럼 이렇게 체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목표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하루의 어떤 불안감을 뭔가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어떤 작품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그게 활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막 어떤 것 때문에 특이하게 재밌게 웃었는데 사람들이 막 코미디고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 작품 가가지고 아 이런 식의 어떤 개성을 가져가면 어떨까? 물론 생각은 좋죠. 굉장히. 근데 장르가 다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다르고 배우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한 번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 이 작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나? 또 마음이 또 갑자기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이든 그 다다음이든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계속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정말 오래 있었던 회사를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거기를 나간 적이 없는데 이제는 스스로 혼자 다 해봐야 돼요. 물론 이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플레이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해야 될까? 그러고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 매일 불안해요. 매일 겁나고 매일 두렵고 뭐가 좀

조금만 잘 돼도 아 이거 되는 거구나. 근데 뭐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 그래도 어쨌든 놓지 않았잖아요. 놓지 않고 계속 이제 가잖아요. 어떤 이쪽으로 가든 어디 가든 제가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 뭔가를 해왔지만 어쨌든 그 환경이 벗겨져서 올고지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해서 가야 될때 이게 아 독수리구나. 독수리가 됐구나. 독수리가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부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대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히 먹이를 사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연 속으로 그냥 사라져 가느냐. 아니면은 이 부리를 돌부리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지고 뭔가 다시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제 2의 인생을 가느냐.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저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액션?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액션과 피땀 눈물? 열혈남아. 자, 한번 추노? 어떤 거? 화상고. 어쨌든 굉장히 상남자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부지게 하고 견뎌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 되게 지적이에요. 웃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으시지? 아니 제가 그렇게 가방끈이 뭐 길진 않지만 진짜 지적인 것도 많이 했어요. 저 변호사 역할도 해봤죠. 의사 역할도 해봤죠. 그렇잖아요. 좀 왕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거 정말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또 관객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뭐가 있을까요? 반대를 만들어 봐야죠. 이걸 만든 만큼 여기도 만들어 봐야죠. 그럼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노출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물론 노출됐지만 이만큼보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만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 저 되게 지적인 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생긴 것 자체는 사실 액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멜로 얼굴이지. 인정? 네. 끝끝내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것만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개척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게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불안은 있습니다. 맨날 그 불안을 이기면 또 다른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선택은 어떻게 강요를 해요? 본인이 선택해야지. 정말 복싱을 하면서 이렇게 맞으면서도 손을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식이었던 것들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손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순간 내보이면은 몇대 맞지만 그래도 한발 가서 한 대는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타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던 게뭔줄 아세요? 정말 지금도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옆에서 계속 보니까 오늘 왔는데 뒤집으니까 이게 진짜 하늘을 날로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뒤집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오늘 지나가지고 보니까 기어가는 거예요, 얘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기어가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또 앉고, 일어났다고 또 앉고. 태어나자마자 어른인 사람이 있으신가요?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37세 막 주민등록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영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거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고, 그러다 보니까 뛰고, 그러다 보니까 다쳤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친구 사귀고, 친구 만나가지고 감정 배우고,
감정 배우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소감을 또 갖고 가게 되는 나만의 어떤 취향을 또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꿈은 정말 꿈이었구나. 아, 그러기에는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꿈으로 남겨두고 난 내 현실로 가야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의 어떤 것들을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거를 이루면서 그 다음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체득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 해결한 사람은 있겠죠.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그게 대단하지만 그분들은 정답이 아니라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나만의 정답은 본인 스스로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불안하지만 불안한 하루하루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안에서에 대한 식의 어떤 것들을 계속 견디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익숙해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성장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고 오늘도 불안하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얘기 했을지 불안해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굳은 껍질 깨기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당연한 불안과 싸우기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 장혁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장혁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죠. 춘우에서 임재범이 부른 낙인,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꼰대와 MZ세대 간

0: 통역사가 되어주세요. 최셋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꼰대와 MZ로 대표되는 세대 갈등,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셋별 교수는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스키마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갈등은 거치고 사랑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셋별 교수는 이 스키마적 시선을 통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데요. 꼰대와 MZ 때문에 서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셋별 교수입니다. 최셋별이란 이름만 듣고 실물 보니 놀라셨죠. 아마 발랄하고 앳된 교수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학위 취득 후 이화여대에서 지금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나이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제 이름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최셋별 어린이 이렇게 불리는 건 뭐 다반사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어른 이름이 왜 셋별이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 지을 때는요, 저도 아기였어요. 저는 한글 이름 첫 세대고 그래서 늘 이름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에도 적합한 나이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 나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나이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연구를 꽤 오랜 동안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 있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너도 나도 저만 보시면 최 선생 내가 꼰대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SNL, MZ 오피스가 인기를 얻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아, 교수님 제가 너무 MZ 같은 건가요? 하고 묻네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세대 갈등이 큰가요? 아님 우리만 이런가요? 아이 뭐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현 문자가 있다대요. 사회학적으로도 세대 차이나 갈등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어느 사회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세대 전쟁이라 불린 만큼 현 시점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사회보다 세대 갈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많이 힘들까요? 부모가 꽉 막혀서, 상사가 진상이라서, 내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탓으로 읽어낼 일은 아닙니다. 세대는 시대의 거울이고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의 시대를 담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눈으로 째려보면 원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입니다. 먼저 세대 구분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다섯 개 중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오늘은 현재 세대 갈등의 양대 축이자 한국 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라 불리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스키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이 두 세대냐고요? 일단 세대 구분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이항대립적인 틀이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두 세대 각각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세대 연구에서 이 쪽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상품도 정책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키마적 특징,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인생 내 컷을 찍네, 호텔 망고

빙수도 사 먹으면서 편의점 삼각김밥도 먹네. 이렇게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생성된 가장 기반이 되는 인지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스키마적 특징입니다. 스키마를 파악하게 되면 그 범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라는 어린이 만화 주제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있으시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냥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리. 내가 울면 무지개 운동에 비가 온단다. 왜 갑자기 애들 만화 주제가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만화는 문화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텍스트입니다. 어린이 동화 만화 어린이들이 만드나요? 아니죠. 어른들이 만들고 또 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성세대가 후속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싶은 가치관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노래 너무 무섭습니다. 아, 나는 힘든데 이겨내라고 합니다. 사실 한 번만 넘어져도 아픈데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랍니다. 내가 너무 슬픈데 울지 말랍니다. 심지어 피리를 불랍니다. 뭘로 해요? 무지개 언덕을 위해서요.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희생하며 속한 집단을 위해 노력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 스키마적 특징,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MZ세대는 미 제너레이션도 아니고요,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세대. 그래서 또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제 모르면 얘기에 낄 수도 없는 MBTI부터 시작해서 각종 심리 테스트, 별점, 사주, 중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자기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세대는 어릴 때부터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잘 파악해서 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 압박은 성인으로 진입하는 대학 입시, 수시 전형 같은 데서 극대화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두 번째 스키마는 지킬 건 지켜야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보수주의적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MZ세대 스키마는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기성세대가 공격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성세대의 경우 민주화 세대라고 불릴 만큼 권위주의에 저항했지만 또한 권위에 대한 존중 역시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장님, 교수님, 목사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직책에 따르는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젊은 세대의 경우는요, 이건 역시 give and take. 아이 뭐 교수님이 뭐 강의도 잘하시고 연구도 잘하시고 우리한테 친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드릴게요 입니다. 이때 기성세대의 경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무시당하고 공격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세 번째 스키마적 특징은 성실과 근면 그리고 근검 절약입니다. MZ세대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고요. 또 만화 예 하나 들까요? 1980년대 초반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 구단 아시나요? 야구계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무인도에다 모아놓고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선수들로 키워내는 얘긴데요. 이 시기에 이 만화 말고도요 지옥 훈련이 참 많이 나와요. 뙤약볕 및 모래밭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무거운 걸 끌고 강한 지도자에게 밀려 참고 견디다 보면 성공한다는 한국 사회 성실과 근면의 신화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이 성실과 근면 노력에 대한 생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은 정말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성공을 쟁취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실과 근면의 신화를 체화해 왔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공의 치트키를 쥐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녀 수까지 줄여가면서 최대한의 교육을 시켰죠. 그러나 청년 세대가 마주한 기회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고학력자는 많아 좋은 직업을 찾기는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실과 근면, 노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입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MZ세대가 태어나 자라온 시기는 한국에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시기로 특히 젠지라고 불리는 Z세대의 경우는 온라인이 없던 세상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의 변화에 헐떡이면서 보조를 맞춰 오셨거나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괜시리 작아지는 베이비붐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 교감 선생님들께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쉬는 시간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제가 자신들을 안 본다고 하신다고. 근데 사실 저는 교감 선생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줌 화면에 제가 PPT를 띄우면 이쪽에 청중들이 뜨죠.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보고 제가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카메라에는 제 얼굴 옆면이 찍혔겠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줌 수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나 발표를 줌으로 시키잖아요. 정확하게 딱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갈등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눈맞춤 하고 싶은 세대와 기계와의 눈맞춤이 더 익숙한 세대의 시선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객관적으로는 산업화 세대라 불리는 지금 7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가 고생 제일 많이 했죠. 그런데 응답자 자신들의 부모 세대, 자신들의 자녀 세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꼰대 세대라 비판하면서도 부모님을 보면 고생하셔 마음이 짠하고 아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다 우리가 키운 자식인데 잘못 키운 건 우리라는 생각도 들고 한없이 어려워진 경쟁에 몰려있는 그들이 안쓰럽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언제나 낯선 그래서 사랑하지만 외로운 모든 세대들에게

세대 갈등이라는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수칙과 부탁 하나씩을 드리려 해요. 오늘 알려드린 우리와 그들의 세대 스키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해가 안 될 때, 만나서 기분이 나쁠 때 일단 공격이 아니라 특징, 그들의 스키마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놓으셨던 우리와 그들의 스키마를 적용해서 해결해 보세요. 다 옳다고 하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같이 공격적이 되거나 방어적이 되어버립니다. 대화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서로를 교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쉽냐고요? 저는 잘하냐고요? 아니요, 못하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수란 직업이 완전 축복인 것이 늘 새로운 세대와 숨 쉴 수 있죠. 동시에 늘 나와 다른 새로운 세대의 스키마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 대학원 학생 논문을 봐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놀면 뭐 하냐고, 얼른 학위 논문 쓰고 빨리 자리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날 밤에 소심한 반항을 했어요. 자기 카톡 프사를 바꿨더라고요. 놀면 뭐해? 재밌겠지? 아이,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뭐 내 일 하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시간 내서 논문 봐주는데 많이 안 해와서 한마디 한 건데. 그런데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스키마 생각을 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뿡 하더라고요. 제가 할 거 안 하고 놀 때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더라고요. 내 안에 성실과 근면의 신화? 로켓형 성공 모형을 마주했달까요? 자녀가 내가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버릇없고 부모인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스키마에 시선의 다름이구나 하고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는 그들의 스키마를 생각하시고 먼저 관심 가지시고 먼저 다가서서 물어봐주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같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눈 맞추고 싶어하는, 눈 맞춤이 중요한 부모 세대의 눈을 가끔씩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원하는 대로 성공의 방향을 바꿀 필요도,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의 스키마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삶의 궤적과 노고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굳은 껍질 깨기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당연한 불안과 싸우기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 장혁 씨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두 번째 강연은 꼰대와 MZ세대 간 통역사가 되어주세요. 최셋별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샘 옥이 부른 Here I Go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글로리아 게이노가 부른 I Will Survive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확인해보니 1월 4월간 강남구 집합 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가 등 명백한 허위 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올해 1월에서 4월 강남구에서 집합 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아이 한 명을 둔 삼성전자 직원 A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 원으로 받게 되면 근소세는 2억 4,71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 급여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천만 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정도 많은 4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휴전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현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헌재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국회 입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 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50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CCTV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0: 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쯤 학교 관계자의 횡령과 회계부정, 음주운전 등에 대해 공익제보했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만산지청 형사 2부는 친모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황중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가난, 분노, 우울,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정주호 트레이너입니다.

0: 기다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늘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정몽진입니다.
3: 이분은 건강한 몸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4: 네.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지금의 이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5: 아, 이분한테 몸 만들고 싶어요. 네. 네. 유명한 트레이너시죠. 우리 정주호님이십니다.
3: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정몽진입니다.
3: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밝은 에너지로 정장부터.
3: 예. 우리 정조 지사님, 우리 오늘이교에서 자주 뵀었는데.
6: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 몇 번 드렸어요.
3: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트레이너 1세대시고.
4: 맞아요.
3: 네. 많은 또 유명인들의 몸을 아주 그 몸짱으로 만들어주셨던 네. 주인공이신데. 네. 뭐 이런 얘기, 저도 사실 뭐 히트곡이 뭐죠? 그러면 얘기하기 참 쑥스러운데. 네. 유명한 분들이 우리 정조 집사님을 통해서 네. 몸을 만드셨잖아요.
6: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어떤 분이 있었죠?
6: 사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초창기 분들이 예. 배용준, 최주, 그다음에 업타운, 코요태, 부활 이런 분들부터 예. 시작을 했고요.
3: 네.
6: 그 이후로 이제 장동건, 김내원, 단예현이

0: 이병헌, 송중기, 고수, 지금 조우진, 유지태.
1: 어머나.
0: 여자분들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 하지원, 최지우, 그다음에 손담비, 유희, 그다음에 누가 있죠? 한채영.
1: 어머나.
0: 그다음에 지금 김지원.
1: 어머나.
0: 그다음에 가수 윤아.
1: 어머.
2: 아니죠.
0: 사실 다 기억을 못했어요.
1: 여도 네. 여도 그만했어요. 이제 그만했어요.
0: 예, 저도 기억.
1: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우리 빼고 다 갔어. 아, 우리 빼고는 다 갔어.
3: 맞아요. 예. 이해 안 되겠다.
1: 예. 아니 배용준 씨를 못 알아봤다면서요, 누군지?
0: 제가 너무 운동만 하고
1: 예.
0: 아니, 그 세상과 담을 쌓고서
1: 윤선발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1: 네.
0: 그 우리 친구 신상 카드 쓰잖아요. 처음에 네. 뭐 하시는 분이었더니 얼굴이 딱 굳어진 거예요.
4: 네.
0: 그래서 우리 데스크 리셉션 직원이 와서 네. 저를 끌어당기더니 아 유명한 배우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1: 네. 네.
0: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더 큰 실수했어요.
1: 네.
0: 유명한 배우시라고 들었어요. 했더니 얼굴 낯빛이 싹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2: 어떡해. 그 당시 뭐 하고 계셨었는데요?
0: 그때 우리 한류 시작의 드라마 아시죠? 겨울연가.
1: 그 당시인데?
0: 그 당시였었어요.
1: 야, 그때 못 알아보시네. 저는 이런 분들이 싫어. 저한테도 뭐, 아, 유명한 작곡가시라면서요. 이런 분이 있어. 근데 네. 왜 싫하면서요를 왜 붙여? 그냥 아, 유명한 작곡가 분이신데 너무 반가워요 하고 뒤에 가서 찾아보면 되잖아. 아~
0: 그러니까요.
1: 근데 뭐 이시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당황해요.
0: 너무 순수하고 무지했고요.
1: 순수했어요.
0: 그때 당시에 그 코요테 업타운 네. 언타이틀도 유명했잖아요.
1: 네네.
0: 언타이틀도 와서 이제 정대 가수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고등학생 아니야?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이 무슨 가수가 되고 싶니? 했더니 저 가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가수야 노래방에서는 했더니 저 3집까지 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CD도 구워주더라. 이제 온타이틀이었던 거예요.
3: 이제.
0: 근데
3: 그래서 나갔어.
1: 나 같이 안 다녀.
0: 근데
1: 나 같이 딴 데가.
0: 그래서 친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요.
2: 오히려
0: 이게 이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은요.
2: 네.
0: 너무 또 연예인 해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아예 모르면은 한편으로는요.
1: 더 섭섭해요.
0: 오히려 섭섭하다가
1: 네.
0: 이 사람이 진심으로 모르고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럼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마음의 토를 열기도 하더라고요.
1: 예, 예. 네.
0: 그런 경우가 많이 또 있었어요.
1: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0: 네. 네 대표적으로 예. 이병헌 씨도 제가 몰라서.
2: 아, 진짜? 진짜 안 보시는구나.
0: 이병헌 씨를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해프닝인데요. 운동을 이제 왔어요.
1: 예.
0: 왔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때 그 놈놈놈 때문에
1: 목발을
0: 말에서 떨어졌었거든요.
1: 어.
0: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냐고 몸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운동하기로 했는데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아니 운동 시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번지 점프를 저기만 하다 뭐서 번지 점프 다 하셨어요?
2: 아 어떡해.
0: 이 몸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번지 점프를 하시는 지금 기분 쓰신 상태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됐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 먹더니 누나 모르지 저희 뭐라고 했겠어요 알아요 했더니 누나 몰라 그래서 엄청나게 친해진
1: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소리가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 네.
0: 맞아요
1: 영화 제목이 번지 점프를 하다
0: 맞아요
1: 팬
0: 사인회 갔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1: 야 그렇게 못 알아보는 분이 여기 나오셔서 제가 하지원 이병헌 이병준 뭐 줄줄이 나고 하면서
2: 와, 진짜.
0: 하지만 저희 세 분 다 안 되니까요.
1: 아, 그러니까. 아,
2: 진짜 영광입니다.
3: 진짜 영광입니다.
1: 그런데 그랬던 이 트레이너 우리 정조 집사님이 네.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대요. 신학을.
0: 네.
1: 와, 어떻게 하다가 또 신학까지.
0: 아니 뭐 사실 네? 이게 또 오해하실 만한 부분은
1: 네.
0: 뭐 목회자 되는 거 아닌가
1: 네.
0: 뭐 교회 뭐 강대상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1: 네,
0: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1: 네.
3: 목사님 못 만들어 주시려고.
0: 아니에요. 그런 걸.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1: 네.
0: 궁금했어요.
1: 네.
0: 그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일 운동이잖아요.
1: 네.
0: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인데,
1: 네.
0: 이게 몸만 건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마음도
1: 맞아.
0: 회복하고 치유하는
1: 맞아요.
0: 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마음은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저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1: 네.
0: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
1: 아, 그러네요.
0: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네. 시작한 거고요.
1: 네.
0: 공부는 되게 못해요.
1: 그러니까 F가 많으시다고.
0: 네네 맞습니다.
1: 너무 어렵죠.
0: 네 어렵습니다.
1: 아니, 조종미 목사님께서 추천을 네. 좀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2: 그러셨구나.
0: 네.
1: 조 목사님도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 또 이제 권하신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필드에서 일하다가
1: 네.
0: 한번 배워봐야 된다
1: 네.
0: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부인인데 3년 정도 말씀하시다가
1: 네.
0: 신학교의 등록금을 한 학기를 그냥 내놓고 저를 그냥 강제 입학을 시키셨어요.
1: 아 정말요?
2: 정말 등 떠

0: 맞춰서 이렇게 가셨네요.
1: 어머나.
2: 예, 예, 맞죠. 하영주 목사님도 맞죠. 예, 예. 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1: 그렇게 하셨죠. 하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셨죠.
2: 조 목사님이 저를 또 이렇게 밀어 예, 예. 그렇게 되셨고서 저도 미래가 안 보여요.
0: 너무 순수한 얼굴로 이렇게
1: 순수하시네요.
2: 알지 못하니까요. 네. 왜 갔는지도 잘 모르고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1: 그래도 그냥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알고 싶다고.
2: 네,
1: 성경이 알고 싶어서 가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아유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그 네. 그죠 사케와 같은 그런 네. 궁금증을 가지고
2: 네, 호기심이죠.
1: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네. 다가가셨으니까 아마 네. 좋은 결실이 있을 거예요.
2: 네, 그냥 순종하려고요.
1: 네, 아~ 네. 그러니까 재활과학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2: 네.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제가 뒷 얘기겠지만은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은 안 갔거든요.
1: 네, 네.
2: 저 구수했어요. 구수.
0: 대학 구수요?
2: 구수. 예. 보통 뭐 제주 삼수 하잖아요. 예, 예. 저 구수에서 저 전문대 지방에 갔어요.
1: 구수 끝에. 네.
2: 네. 아니 구수 끝에 지방 전문대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1: 아니 뭐 그, 네. 그때 뭐 그럴 수 있죠.
3: 네. 아예 안 한 거예요.
2: 아, 그렇죠. 아예 안 했어요. 저는.
1: 그러니까 안 하고 시험만 계속 네,
3: 시험만 쳤는데 네.
2: 그냥 그 수준이라고 아시면 돼요. 네. 머리도 안 되고 어차피 관심도 없고. 아니요, 그... 근데 저한테 박사학위가 의미가 있는 게 네. 하나님 믿고 나서 그다음에 그 전부터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1: 네.
2: 20대 후반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1: 예, 예.
2: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0: 뭐. 와. 네.
1: 저는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 중에 하나가 어느 나이가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2: 네.
1: 대학은 20대에 가야 되고 네.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몇 주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2: 네네.
1: 모든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 그 강박이 있다고 봐요.
2: 맞아요, 맞아요.
1: 공부를 20대 후반에 하면 어떻고, 뭐 30대 하면
2: 어떻고. 맞아요, 맞아요.
1: 무엇이 중원이잖아요.
2: 네네네.
1: 저는 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2: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렇게 제가 잘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의 궤도만큼 네네.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1: 네.
2: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님들이 예. 한국에 산다고 한국식 교육을 하지 말고 한국에 네. 살더라도 세계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입니다. 네, 아멘.
2: 그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육 받았는지 아세요? 네. 독일식 교육 받고 자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99%가 대학을 안 가거든요. 일을 해요.
0: 네.
2: 일을 하다가 서른쯤 됐을 때 10년 정도 자기가 장인이 돼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때 대학 들어와서
1: 좋은 생각이다.
2: 그래서 독일이 세계적인 기초과학 분야가 1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잖아요.
1: 아,
2: 저는 독일을 모르지만 독일식 교육을 가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사람이라서
1: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순서가.
2: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부 그러니까.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1: 왜냐면 사실 19살까지 내가 뭐에 소질이 있는지 몰라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2: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야, 오늘 갑자기 또 얘기하다 교육으로 빠졌네요. 갑자기.
0: 근데 또 열이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1: 그래서 이제 홀리바디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0: 오.
2: 아, 네.
1: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좀 거룩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2: 네. 부끄러웠으면 제가 한 권 가져왔는데
1: 아, 네네네.
0: 네네. 홀리바디. 예.
2: 홀리바디.
1: 하나 갖고 왔어요?
2: 홀리바디.
1: 하나?
0: 아, 저희 세 명.
2: 어, 세 명이 된죠.
1: 돌려보나?
2: 아, 제가 돌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돌려보나? 네. 뭐 어떻게? 근데 너무 봐.
3: 대기실에 놓고 같이 볼게요.
2: 아, 아니요, 다 드려야죠.
1: 네. 네.
2: 이 책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요.
1: 네.
2: 신앙책으로서는 사실 세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2009년도에
1: 네.
2: 정주호의 몸몸몸이라는 책인데
1: 네.
2: 이게 하나님 믿고 나서 은혜 받아서 구원의 어떤 기쁨 때문에 쓴 책이에요.
1: 네.
2: 은혜 간증. 두 번째 책도 있어요. 2016년인가
1: 네.
2: 사명 트레이닝. 그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은혜로 끝나면 예배당에 그냥 앉아만 있고 살 수 있잖아요.
1: 네.
2: 죽어서 천당, 지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1: 네.
2: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뭘까? 그것을 소명을 통해서 발견해서 이 운동의 사명으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책, 쓴 것, 알게 된 것을 쓴 책이에요.
1: 네.
2: 이 책은 그 이후의 책이에요.
1: 아.
2: 내가 하나님 믿었고 사명도 얻었어요. 이제 내가 하는 분야에서 영혼만이 아닌 우리의 육신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세상에 좀 알려주기 위해서 쓴 네. 책인데요.
1: 네.
2: 저는 세상이 우리가 영혼 영혼을 하지만 사실은 육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네. 세상, 육의 세상, 육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 몸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도구로서 삼잖아요.
1: 그렇죠.
2: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를 빛내기 위한 도구로.
1: 예.
2: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몸의 목적이 조금 더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운동적으로, 체육적으로, 재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0: 약간의 신학적인 것도 넣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냐면 몸과 마음의 상처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 네. 이 책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예. 그 안에 영혼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그래요. 아, 중요한 얘기네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의 성전인데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이 성전을 막 쓰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2: 네.
1: 참 중요한 얘기네요.
0: 제가 재미있는 얘기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몸에 하나님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1: 네.
0: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 너무 싫어요.
0: 싫잖아요.
2: 너무 싫어요.
0: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1: 좋아요.
0: 좋아지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
1: 네네.
0: 엔돌핀,
1: 네.
0: 세로토닌, 네. 도파민 같은 것들이 나와요. 무려 맞아요. 38개 호르몬이 나와요. 어디서 네. 나오는지 아세요?
1: 어디요?
0: 몸의 70%가 되는 수분이 아니고요. 오직 근육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놓으셨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전보다 더 강해지고 단련이 되면 이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주냐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해주고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해주는 정신적인 면역과 육체적인 면역을 동시에 주세요. 이런 원리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몸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운동이 단순하게 어떤 몸의 자랑이 아니라
1: 예.
0: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큰 어떤 효용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3: 그럼 저희도 이거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좀 근력 운동이 좀 있을까요? 네.
2: 간단하게?
1: 아니, 무슨 아침 방송이야? 아침 통해 갑자기 뭘 간단하게. 아,
0: 너무 좋은.
3: 거북목 치료 좀 보내요. 네.
1: 그래서 아니, 기분 좋은 날이야? 이게 무슨.
0: 다 가능해.
1: 좋은 아침이야.
2: 어, 다 가능하죠.
1: 아니, 갑자기.
0: 네. 한번 배워볼까요?
3: 네. 앉아서 되나요?
0: 앉아서 하시죠. 뭐, 이렇게 물이 부담스럽지 않아도 간단하게.
3: 네. 보시는 분들이 서서 안 보니까.
1: 좋은 아침 같아. 네.
0: 자, 목이 아프신 분들 이거 꼭 보세요.
2: 나 목도 스푼. 네,
0: 목도 스푼 분들이 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 네.
0: 돌리세요.
1: 네, 맞아, 저 그래요.
0: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스트레칭이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1: 아, 그래요? 어떻게?
0: 실제로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1: 어떻게요?
0: 목을 뒤로 꺾는 순간 목이 통증이 더 가중돼요. 그래서 지금은
1: 아, 그래요?
0: 180도인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이라고 그래요. 뒤로
1: 아래로?
0: 움직이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2: 네.
0: 목을 뒤로 꺾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요. 이 어깨에 승모근 있죠? 이거를 네. 올리세요. 쭉.
1: 네.
0: 승모근이 여기가 좁혀지죠?
1: 네.
0: 여기를 베개 삼아서 그때 누우셔야 되세요.
1: 아.
0: 어떠세요?
2: 편해요.
0: 목이 넘어가는 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딱 적당히
1: 네,
0: 걸려서 시원한 정도까지 가죠.
2: 아.
0: 이 상태로 버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세요. 벌써 시원하죠?
2: 네.
0: 그리고 한쪽 어깨를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1: 네.
0: 그 상태에서 목을 거기 눕는 거예요. 승모근에다가, 아. 어깨에다가.
2: 오.
0: 어떠세요?
3: 반대편 시원해.
0: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 뛰어. 다시 올리고 넘기는 거예요.
1: 아.
0: 이렇게 되면 목이 관절을 위해서 완전히 꺾이지 않고 근육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목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으세요.
1: 저는 평상시 이렇게 막 돌리면 뚝뚝 소리 나면 아, 뭔가 네. 풀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군요.
0: 그렇죠. 여기다가 약간 좀 뭐랄까 좀 속도감 있는 걸 한 다음에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게냐면 이렇게 다리를 살짝 한 다음에 바닥 터치해보세요. 이건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
1: 네. 네.
0: 데드리프트라고 혹시 아시죠?
2: 네. 네. 네.
0: 이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힘을 펴시면 돼요. 턱 당기고 뒤로 마셨다가 턱만 당기고 후. 이런 거는요,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는 게 무릎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거나 움직임 자체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새롭게 하셔서 보면서 몸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다.
0: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2: 네.
0: 하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2: 아, 좋아요,
0: 좋아요. 이렇게 다리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2: 네.
0: 손 이렇게 하고요.
1: 네, 이렇게 하고.
0: 진짜 약간 방증 맞죠?
2: 이거 괜찮아요.
0: 이거는요 달리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체지방을 빼는데
1: 아, 그래요? 옆구리살?
0: 옆구리살을 쓰는데 너무
3: 야.
0: 왜 이렇게 다들 절실하게 하세요? 너무 잘하신다.
2: 아침 방송
1: 같다면서요? 좋은 아침 같아요. 하다 보면 같이 간다?
0: 네.
1: 네.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1: 아 네. 좋네요.
0: 저는 운동을 네.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요. 힘들게 안 하고
1: 맞아.
0: 좀 즐겁고 재밌게 하면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좀 개발을 좀 했어요.
1: 맞아요.
3: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아침.
2: 새로운 아침. 네.
1: 아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가 살 뺀다고 무슨 약 먹고 이런
2: 맞아.
1: 분들 많잖아요.
0: 네네네.
1: 어디 요즘에 뭐 당뇨병 약에 살 뺀다고 해서 뭐 운동을 안 하고 자꾸 그런 위험한 걸로
0: 네.
1: 살을 빼려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일단 살을 빼는 걸 떠나서
0: 네.
1: 근육에서 그런 도파민과
0: 맞아요.
1: 거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약은 되도록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1: 예.
0: 약 먹기 전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약과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운동이고
1: 네네.
0: 건강한 식사고 수면이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몇 년 전에
1: 예.
0: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또 얘기 나왔어요.
1: 예.

0: 사이즈 이제 메디슨 운동이 약이다. 의사 옆에서 얘기했어 이걸요. 괜찮은 얘기죠. 그래서 운동을 약을 대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정조 지사님의 이제 신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네네.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고 해주셔서 오늘 왜 그토록 살고 싶었고 네. 살기가 어려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어린 시절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좀 네. 달랐나 봐요.
0: 네, 좀 달랐죠.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아주 쟁쟁한 부자 유복한 분들이셨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시고 나서 저 여동생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난해졌죠. 예.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옛날 드라마 아시죠? 네. 저는 한지붕 다섯 가족. 단칸방 문 앞에 있는 거기서 예. 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할머니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예. 뭐 우리 연탄 그때는 연탄이었는데 그렇죠. 연탄을 이제 빌리러 가면 우리 반 애가 저를 보고서 자기네 집에서 연탄 빌리니까 저를 막 손가락질하고 또 한 지붕 다섯 가족이니까 부엌이 한옥이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집이 설거지하고서 밥 먹으면 그 다음 주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 빌려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그랬고 밖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항상 늘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또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시고 가정폭력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저한테는 큰 상처감이 된 거죠.
2: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서로 뭐 날이선 말을 많이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로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0: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큰 사건은 바로 아버지죠. 네. 아버지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사실 그 가정이 불행할 수 있어요. 네. 그 가정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저희 집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가난해도 사랑으로 힘써 나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불신자였거든요. 네. 그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에 항상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은 온갖 집들 발로 차고 깨부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경우인데 어떤 날은 심지어는 이제 거의 인산불성이 돼가지고 그 식칼 같은 걸 자주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면 그 조그만 한 평 되는 방 안에 우리 어머니 막 칼을 막 휘두르는데 여동생 저는 아홉 살 제가 여동생 있을 때 엄마 앞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게 막 칼이 어디다가 스쳐서 어머니나 여동생의 배에도 스치고 막 여동생은 그래서 아버지를 저희 결혼할 때까지도 이제 안 보고서 이제 지낼 만큼 그 상처감이 컸고 아무튼 저희는 한마디면 다 그냥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 저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제가 그때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는 내가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 깎는 과도 있죠. 우리 장판이라는 게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돌에다 막 갈아가지고 놓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주무실 때 아버지가 술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반지에 살았거든요.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심장에다가 꽂고 나는 소년원 가고 대신에 어차피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는데 여동생하고 어머니는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몇 번 시도를 하다 불발된 적도 있었었어요.
1: 아니 그 어린 집사님 어린 시절에 그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네.
1: 그럼 동네에서도 다 알았어요. 이사도 자주 다녔겠네요.
0: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항상 밤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 뛰쳐나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많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와라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는 너무 실패하셨으니까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고 또 오시고 이러면서 저희는 채무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동네를 그 시장 동네를 맹모 삼천지교로 하는데 저희는 세 번 아니고요. 거기 한 3배 정도는 더, 한 19번에서 한 10대 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1: 이사 다녀 도망 다녔네요.
0: 도망 다닌 거죠, 도망 사실은요. 다녔네요, 도망 다니고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1: 결국 이혼하셨고
0: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몇 번의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있었죠.
2: 그때가 딱 사춘기 고 시절이셨나요?
0: 네.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어머니 아버지만 이혼한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대요. 그러니까 이혼의 100년의 이 피가 흐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3대 가정이 아니고 이혼의 3대 가정이어서.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는 바로 가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삶을 공유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내 따뜻한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정은 인간의 편의나 선택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설계 속에서 시작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출발점이자 신앙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실한 헌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매일 삶을 나누는 식탁과 대화 속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가정은 사랑을 연습하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실 속에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 예기치 못한 이별로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나그네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교회를 또 다른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어주는 따뜻한 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품어 안고 소외된 자들의 외로움을 채우며 다음 세대를 함께 믿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시작이고 교회는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이

0: 다시 일어서는 치유와 소망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월요일날 머리 생각부터 살펴서 오늘 손과 발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샤워를 매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2000년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욕하고 그리고 발 씻으면서,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신는 것 같은 신발들이 없었잖아요. 나이키는 신발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신발이 아니고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온몸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 나는 아직 좀 모자란데 그래도 천국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가지고 하루하루 조금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깨끗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죄악 속에서 뒹굴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나를 보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발에 먼지가 묻고 조금 더러운 곳이 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씻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욕한 사람처럼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구원 얻은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힐의 기원을 아시죠? 고대 이집트나 또 그리스나 로마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이힐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신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뭐 이집트로 올라가면 뭐 왕부터 시작해서 하이힐을 신었어요. 앞뒤로 다 높여가지고 그것은 사람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하이힐의 기원인데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로 가면 이 하이힐을 신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길이 더러워서 신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더럽게 생각될 수 있지만 보통 집이 화장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바로 길거리로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길이 더럽기 때문에 하이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힐이 파리에서는 발달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 깨끗한 도로에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고 양말도 잘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 그렇게 더러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체에서 발을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같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을 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고 베드로의 이런 그 주님을 향한 거절 이것 때문에 목욕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 담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 목욕한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이 계속 더러워지는 것만큼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에 먼지가 묻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삶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발을 씻고 몸을 씻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오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녁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발 씻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몸을 씻지만 그렇게 씻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흘린 땀도 닦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목욕을 하면서 깨끗한 그리고 개운해진 느낌도 들게 되고 그리고 발을 씻으면서 깨끗한 발 또 서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씻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씻어주기 위한 것, 우리의 죄의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찬양도 했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오늘 담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발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오염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를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을 대면 그것 때문에 오염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발 조심하며 살자. 우리는 발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가는 거죠. 물론 발을 향해서 명령함으로 발은 움직이게 돼 있지만 발이 가는 곳, 발이 머무는 곳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자주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길을 가냐 할 때 우리가 서초역 가기 위해서 어떤 도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입니다. 더 웨이 할 때 그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이게 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더러운 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곳곳에 가다 보면 발 조심이라고 써놓은 곳이 많지요. 지하철을 탈 때도 발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계단 때문에 발 조심 그렇게 써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 발 조심이라는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발 조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연상들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176절이라 되는 가장 긴 성경의 유일한 장이에요. 알파벳 22개로 기가 막히게 만든 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렛 벳 기멜 그래가지고 그 첫자로 시작되는 한 문단 그 둘째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176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절이 나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율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발을 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규례, 주의 법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날 수 있어요. 길에서 벗어났다 탈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선으로 쭉 연결돼 보면 우리가 삐뚤빼뚤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탈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을 금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자. 이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 잠언 1장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서 쓴 잠언 속에서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게 뭐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좀 다니지 말아라. 그들이란 뭐예요?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세상에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우리의 발을 조심해라. 우리의 발을 금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밟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그래서 그냥 성전에 들어오긴 하지만 성전을 그냥 밟고만 다니는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손에 피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돌아와라, 이제 바르게 서라,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구별된 그날, 우리로서는 예배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리의 발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락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그냥 즐겁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을 금해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발을 금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조심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바른 길 가도록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발을 금하는, 발 조심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바르게 키워보고 싶은 사회적 욕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발을 조심하면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높이 세울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발을 깨끗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시편 119편 말씀드렸지만 1절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편으로 그렇게 장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시 한 편 한 편 한 편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쓴 작가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1편 2편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편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야 될 길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서는 순간 내 목적지엔 도달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는 순간 나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종교인들,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뭘 보여줘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0: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불편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앙드레지 뒤에 좁은 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 문, 때때로 굉장히 좁은데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좁고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점점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또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 곳에 이미 같이 오염이 된 오늘날의 청소년들, 젊은이들까지 빠른 길과 그리고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왜 젊은이들이 절망을 알고 있을까요? 그 빠른 길, 남들처럼 빠른 길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들처럼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1950년대, 60년대 거의 다 가난한 시절에 좁고 힘들지만 정말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이뤄낸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만한 나라가 됐는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편한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은 정말 좁은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갔는지,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저 멀리까지 흩어져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했던 분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되찾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 험한 길을 간 사람들 덕분에 편안하게 그리고 넓은 길을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찾으십시오. 발 가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가슴에 품고 그걸 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인생 돌아볼 때마다, 야, 그래도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간 길 너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만물이 무르익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초록빛 풍경으로 가득 찬 드넓은 청보리밭. 상상만으로도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초록빛 물결로 일렁이는 보리밭 사이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저만치서 걸어올 것 같아 한없이 설레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앞엔 어떤 생명이 자라고 있나요? 세상을 가득 채우며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캐시 크라운스 마이 지저스 아이 러브 디.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멜로디와는 조금 다른 예, 멜로디로 들었죠. 캐스팅 크라운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청보리밭. 저는 사실 실물로 본 적은 없는데 노래 그죠.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 그 바람소리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푸르른 물결이 우리 앞으로 쫙 쏟아진다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심도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언덕 너머에서 나를 부르면서 오는 분들을 나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또한 기쁜 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옥의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N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들으시면서 라디오로 레인보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로랜드 이글의 Thank God I Do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양반달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네,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네, 다시 동방 찾아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520번님께서는 오늘 우리

작은 아들 재우가 3공병 여단에서 복무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히 군복무 잘 마치고 전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인영 목사님의 주여 인도하셔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근무 시작하는군요. 네.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돌아올 거예요. 네. 응원의 마음 계속 같이 가지고, 요즘 뭐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에는 이제 휴대폰도 사용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섬마을 이권사님께서는요, 목장 식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 갔다가 교회 친구들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CCN 캠프 들려주면서 소개했어요. 은혜로운 찬양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위로하고 오시는 길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가시는 길에 CCN 캠프가 좋은 음악으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한웅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강성훈의 갈보리산 위에 함께 들었습니다. 6515번님이 문자로 사연 주셨어요. 비가 내려 나름 기분 좋았던 하루 감사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신청곡입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또 비가 좀 내렸죠. 네, 오후에도 비가 추적추적해서 저녁 되기 전에 조금 제가 있는 서울은 좀 갠 것 같아요. 바람이 뭐랄까 습한 바람이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 약간 시원한 느낌. 예. 그러면서 빛이 구름이 빛을 가리는데 너무 또 시커먼 건 아니고 예. 그런 우중충 약간 밝은 우중충한 느낌. 비 준비하시니 오늘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들려드릴게요. 4845번님, 성욱PD님, 샬롬. 제가 월요일에 청보리밭이 유명한 제주 가파도에 다녀왔어요. 초록초록 청보리가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어 보리보리 황금보리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참 예쁘고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가파도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내년에나 가봐야겠네요. 가파도. 저는 제주도 많이는 못 가봤는데 가봤는데 가파도까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보니 제주도 가본 지도 꽤 됐네요. 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 요거만 봐도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고맙습니다. 하루 감사님께서도 오늘도 아들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든가 봐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네요. 제가 뭘 어찌할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네, 공부 힘들죠. 네,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경쟁이란 표현이 좀 아쉽지만 네. 서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네.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네. 기도로 응원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힘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아 그래 엄마 아빠가 믿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 힘내자 이렇게 함께 힘내주는 게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게 최고죠 뭐. 네. 잘 될 겁니다. 우리 아까 군부대에 3공병 여단의 복무를 시작한 아들을 향한 신청곡 지금 나갑니다. 최인혁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과 같이 박지현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이님께서 몸이 아파 많이 힘듭니다. 치료는 돼가고 있는데 큰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증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병원 진료 또 치료 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참 많이 있죠. 네. 그 고통 사실은 직접 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변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하는 위로의 말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병 치료를 하면서 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소망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소망이님뿐 아니라 또 지지신 캠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병상에서 또 질병과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네. 방송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 고통이 좀 덜해지고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작은 별님이 오셨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제 짝이랑 거의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오늘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는 21일의 날 네. 30년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길게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정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샘솟듯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송 하면 송정미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추억님이 안녕하세요 성님 오랜만이에요. 2주 후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2주 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학생이라서 좋다는 말씀은 아, 배우는 게 너무 좋으시군요. 나같이 못난 사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내셔야겠죠? 내실 수 있겠죠?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2주면 뭐 충분하죠, 뭐. 그죠? 네. 송정미, 그리고 함춘호의 연주로 녹음된 축복송, 그리고 동방연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이어듣습니다.

동방연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송정미의 축복송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성악과 출신의 찬양사역자. 이제는 뭐 찬양사역자 CCM계의 큰언니쯤 큰언니 둘째 큰언니쯤 되시는 사역자분들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사역해준 선배들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그죠? 황태규 아빠님께서 짝짝짝 저도 25일이 결혼 30주년이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정말 30년간의 사랑을 어디 뭐 책으로 적으면 대하소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길게 그리고 깊게 쓰시면 좋겠네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가시죠.

0: KBS.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에

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교계 뉴스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의 집회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씨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측은 매주 이어가던 광화문 집회를 오는 6월 3일까지 쉬어간다고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으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전 씨에 대한 보석 중 집회 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석 허가 기간 중 전 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석이 허가된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돼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평화한국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48개 교회와 단체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위해 마음을 모을 예정입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는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김학성 선교사가 간증하며 남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오늘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루터교 학원 원종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장인 원종호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돌봄 교육을 통해 우리만의 교육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종호 이사장은 또 신학과 복지, 상담 분야를 강화해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휴먼케어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교회 여성들과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재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지난 2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3차 연차대회를 열고 내년 창립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연합회는 헌장 개정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고 회원교단의 여성 관련 안건을 모니터링해 제언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서영란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나은 방향과 비전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현지 시각 1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알라바스터 하우스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 나서 미국의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강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인 뜻 안에서 언젠가 남북한이 하나가 될 것이라며 서밋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3: CBS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4: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

0: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함께 해야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에 시작한 오늘은 뉴 CCM 새로 나온 노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잔치공동체, 예, 잔치공동체의 새 앨범이 나왔죠. 이터널 할렐루야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에도 방송에서 안 나간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은 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곡인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천 목사님의 곡으로 알려져 있고 소리엘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잔치공동체가 그들의 새 앨범에서 그들만의 색깔로 다시 표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잔치 공동체에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들었어요. 오,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부르는군요. 너무 옛날 사람 티를 냈나? 네. 이렇게 오래된 노래들. 오래됐다는 표현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아는 노래를 젊은 예배팀이 불러주면 고마워요. 네.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엘 버전만 듣다가 새롭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3757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성우님, CCN 캠프 가족 모두 샬롬. 저도 받았어요. 퇴근하면서 주네요. 저는 오늘따라 장미꽃 원피스를 입고 싶어서 입어봤는데 순간 치마를 만지면 내가 꽃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 부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결혼식 축하곡으로 들었던 주인 학교 아이디를 불러주었던 아주 먼 옛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부부의 날 기념으로 장미꽃을 받으셨군요. 오, 예. 이게 사진이군요. 노란 장미꽃을 받으셨나 봐요. 아유, 예쁘네. 이제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혹시 아직 귀가 안 하신 예. 남편분들 참고하세요. 네, 아주 먼 옛날 제가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정해놓은 곡들이 있어서 자리가 좀 빠듯한데요. 빼야 될 노래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천사님께서 CBS 레인보우 주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가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CBS 레인보우 주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마 만나 앱에서는 성경 본문을 볼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리고 CBS 아나운서들이 직접 읽은 성경 낭독 성경 오디오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만나 앱에서는 레인보우에서는 아니고요. 네. 아마 그쪽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CBS의 대부분의 크리스찬 콘텐츠는 만나 앱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는 음악 FM, 표준 FM, 그리고 조이포유, 24시간 찬양방송, 조이포유 이 세 채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잘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길승의 노래 보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당신 생각하면 장필순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결혼식 축가로 들었던 노래 들려달라고 하신 분 있었어요. 어디 가셨지? 예,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이라고 시작되는 예, 당신을 향한 노래죠. 창문의 곡이 예, 오리지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이어진 거 부부의 날이니까요. 예, 혹시 결혼식 축가로 들었을 법한 노래들 지금 10년, 20년, 30년 정도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결혼식 날 축가로 들었을 법한 노래 골라봤습니다. 먼저 창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러빔의 이 두 사람이까지 이어들었어요. 그 앞에는 나윤선의 목소리, 사랑의 종소리 같이 들었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 추억이 더 높으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셨나요?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더 좋을 거예요. 그럼요. Thanksgiving Band의 노래 이어집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손재석의 인도, 남궁성호, 강중현의 목소리가 함께했고요. 이제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패널 팀이 함께한 곡입니다. 주영훈 씨가 또 곡을 썼죠.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 함께 부른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곡 전해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여기에서 오늘도 낡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전대현 새롭게 되리, 또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표현에 갑자기 요즘 너무 낡아가는 것 같아서 살짝 웃음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가끔 방송 진행하다가 사연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어제는 뭐 물건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지난번에 아카시아 꽃 먹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 아카시아 꽃을 그 정도면은 우리 또 김은영 아나운서 나이가 연식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제가 작년에 입사 30년 차 해서 안식년 휴가도 갔다 오고 얘 있잖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이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놀리는 맛으로 또 사연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살짝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요. 늘어나는 주름살과 뭐 기타 등등. 요즘은 허리 삐끗 여기에 아 정말 파스 붙이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 이어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신 것 같은데 1018님께서는 레인보우를 아침부터 쭉 듣다가 부부의 날임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고백할까 봐요 하셔서, 아니 직접 하시지 왜 이곳에서 고백하실까요? 살짝 구박을 하며, 자기야 사랑하고 고마워 이 표현을 꼭 이렇게 라디오에다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만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찬의 섬김도 써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낡아가는 겉모습을 보듬어가며 우리 서로 부부의 날도 기념해가며 라디오에 사연도 써가며 선물도 받아가며 1018님께는 저희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금 덜 낡아가시라고 예쁘게 예쁘게 또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자, 오늘은 예뻐지시라고 화장품 선물을 10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의 섬김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과 짝꿍인 찬양 또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오늘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소리에 그리고 김수진이 함께한 줄을 만났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달가요 나단 해같이 빛나리 강찬의 섬김. 아, 이렇게 섬김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좀 잘한다고 칭찬받는 느낌이시라고 스머프님께서 다음 달 출산을 앞둔 교회 새가족 성도님 초대해서 따뜻한 밥에서 한 끼 대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유, 정말 멋지시네요. 섬김이란 찬양 들으니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는 느낌이라고 하셔서 오늘 선곡이 아주 10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소리의 김수진의 줄을 만났네. 이 곡은 수아사랑 유나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고 소만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양평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소리엘의 줄을 만났네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부부의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절기상 소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싶어서 얼른 찾아봤어요. 소만은 24절기 중 하나로 식물이 잘 자라고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 태양 환경이 60도가 되는 때이다. 풍속으로는 모내기 준비를 하거나 또 가을보리를 일찍 베는 등 이런 설명이 있는 오늘은 소만 24절기 중 또 하루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비가 온 후 살짝 그쳐서인지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이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고요. 5297님께서 주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오은의 찬양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분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로 사행시를 지으셨어요. 참 멋지세요 다들. 부족한 저를 늘 품어주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당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어요. 남편한테 문자 보내야 하는데 쑥스러워서 은영님께 보냅니다 하셨어요. 저에게 자꾸 보내시고 그러세요.

비온 뒤 개인 하늘 김형미 오은의 참 다행입니다. 전해드렸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비가 와서 차 안에서 볼륨 크게 하고 축복송과 함께 일터로 고고싱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늘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축복송을 떠올려주시고 출석 체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여름밤의 소나기님께서 유리온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부 온도가 벌써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시원하게 신나는 곡 듣고 힘 좀 내보고 싶습니다 하시며 예수의 심장 써주셨어요. 소리보기 예수의 심장 콩닥콩닥 네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6817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어본 1인입니다. 찔레 줄기도 꺾어 먹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연년생 여동생과 단짝이 되어 뛰놀던 시골 고향이 생각나네요. 오늘 생일인 여동생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오늘은 더 행복한 날 되길 언니가 기도하고 축복해 하시며 장종택 축복송 써주셨는데 장종택 나영환이 함께 부르는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이라는 제목의 축복송을 오늘 동생분 생일 맞이해서 축하곡으로 전해드리고 6817님 동생분께 어깨 통증하니까 살짝 하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 아카시아 꽃 먹고 사루비아 꽃 먹고 찔레 줄기도 꺾어 먹고 했지만 요즘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저희 선물 중에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빵 있어요.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여동생 주소 남기실 때는 꼭 전화번호도 같이 있어야 돼요. 택배 배송일 때 전화번호 없으면 못 가요. 네,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호산나 싱어즈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저희 응원할게요. 멋지게 기다림의 승리를 얻으시길 저희 응원하고요. 김현진의 음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란 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순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란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히즈윌의 찬양이네요. 이명로 피처링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 믿음이 없이는 이 곡은 원곡은 히즈윌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찬양인데 주영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청해 주셔서 조금 전 또 히즈윌 이명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곡으로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39세의 청년 2부 그러면 12월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40세가 되면 장년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남은 7개월 동안 청년 2부 예배 잘 드리겠다고 사연을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김현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호산나 싱어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도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동생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연 들으니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매년 맞는 생일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지요. 하늘나라로 여행 떠난 언니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찬양 듣다가 이렇게 눈물 버튼이 눌려졌어요 하시며 옹기장이 로즈콰이어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이 곡도 준비하고요. 오늘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사연을 일부에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종수님도 천국으로 이사간 신랑 생각하면서 듣고 싶다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남겨주셨습니다. 투다리님께서는 기다리기보다 먼저 챙겨주고 마음 전하는 부부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평생감사님도 부부의 날이라고 일찌감치 아내에게 따뜻한 감사 문자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김발발이 권사님 여기 하트도 두 개나 땡땡 보내주셨어요. 애정이 담뿍 담긴 문자까지 오늘 부부의 날이라 혹은 누군가의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듣다가 이제는 너무 일찌감치 천국으로 이사 가신 사랑하는 가족을 또 떠올리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은 좀 지나고 나서 아,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그 추억이 항상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맣게 위로를 또 전해봅니다.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하음 신승희 주 너를 지키리까지 신청곡 꼬꼬무 하겠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신청하신 곡 가운데 신승희 하음 주 너를 지키리 앞서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였고요. 오늘 끝곡은 은혜 아니면의 원곡이죠. War in Not For Grace 알리사 홀의 곡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더니입니다. 아침을 새롭게 맞으면서 평화의 왕을 갈망하며 찬송하는 이 곡은 김경수의 가사에 김두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시인인 김경수 목사는 1925년생으로 자신은 늘 기다림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묵했던 일제시대에 태어나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고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 창현교회와 안암교회, 제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김경수 목사께서 1975년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한편의 찬송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목사는 호산나 교회를 시무하던 시절 작곡가 나운영과 함께 새로운 창작 찬송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작곡자 김두환 장로는 아가페 합창단과 영락교회 성가대를 지휘했고 무려 4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성가곡을 작곡해서 한국교회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아가페 음악통신학교 학장과 교회음악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작곡자인 김두환 장로께서 좋은 찬송을 만들기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더니입니다. 밝아오는 아침에 평화와 생명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의 아침 찬송.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더니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0: 예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롱,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2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을 경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은 죄악입니다. 에덴의 시간과 현재의 공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머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는 무너졌고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주님, 아담의 죄로 오염된 창조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너진 관계 회복으로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바라봅니다. 돈을 힘으로 삼고 만몬이 우상입니다. 약육 강식이 팽배합니다. 예수의 선함으로 내민 손은 이미 받은 후 배부른 자들의 탐욕과 속이는 혀로 쏟아졌습니다. 눈빛조차 흔들림 없이 거짓을 둘러치며 양심이 죽은 곳, 간교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탄의 괴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냄과 같도다.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현실을 이겨나아갈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옵소서. 죽어버린 양심을 일깨울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간교하고 치밀한 사탄의 괴계를 회파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도 열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지식이 하늘의 지혜와 함께 일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행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유효림이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최박 부부가 전하는 시편 23편, 이어서 김하정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4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네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춰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성경 낭독 욥기 4장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이모하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잠든 사람들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2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알코르 생명연장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고칠 수 없었으나 훗날 의학이 더 발달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신을 냉동 보관하는 연구소입니다. 환자가 사망 판정을 받으면 즉시 냉각하여 섭씨 영하 196도 액체 질소 탱크에서 장기 보관합니다. 비용은 전신 보존이 약 20만 달러 그리고 뇌 보존은 약 8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소가 생긴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버리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생불사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생전의 욕구가 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오래 살고 싶어서 몸에 좋다는 요리를 즐겨 먹었고 한반도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복이라는 신하를 보내어 구해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80세의 세상을 떠났고 2500년간 동양사회의 깊은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공자도 7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도 71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여러 정치가, 종교가, 철학자들이 그토록 해결해보고자 애를 썼던 죽음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

한 이유는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고 유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군중을 미혹해서 혼란에 빠뜨린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리아의 국경도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남녀 불문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소아시아 지중해 여러 섬 마게도냐에 이 사실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했지만 대적들은 그곳까지 따라와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돌아와서 그들이 의외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며 부활과 재림신앙으로 환난과 박해를 잘 이겨내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를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이란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도 이기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압이 내려가며 피부가 좋아집니다. 반면에 잠이 부족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때가 되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육체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는 장소이며 죄가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육체는 잠든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공중재림하십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0: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일어날 광경을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잠든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지상에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부활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홀연히 변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여러 곳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실종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장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다가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며 부부가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거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홍지승이 부르는 찬송가 533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성정인의 음성으로 주 나의 피난처, 피아 월십이 전하는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으면서 5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의 집회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씨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측은 매주 이어가던 광화문 집회를 오는 6월 3일까지 쉬어간다고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으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전 씨에 대한 보석 중 집회 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석 허가 기간 중 전 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석이 허가된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돼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평화한국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48개 교회와 단체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합니다. 루터대학교가 어제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루터교 학원 원종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인 원종호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돌봄 교육을 통해 우리만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종호 이사장은 또 신학과 복지, 상담 분야를 강화해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휴먼 케어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교회 여성들과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재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지난 2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3차 연차대회를 열고 내년 창립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영란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나은 방향과 비전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현지 시각 1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알라바스터 하우스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 나서 미국의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the heartbea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너무너무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비방,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때문에 여러분이 막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죠. 댓글이 하나 달려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의 비난으로, 비방의 비방으로, 가짜뉴스의 팩트로 상대하고 응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세 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풀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비방과 비난, 모욕과 수치, 가짜의 어떤 흐름에 여러분 긍휼로써 응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장엄하고 거룩한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떠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가 돼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내 결정, 내 마음, 내 감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오늘 당신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라 모세. 갑자기 하나님 지금 이런 순간에 급하다, 내려가라. 하나님이 확 진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모세, 너는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어령이 떨어졌는데 모세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엉거주춤 엉덩이로 깔고 뭉기면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굉장한 명분 있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강하고도 선명한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명분이 뭘까요? 모세가 오늘 끄집어내갖고 붙잡고 기도한 명분이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1: 맹세를 히브리말로 샤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축복하시며 가라사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맹세가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애원하면서 설득하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고 화를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0: 살려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동행 거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왔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라. 하지만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이 임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만 올려보내면 하나님 우리 안 가겠습니다. 친히 우리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0: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한 발자국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기업, 영어는 inheritance라고 써 있어요. 당신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했어요. 상속자는 얻는 상속의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구름기둥이 앞서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다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죽은 듯이 애원하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랬으니까 모세를 보고 슬쩍 넘어갔다. 너희가 너희들 처지를 좀 이해한다 하면서 처참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이것을 동정심이라 그러죠. 근데 동정심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은요 이런 거예요. 아유 나도 알아. 네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어떻게 아세요? 나도 직접 겪어봐서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난 충분히 알아. 나는 이런 기분이었거든. 그 당시는 내 심장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누군가 사시미 칼로 내 심장을 둘로 쪼개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는 듯한 게 그냥 팍팍 내는데 나도 숨도 못 쉬겠고, 숨만 못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따갑고 너무 아파서 여기가 지금도 나는 그 후유증으로 쿵쾅거리고 있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걸 겪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지어다.
2: 아멘.
0: 여러분, 풀무불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견딘 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얘기가 풀무불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봤더니 네 사람이야. 누구야? 그 풀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생각하면 그냥 앞서는 표식, 시그널 정도로 생각해요. 출발 신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그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매일 매 순간에도 비난과 불평과 원망, 조금만 이죽이 되더라도 어떤 사건이 딱 걸리더라도 아이고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여기 먹을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건 맨날 만나뿐이고 이건 뭐 애굽에서 먹던 파부추 마늘 끓는 고기까마에서 바로가 주는 게 그립지 않느냐, 별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모세가 들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함께 했다는 건 매일 매 순간에 이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뜻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손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보폭 맞춰 같이 가자, 어깨 동무하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핑크빛으로 생각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온유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뭔가 틈을 노리고 뭔가 흠집을 내려는 어떤 표정을 갖고 있고 날이 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움이 나오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할 만해서 넘어갈 만해서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밑에 페인, 고통이 있어요. 부모는요, 여러분 여기 고통이 있어요. 자녀를 키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요. 자기 심장에 어떤 비수가 꽂혀도 부모는요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용서하려면 부모는 아픔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할 준비와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없어요.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인생, 용서받을 일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매일매일 비난과 원망과 탄식, 그리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게 날 뻔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부할 수 없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큰 파도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맹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받아야 할 합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내게 부당하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대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봐요.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멸망입니다. 수치고 모욕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평하면 한순간이 천국이고 뭐 그런 거지, 마음의 평화가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고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근처에도 못 가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할 합당한 것, 멸망, 질병, 실패, 저주, 죽음, 지옥,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꿔치기 해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그 긍휼하심으로 쌓아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도망가 보십시오. 볼멘소리라고 도리도리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고 당신에게 베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이 기대를 했건 기대를 안 했건, 당신이 받을 가치가 있건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면 주시는 분.

0: 이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다 해보실래요? 결정하면
1: 주신다.
0: 결정하면
1: 주신다.
0: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난 것이요,

0: 평강이 임하라. 나는 이것이 샤바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명분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샤바를 끌고 와서 기도해요. 그때 단어가 샤바예요. 맹세하여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백성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을 복주고 복주고 번성과 번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샤바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샤바의 결정적인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1: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0: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궁율은 상속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간이에요. 이것은 결정적인 길목이기도 해요. 일견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설득당하셨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모세가 위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방향을 트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신의 무릎이다. 신의 무릎이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우리를 관전하시면서 점수 매기시고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잘 생활해 하는 거 그거 보고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천국 백성커녕 여러분 상속자도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화목 제물, 저가 한 번의 제사로 화목 제물 되사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궁휼함을 받은 자 궁휼함을 베풀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 궁휼함을 받은 자 궁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궁휼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궁휼을 베풀면은 그는 또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서 궁휼함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 번에 제가 스킨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0: 긍휼함은 이면 내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너의 심판은 긍휼함이 없는 행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 일거수일투족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긍휼함이 있는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궁휼함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궁휼이 다시 나에게 궁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궁휼함이에요. 궁휼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죠. 수치가 다 저 이렇게 나옵니다. 적정기간 전단계 뭐 이렇게 나고 위험수치, 이것은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나와요. 그 중에서 간수치가 있습니다. 간은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 생각에는 해독작용 같아요. 해독작용. 그래서 이 간이 가장 중요해요. 상속자에게

여러분, 이 긍휼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긍휼은 우리의 영의 간 기능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요. 해독시키는 거예요. 해독시키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 있지 않으면은 미움과 증오, 노폐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막 질투, 막 그러고 시기, 그러고 아주 그냥 죽도록 미워하는 것. 하나님 저 사람 핀셋으로 뽑아서 내 눈앞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는 시온의 내로가 열리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막혀서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영혼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해독시키고 이것을 필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긍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함이 있을지어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 잘못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하나님 저 사람 목회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감당 못하겠어요. 핀셋으로 뽑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잘못되었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나도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았어요. 긍휼로 풀어버려라. 긍휼로 풀어버려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긍휼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긍휼이 많아야 돼요. 공동체에 긍휼하심. 내 눈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눈물이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타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까운 옆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달린 질병과 내 앞에 달린 수치와 억울함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는 넷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함이 있을지어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0: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께서 다섯 명의 성도로 대두동에서 천막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천막교회 3년의 시대를 거쳐서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겨서 두 번째 옮긴 교회에서 73명까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500명에서 2만 명 성도로 부흥을 해서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1973년도 여의도로 이사를 와서 첫 번째 성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다시 확장을 해서 1986년부터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조용기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실 때 그때 재적 성도가 78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8년 제가 취임하고 난 2년 후에 여의도에서 세운 20개 지성전을 33만 명의 성도와 함께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45만으로 줄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흥해서 60만이 되었고 독립한 교회 합쳐서 93만 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 절대운동의 믿음의 역사가 그 터를 이루어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신 4만여 명의 지구역장님들, 지금 각 지역에서 우리 60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

여기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한 번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삶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와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터져서 남은 성도가 5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14,000불밖에

재정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주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만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에 겟세마네 기도,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일벌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조용히 목사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출석도가 1,000명을 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정주의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4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한국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250만 명 이상 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 5천 탈북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겨우 반전해서 0.8인데 2.0이 돼야 제자리 걸음인데 0.8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출산 장려 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통계가 2.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3명 이상 낳기 캠페인합니다. 3명 있는 분은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분은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다섯 명씩 만나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나눔, 다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편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래 원수로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대표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헌신한 김응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안북도 북한 의주군에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06년 5월 6일 영록한 여유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살 때 용촌 덕흥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1940년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일 때서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 보리론, 영락 보리론이라는 보리론을 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물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배단이 전도교회 설립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1949년 교회 건축 시작되었을 때 참 한국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일이 지나잖아 20일쯤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할 때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영락교회를 점령해갖고 영락교회 안을 무기고로 삼아서

0: 길을 갖다 쌓아놓고 교회 사무실은 공산당 연락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혜 학자는 언제 이 공산당이 물러가고 교회가 다시 예배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달에 인천 산역작전을 벌여서 드디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아직 공산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넌 누구냐? 김은혜 학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여기는 왜 왔소? 기도하러 왔수다. 정신 나간 예수쟁이구만. 그래.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본부 속에 있던 중북 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를 고문하고 수없이 때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후에 이 반동무자 처리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그를 끌고 채용하려고 무기고가 있는 영락교로 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이 김은학 장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죽을 녀석이니까 공산군이 그래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일부가 폭기에 맞아서 그저 천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바닥은 폭격으로 파헤쳐져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런 그 교회 마당에서 총살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의 교회 나이 45살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는 대로 못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알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멈추지 마라 라는 좋은 시입니다. 눈이 쌓여도 가야 하는 곳, 거친 바다라도 뚫고 가야만 하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꿈이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꿈은 갈 길이 먼 현실에도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꿈은 역류가 덮쳐오는

0: 현실에서도 기어이 물결을 거슬러 오르게 만듭니다. 그대에겐 이러한 꿈이 있습니까? 현실을 이겨내게 만드는 꿈이 당신에겐 있습니까? 현실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꿈은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꿈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과 함께하여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그 꿈을 받았습니다. 노예살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요셉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라는 참담한 현실도 요셉의 꿈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요셉을 인내하며 기도하게 만들었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 꿈이 하늘의 지혜로 풀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모든 현실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 요셉을 실제로 도착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나에겐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처럼 나에게도 주십니다. 꿈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찬 걸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대, 꿈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조금으로 간을 맞출 때 정확히 계량을 하기보다 한 꼬집, 두 꼬집,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맛을 봤을 때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더 넣고 빼야 할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하루의 황금 비율을 믿으면서 금요일 오늘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친정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뵈러 가기 위해 기차역 가는 길입니다. 예, 휴대전화 뒷자리 9971번으로 오신 분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신청하셨어요.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과 함께 보내드린 곡은 Hear by it,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소녀님 비 온 뒤에 상쾌함이 더 좋은 아침 운동길 그쵸? 어제와 그제 이틀간 비가 내린 후 맞이한 청명한 아침 깨끗한 아침 청초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8707번으로 오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건데요. 동탄에서 병점역 가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939가 나와서 들으니까 매일 차 안에서 들으며 출근하는 것 같아요. 창밖에 햇살이 따뜻히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못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마다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그 못을 박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못을 박던 아들은 울타리에 못을 박기보다 화를 참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화를 참을 때마다 울타리에 박았던 못을 한 개씩 뽑으라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못을 다 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울타리에 생긴 구멍을 한번 봐라. 울타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이런 상처를 남기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잠언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고 욕하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울타리에 남은 못자국.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였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온이 좀 낮은가? 꽤 서늘하네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고질라님 계신 곳도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새벽 기온이 차갑습니다. 새벽 예배 오셨던 어르신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 잠깐 차 세우고 참여하신 거래요.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많으시네요. 코스모스님 신청하신 The God of Abraham Praise, 주 우리 하나님 들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시네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참여는 아주 오랜만에 하신 건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구잠구 CBS 음악 FM을 오전 중에 자주 틀고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4379번으로 오신 분은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신청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친구가 홀로 딸을 키우며 일하는 딸을 위해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잠언을 낭독하고 녹음해서 찬양과 함께 매일 보내주기로 약속했죠.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친구와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오늘 생방송 시작 약 2분 전쯤 우리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이악스럽다 이런 단어를 접했거든요. 오늘따라 이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악스럽다. 어감상 느낌은 오는데 뭐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닌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득바득 끈질기게 집착하다. 예, 끈기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뜻인 거죠. 아득바득 끈질기게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가 너무 이악스럽지 않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네, 이 곡이 아득바득 아등바등했던 우리 마음을 좀 풀어줄 것 같아요.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은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서 출근길 시민을 만나며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 남부지역과 안양 수원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후 안산으로 이동해 후보자 합동 출정식에 참석합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서울 도심 권인 용산, 종로,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가 오늘부터 엿새간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투표 대상은 어제

0: 오후 2시 기준 노조에 속한 조합원입니다. 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돼 법적 효력을 갖지만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봉 1억 원인 삼성전자 직원이 성과급 6억 원을 수령할 경우 세금은 2억 4천만 원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를 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세액을 산출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인 근로자는 1,274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6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인 42%가 적용돼 최종 세액 부담은 2억 4,71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당장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향후 수사나 검찰 기소, 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한국형 국부 펀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부 펀드 출자용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국부 펀드 설립 법안에 현금 출자 근거를 명시할 방침입니다. 국부펀드는 장기 수익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가 보유 투자 기금으로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를 국부펀드에 적립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에는 국토부 행안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단장을 맡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 원대 로저 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정식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의 김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 네, 금요일인 오늘은 다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좀 더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27도, 춘천 25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적게는 2, 3도에서 많게는 7, 8도가량 크게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한층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전남 북서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6: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5: 내일 더 안전하게,
6: 내일 더 행복하게.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8: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날씨 좋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공기 질도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예년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연휴에도 기온은 계속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후보들도 본격적인 길거리 유세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경기도 지사 후보죠. 개혁신당의 종천 후보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평론가와 함께 격전지 판세와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 또 주요 쟁점들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큐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박수문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박수문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3: 하루 만에 이스라엘 체포 한국인 석방.
2: 예,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가자 구호 활동에 가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을 체포했었는데 석방했네요.
3: 네.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쭉 한번 짚어드릴게요.
2: 예.
3: 지난 18일에 그 가자지구로 가던 구호선 하나를 이스라엘 해군이 나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인 활동가 김도견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억류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일에 이스라엘이 또 한 척 배를 나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국인 활동가 해초 활동명이고
2: 예.
3: 한국인 명은 김아연 씨인데 역시 그 나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모두 이스라엘군에 억류가 된 거고요. 이 두 사람 모두 가자지구 봉쇄를 반대하는 그런 활동가입니다.
2: 예.
3: 근데 사실 두 사람이 가자지구로 가는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우리 정부는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김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출국을 해가지고 못 막은 사례고,
2: 예.
3: 그다음에 김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겠다라고 미리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가 그럼 여권 반납해라 못 간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바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2: 그러니까 예.
3: 이후에 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긴 했는데 이미 출국한 상태였던 거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명 모두 억류됐던 그날, 그게 그제였거든요.
2: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는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2: 예.
3: 그리고 총리를 향해서는 꽤 강한 표현을 쓴 것이죠. 그리고 어제 외교부가 다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가 두 명이 이제 다른 나라로 추방이 됐다. 그러니까 압송된 다음에 수시간 만에 추방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
2: 예.
3: 구금시설로 안 들어갔다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금시설에 이렇게 억류해놨다가 보낸 게 아니고 바로 납포된 상태에서 압송을 했다가 제3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활동가는 오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2: 예.
3: 청와대가 입장 내놨는데 나포한 건 유감이지만 그래도 석방한 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2: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이 두 사람을 나포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었잖아요.
3: 네.
2: 사실 이 지역이 공해상이었어요. 공해상.
3: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가지 말라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간부는 이스라엘이 공해상에 있는 배를 나포해서 갔다. 이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인
3: 맞습니다.
2: 거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건 우리 내부 일인데
2: 예.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공해상에서 체포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2: 잘못된 거다.
3: 그리고 이건 강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거죠.
2: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강한 비판에 어쨌든 신경을 써서 이스라엘 석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3: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장을 우리 정부 통해서 전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잘 발전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근데 뭐냐 이게 외교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브리핑이 있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 외교부의 설명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활동가 체포 이걸 말하는 거냐 이번 사안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국무회의 발언을 얘기하는 거냐 둘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교부 당국자가 종합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나포하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구호선 아니었다 자원물자도 없더라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 설명은 사실 구호선단이 나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인데
2: 예.
3: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부터도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발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2: 예.
3: 나포되기 전부터 외교부 쪽에서는 한국인 활동가 최우선으로 안전을 좀

0: 해왔고 이 선박들이 상당수가 튀르키예, 터키에서 출발해요.
1: 예.
0: 그래서 에르도안 이제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해적 행위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작년도 하고 최근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대통령만 비판한 건 아니다. 그리고 40개국 정도에 한 400명 정도가 억류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러 배가 여러 척이 있었고 그게 다 계속 나포되고 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돼? 좀 무슨 전쟁포로 같이 막 취급하더라고요.
1: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예. 이스라엘의 국토안보부 장관인가요? 뭐 혼내는 내는 듯한 모습도 있고 예. 인권 활동가들이잖아요. 사실은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갔었던 분들이 근데 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0: 엎드린 상황 이렇게 예. 뒷짐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 포로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예. 이제 수용소에 거기 또 갇혀 있고 한동안 있는데
1: 구금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0: 그렇게
1: 거죠.
0: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인들이 이제 풀려난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군사 협력 이게 상당해요, 사실은.
1: 예.
0: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받아오는 무기들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무기를 지금 끊거나 앞으로 끊으면은 전쟁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니 한국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로부터 여러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기 예. 들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 중인데 특히 이제 가자지구에 이렇게 막 민간인이 7만 명 이상 죽는데 이거 한국이 무기 제공해야 되냐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 예.
0: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인 이렇게 이스라엘에 억류돼가지고 했으면은 이렇게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데 나무호 피격은 이란 소행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1: 뭐 야당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네요.
0: 예, 예. 그래서 지금 이틀 전에 우리나라 유조선 26척 중에 25척은 아직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한 척이 지금 빠져나왔어요.
1: 예.
0: 이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올 것 돈을 이제 지불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야 니네 이란 니네 소행인 거 다 아니까 배 한 척 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1: 그것과는
0: 뭐
1: 별개다.
0: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직접 압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거래를 하는 건지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1: 예.
0: 뭐 이런 얘기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억류돼 있는 사람 풀려날 거 이렇게 풀어오려고 그 해당 국가 압박하면은 지금 북한에 한국인 선교사 7명
1: 예.
0: 한국인이거나 탈북민 있는데. 7명 억류돼 있는데 이거는 왜 아무것도 안 해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또 썼어요 오늘.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북한은 예. 왜 압박 좀 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일단 뭐 이스라엘은 앞서 이제 엎드려 있던 활동가들 다 구금돼서 엎드려 있고 뭐 죄수처럼 있었던 모습 이 영상이 공개되고 세계적으로 비판이 좀 일자 구금돼 있던 분들도 이제 추방한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0: 예.
1: 그렇게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류돼 있던 한국인 두 명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2: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1: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좀 네. 정리를 해주시죠.
2: 일단 바뀌는 게 그 거리 유세도 할 수 있고요. 그 유세차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러니까 확성기 써서 유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그 목소리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 예.
2: 유세하는 연설하는 그런 목소리들 들을 수 있는 게 달라진 거고요. 이 공직선거운동은 선거 전날 6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좀 중요한 움직임들 먼저 짚어보면은요. 이제 거대 양당 대표들 특징이 있었는데 모두 수도권을 거쳐가지고 충청으로 가서 첫날 유세를 했습니다.
1: 예.
2: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랑 같이 일정을 한 다음에 경기 성남 갔다가 충청으로 갔고요.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는 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 농성 하고 있거든요. 여기 농성장을 갔다가 충남, 대전, 공주 이런 식으로 일정을 쭉 수행을 했습니다.
1: 예.
2: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두 대표가 그 충남 공주 산성시장 유세를 비슷한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약속한 건 당연히 안 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1: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유세하는 곳에 정청래 대표가 쓱 지나쳤다는 말씀이죠?
2: 맞습니다.
1: 아.
2: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시장 걸으면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장 대표가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1: 예.
2: 이 정 대표가 내려오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웃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뭐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약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1: 예.
2: 장동혁 대표는 유세차에서 이제 연설하다가 이 정청래 대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0: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연설을 한 다음에 누가 지나가길래 들으라고 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건 역시 좀 신경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목됐던 지역이 어제 부산 북갑이었어요.
1: 예.
0: 이 부산 북갑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세 명의 후보가 어제 부산 북구의 한 복지관에서 있었던 그 콩국수 나눔 행사에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후보가 같이 나눔 행사하는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잡혀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1: 예.
0: 특히 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직접 이 머리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은 지금 부산 북갑은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 아니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 관심들이 많은데 그 기존의 흐름을 보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1강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2중 뭐 이런 정도로 여론조사가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1: 예.
0: 최근 흐름은 2강 1중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하정우 후보랑 좀 대등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이고 박민식 후보는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결국 한동훈 후보 쪽으로 보수표가 조금 더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강제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표심으로 단일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박민식 후보가 삭발까지 한 거는
1: 예.
0: 결국에는 난 단일화는 안 할 거야.
2: 단일화는 절대 안 해.
0: 끝까지 이런 버틸 거야 이런 메시지고요. 실제로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배신의 정치 끝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한동훈 후보 다시 견제를 한 거고요. 한동훈 후보도 그 6시에 출정식을 했는데 일단 6시에 출정식한 건 의미가 있다라고 캠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기호 6번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일부러 6시 시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은 이 번호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뒷번호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야 십상이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줄투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을 매우 강조해야 돼서 이제 기호 6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때 출정식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어게인 같은 생각으로 우리 보수 정권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느냐. 이것도 우회적으로 박민식 후보 견제를 한 겁니다.
1: 예, 서울도 볼까요?
0: 네. 서울시장도 역시 중요한데 그 정원호 후보는 그 핵심적인 일정이 삼성역을 간 거예요. 이건 결국 이제 GTX 철근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세훈 후보는 강북구 삼항초 일대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본인이 그 태어난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돼가지고
1: 예.
0: 그 부동산 문제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 서민 지역이라고 좀 강조를 해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부각하겠다라는 거라서 양쪽의 공격 포인트가 딱 또렷하게 첫날 보였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가장 주목한 곳 장면 어느 곳입니까?
3: 어제 그러니까 장동혁 정청래 대표 만난 게 저는 예. 이게 우연일까? 뭐 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유세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마주치는데 웬만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1: 예.
3: 그냥 뭐 전쟁 같은 선거라고 하도 그냥 좀 악수 좀 하시지 두 분이 그렇게 또 서로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 근데 예. 또 뭐 신경전도 있는데 둘이 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빨리 지나갈게 뭐 이렇게
3: 그러니까요.
2: 왜냐면 빨간 옷들 쫙 있는데
3: 예.
2: 이게 장동혁 대표 유세장 빨간 옷 쫙 있는 곳에 파란 옷 한 줄기 뭐 한 무리가 쓱 지나가는 거였더라고요.
3: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눈길을 들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철근 누락 실태 파악을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제 11시 반쯤에 이제 지시를 했고 그날 이제 하필이면 어제 선거운동 첫날이고 오후 3시에 정원호 후보가 현장 점검을 또 갔어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밑자락 깔고 정원호 후보 이제 가는 거에 메시지 더 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제 오세훈 캠프 측에서는 이거 관건 선거다. 이미 보고 제대로 한 건데 지금 뒤늦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더더욱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거 선거 개입이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3: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가 하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안전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늘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40명 규모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두 달 동안 최대 두 달 동안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 기간에 또 무슨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뭐 선거에 영향

0: 누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유석현 청와대 갑질 폭로.
1: 예,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요?
2: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제 냈는데요.
1: 예.
2: 좀 이례적인 보도자료이긴 했어요. 보통 이제 일정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것들 보도자료를 많이 냈는데 이건 이제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 일단 주장을 쭉 담고요. 그 밑에 본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행정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인 거죠. 그 문자 메시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대통령실 요청 필수 자료 마감이 이제 다 됐다. 근데 위원회 측이 소통을 부재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정 운영이랑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현 위원장은 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위원장한테 보낸 경고 메시지다.
1: 예.
2: 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라는 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이게 지금 화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화면 우측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받는 사람이 이석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하지 않고 부총리급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행정관이 보통 3급, 4급, 5급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 그렇죠. 3, 4, 5급이죠.
1: 예. 근데 3급, 4급, 5급 행정관이 직접 보낸 문자인데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2: 이게 예. 이제 일종의 갑질이라고 이석연 위원장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그 이석연 위원장 표현을 보면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총극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1: 예.
2: 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요청인 거죠. 국민통합지수 개발, 그다음에 해외 출장을 갈 때 국민통합위원회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청와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도 위원회가 충당하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석연 위원장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나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어제가 대통령하고 자문회의 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이석연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1: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공개했던 보도자료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1: 예.
2: 이석연 위원장이 세 가지 요청사항을 건의했어요. 일종의 쓴소리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민통합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철학 뛰어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좀 강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책 결정할 때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이 표현을 썼는데
1: 예.
2: 뭐 국무회의나 이런 토론들을 할 때 반대 토론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지선 후에 통합 행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다만 모두 발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판하고 조언하는 건 자유롭게 해주는데 하나의 조직된 조직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점 숙지하고 있는 거를 믿고 있다. 숙지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이석연 위원장의 그 보도자료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러니까 이석연 위원장이 원래 야권 인사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했었고 그랬는데 그 계엄정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했고
1: 예.
2: 탄핵도 만장일치로 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고 저도 이제 뭐 두 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선 국면한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1: 예.
2: 근데 그 이후에도 쓴소리를 계속했었고요.
1: 당시 제 기억에도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사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국민통합 슬로건에 맞는 인사로 사실 영입되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어제 이석연 위원장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정관 문제는 지엽적인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건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좀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대통령이 매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추스르라 한 취지로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근데 뭐 여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마 이제 뭐 이석연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사실 급수가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이라면 행정관이 부총리급에게 저렇게 엄중 고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인사다.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깔리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도 드네요.
3: 흔치 않죠. 저거 흔치 않고 그 톤이 일단 뭐 직접 이메일 보낼 수 있는데 거의 예. 경고성이에요. 행정관이 뭐 이거 빨리 안 보내면은 이거 문제 생긴다 하고 거의 경고성이라서 불쾌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예. 건데 이것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석현 처장이 이제 예를 들면 사법삼법, 뭐 법 왜곡죄 이런 건 문명국의 수치다. 그리고 조이대 파괴 아니 조이대 탄핵도 문제가 있다.
1: 예.
3: 뭐 이런 국민통합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여권에서 추진하는 특히 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설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닌데 한국일보는 국민통합 인사가 폭로한 청와대 갑질 쓴소리 탓인가? 그래서 그 쓴소리 때문에 이게 좀 있다 썼다라는 거 보고 있고 뭐 세계일보는 이석영 겨냥 청와대 갑질 논란 쓴소리 듣기 싫다는 오만 뭐 중앙일보는 국무회의에 반대 토론 없다는 이석연의 고언 경청하기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쪽에서는 좀 많이 이걸 주목하고 있다.
1: 예.
3: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더 확전이 될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실제로 얘기 제대로 안 했다가 뒤에서 이제 문제 생기고 뭐 변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매우 많이 꾸짖는 것도 사실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저기 이스라엘 한국이 예. 나포된 것도 외교부 차관에 완전히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거의
1: 예.
3: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음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보니
1: 지금 약간 성대모사하신 겁니까?
3: 아, 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쪼는 거예요. 엄청 예.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선을 잘 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예.
1: 알겠습니다. 사실 혹시 뭐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말을 못하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3: 예.
1: 차관이 좀 난처했던 장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나 보는 정치나 뭐 기업이든 레드팀은 늘 필요한 건 아닌가. 이석윤 위원장이 잘 되라고 쓴소리하는 거면 사실은 겸허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3: 언론에서는 이제 김성태 뉴스쇼가 레드팀이죠. 예.
1: 김성태 씨는 어디 있습니까?
3: 아, 죄송합니다. 박성태.
2: 진짜 레드팀이시네요.
1: 그것도 쓴소리인 거죠, 저한테.
3: 예, 예,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뭐 김성태 회장을 얘기한 건 아니죠?
3: 아닙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2: 아, 네, 삼성전자 주주단체 법적 대응.
1: 예, 합의안이 그제 밤 늦게 나왔는데 일단 주주 입장은 아 이거는 법적으로 안 맞다 이런 거군요.
2: 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게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1: 예.
2: 이렇게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그 전 단계에 이미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건 사실은 주주 몫을 빼앗아가는 거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주들의 입장은 회사 돈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세금을 먼저 떼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결의를 안 거치는 과정 아니냐. 앞으로 문제 삼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입니다.
1: 예, 합의는 됐지만 주주들 또 DX 부문 논란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모실 분은 경기도지사의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조응천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희가 여러분 요청 드렸는데 좀 늦게 나오신 거
5: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말씀드렸는데
1: 예.
5: 그때 예.
1: 다른 일이 있었어요.
5: 장성철 그 당하고
1: 예. 뉴스명당
5: 예 미리 약속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말씀 주시니까 그 바꿀 순 없죠.
1: 뒷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5: 무슨 얘기?
1: 여기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5: 노노노.
1: 장성철 소장이 전화해서 저희부터 나오셔야죠 막 해서
5: 아니
1: 그래 그럼 그거는
5: 거기 나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네. 전화 와서 나 거기 나가 왜 그래? 아, 네. 라고 했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더 알고 있는 얘기는 그래도 뉴스쇼를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장 수장이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자꾸 요청을 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5: 아니, 아니에요.
1: 아니에요?
5: 예.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5: 예, 걸로. 그렇습니다. 그거 삼자 대면 하십시다.
1: 예. 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동탄에서 첫 일정 시작했는데요.
5: 네.
1: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5: 실제로 나가보면 삶에 찌들어가지고 지쳐서 무관심하신 분이 더 많죠.
1: 예.
5: 저것들 또 저러네.
1: 아.
5: 선거 끝나면 똑같이 할 것을.
1: 예.
5: 그런 분들이 거진 뭐 많다. 근데
1: 정치에 대해서 그렇다는
5: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란 것도 뭐 때 되면 한 번씩 하는 푸닥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0: 분들이 많아요. 참 서글프죠.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뭐 반갑게 해주시고, 혹은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계신 분들은 구체적인 말씀도 주시고.
1: 예를 들면,
0: 니네 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뭐 예. 물어보신 분도 있고, 싸우지 말란 말씀 많이 하시고 뭐 그렇죠.
1: 원래 저도 다른 분들이 처음에 출마 고민 중이실 때 네.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안 하시겠지 네네. 라고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죠. 개혁신당의 네. 지지율이 네. 현재로서는 그럼요. 경기도지사가 당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0: 왜 어렵다고 그래요?
1: 예. 예. 뭐 구조적으로 양당 체제이기도 하고.
0: 예, 예, 예. 그거는 인정.
1: 결정적으로 예. 출마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0: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당이라는 정말 거대 당의 울타리에서 뛰쳐나온 거는
1: 예.
0: 양당 카르텔 중에 하나로서 서로 못하기 경쟁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나올 당시에는 사당화가 뭐 거진 다 완성이 됐고
1: 예.
0: 또한 방탄 정당으로 나를 지새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건 공당으로서의 할 짓이 아니다. 그 안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결국 돌아온 거는 욕설과 돌팔매 그리고 예. 수박감별
1: 뭐 비명 행사
0: 18원 후원 예.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고쳐쓰기 힘든 당이라고 해서 뛰쳐나왔는데 과연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이 거대 양당의 카르텔 구조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현실적으로는 예. 양당의 후보가 추미애 양양자라는 참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저 자신의 생각과 주위 분들의 말씀도 거진 똑같았고
1: 예.
0: 그러면 경기도민이 전생에 먼저를 지었길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1: 두 분은 그러면 추미애 양향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두 후보는 전혀 경기도지사 깜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0: 저는 경기도정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면
0: 네. 아니 한 분은 대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나오신 거고
1: 예.
0: 한 분은 늘상 이런 판이 벌어지면 나오시는 분인데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고 네.
1: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됐고 또 그전에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 우리가 법사위로만 알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도 많이 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0: 네.
1: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 행정적으로 이 경험을 풀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0: 우선 왜 안 되느냐. 저는 나쁜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그분 법과대학 나오시고 판사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1: 예.
0: 그런데 그분 법사 현장 가셔서 만들어내신 것들 소위 말하는 3대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예. 법안들 하나같이 위헌적인 법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를 깨고 상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1: 예.
0: 민주주의를 뒤흔들 그런 법들입니다. 왜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1: 예.
0: 이거는 공적인 이유가 물각되지 아니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 나쁘다.
1: 예.
0: 그리고 뭐 자신이 여러 위원회에서 경험이 있다. 그거는 그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당시 경쟁자가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었고 저 추미애 후보로 결정된 날
1: 예.
0: 우리 한준호 예비 후보가 그 유튜브에 대고 참 걱정된다 이거.
1: 걱정된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예, 됐었죠.
0: 올렸다가 급히 삭제를 한 적이 있죠.
1: 예.
0: 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1: 양양자 후보 어제 인터뷰했습니다.
0: 네.
1: 양양자 후보. 일단 경기도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네.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인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안 됩니까?
0: 반도체 산단의 이사장 하시면 딱 될 말씀이시고
1: 예.
0: 아니면은 뭐 좋게 봐줘도 산업부 장관으로 나가시면 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왜 반도체만 자꾸 얘기하냐
1: 예.
0: 라고 했더니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0: 말씀하시는데
1: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0: 저는 경기도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가요 인구 1430만이 사는 곳입니다.
1: 예.
0: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한 곳이에요. 대한민국 문제가 집약된 곳입니다. 거기에 반도체만 계속 얘기한다면 다 풀립니까?
1: 예. 예를 들어서 뭐 우선순위가 있겠죠.
0: 네.
1: 근데 양향자 후보의 주장으로는 일단 성장, GRDP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등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말씀하신 문제점도 이제 본인의 대책이 그 공약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0: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공약은 본 적이 없고 맨날 반도체만 말씀하신 것밖에 전 기억이 없어서 그렇고요. 나중에 공약 나오면 한번 살펴볼게요.
1: 앞서 그러면 종천 후보님은 경기도 인구 1,400만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죠.
0: 네.
1: 제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0: 아유,
1: 우리 집에 대표가 있어요.
0: 유권자님.
1: 아, 예, 우리 대표가 있는데.
0: 네. 저희 앞으로 집 저 좀 잘 보이겠습니다.
1: 댁내에 저희 집안 내 대화가 별로 없어서 일단 저 한 표 정도만
0: 네.
1: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경기도에?
0: 아, 역시 그 우리 추미애 후보가 적확하게 말씀하시고 2부 망천급 망언이라고 비난을 받으셨던 2등 시민의식 아류시민이라고 하는 한간의 오해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인프라나 혹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을 전제로 하고 서울을 염두에 두고 길을 닦고 철도를 닦고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밀한 수도권에서 그저 서울로 서울로 하다 보면은 길이 막히고 동네는 횡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떻게든 버티겠으나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학군 생각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주변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 이걸 주변화를 깨지 아니하면 교통도 주거도 인프라도 삶의 질도 정주 여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
1: 서울의 뭔가 일부 지역은 베드타운화돼 있고.
0: 그렇죠. 서울의 항상 서울의 주거 문제가 생기면은
1: 종속적인
0: 경기도에다가 대규모 신도시를 항상 만들곤 했었죠.
1: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이랄지 삼성전자가 있죠. 평택에도 삼성전자가 있고요. 판교는 자체 테크노밸리로 크고 있고요. 이미 충분한 거점이 돼 있지 않느냐.
0: 아, 그거는 뭐 일부. 일부 부분적인 성공 사례이지 거기가 완전한 정지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전반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고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쯤 되면 아마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교,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본사 그리고 경기도를 횡으로 있는 그런 광역철도망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옆 동네, 옆옆 동네까지 아무런 부담 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길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도가 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죠.
1: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이 또 다 서울에 몰려 있기도 하네요.
0: 그리고
1: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를 들어
1: 또 본사가 또 다 서울에 있고요.
0: 실리콘밸리 같으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탠포드나 UC 버클리나 그런 유수의 대학들이 다 있죠. 미국 같으면 쫙 다 퍼져 있고 대만의 신주 반도체 컴플렉스 같은 데도 거기도 대만칭화대나 국립교통대 같은 그 명문대학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산학협력이 되고 또 인력을 공급하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1: 지금 쭉 풀어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 거라면 주요 대학을 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또는 본교를 유치하겠다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 고속도로나 철도 이 부분을 광역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겠다로 이해하면
0: 맞습니다.
1: 되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외곽순환도로랄지 제2외곽까지도 있고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노노인가요?
0: 노노.
1: 예.
0: 왜냐하면 그 외곽이란 말씀은 예. 서울을 전제로 한 거니까 예.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1: 순환고속도로.
0: 예.

0: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순환고속도로 제일 순환고속도로
1: 예.
0: 보면은 군데군데 교통 상습 교통 체증 구역 있죠. 예를 들어 부천시 구역이라든가
1: 예.
0: 예를 들어 뭐 성남시 지날 때라든가 그게 뭐 잘 돼 있다 잘 돼 있으면 왜 이렇게 막히죠? 예.
1: 그러면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인구도 많고
0: 네네.
1: 또 그래서 교통 체증도 있고.
0: 네네.
1: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밀집이라는 건데 밀집으로부터
0: 네.
1: 드러나는 문제인데
0: 네.
1: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 광주, 뭐 전주도 그렇고요. 지역 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경기도, 서울이 수도권이 다 가져가지 말고
0: 네.
1: 우리 쪽으로 좀 나눠져라.
0: 아, 우리 그렇습니다.
1: 왜 전기만 가져가냐.
0: 그렇습니다.
1: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네 거기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다만 여기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 거기 가서 하는 게 나한테 이기겠다.
1: 예.
0: 라고 마음이 들도록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이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흐리를 얘기합니다. 뭐 사무직은 남방한계선이 판교구
1: 예.
0: 생산직은 남방한계선이 동탄이었다가 지금 뭐 평택으로 내려갔다.
1: 예.
0: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밑에는 뭘 지어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왜
1: 예.
0: 그래요? 정주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1: 정주권이 안, 되니까.
0: 안 되니까 가족이 못 가죠.
1: 예.
0: 그러면 자기만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건 고난의 행복입니다.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죠.
1: 근데 정주 요건이나
0: 네.
1: 사실 정주 요건이 되려면 뭐 대규모 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대기업들이
0: 산업단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병원 문화예술공간
1: 예.
0: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야죠. 그리고 유수의 대학이 같이 오면 더 좋죠. 근데 유수의 대학이 와라 사회주의 국가니까 안 오죠.
1: 예.
0: 정책적으로 그건 풀어가야 됩니다. 그건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지방과
0: 네.
1: 또 경기도도 물론 지방이 하나지만
0: 그렇습니다.
1: 수도권에 또 엮여 있으니까요.
0: 네. 네.
1: 경쟁하겠다는 것이죠.
0: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 네.
0: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포화도가 높은 곳이 서울이고
1: 예.
0: 그다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점점 더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면 되겠죠.
1: 네.
0: 네.
1: 정치적인 걸 좀 여쭤보도록 합니다.
0: 네.
1: 추미애 후보와
0: 네.
1: 양양재 후보
0: 네.
1: 누가 더 안 되면 안 됩니까?
0: 아 정말로 야 이건
1: 종천 후보 빼고요.
0: 이제.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1: 아 정말 네. 너무 고민을 세게 하시는 듯한 모습을
0: 예 아니 네. 답이 안 나와요.
1: 예,
0: 노답이에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신당은 개혁 보수의 기치가 있잖아요.
0: 저 보수 아닙니다.
1: 아 예. 예. 보수,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오셨고.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네. 완전 중도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개혁신당 내에서도 좀 많은 걸로
0: 당연하죠.
1: 생각하면, 예
0: 당연한데
1: 현재 여당이니까요.
0: 지금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1야당의 지도부가
1: 예.
0: 저 발에 자빠 넘어졌어요. 윤핵인을 놓지 못하는 바람에.
1: 예.
0: 그리고 하는 말마다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안 실리죠.
1: 예.
0: 그러니까는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5월 내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는 이런 참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제1야당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장동혁 체제가 저는 저 존속되는 게
1: 예.
0: 국민의힘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재앙이라고 봅니다.
1: 재앙이다.
0: 왜? 지금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또 지금 이번에 지방 권력까지도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1: 예.
0: 이재명 정부에게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0: 견제가 있어야 조심을 하고 한 번 더 돌아보죠.
1: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야당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0: 어쨌든 모든 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너졌습니다.
1: 무너진 핵심에는 장동혁 체제가 들어가 있고.
0: 그전에 윤석열이 있었고.
1: 예.
0: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해괴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 완전히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1: 장동혁 대표는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해괴합니까?
0: 그걸 지금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1: 아니요. 종천 후보님 아니, 말로 듣고 싶어서요.
0: 매번
1: 예.
0: 4대1 탄다 칩시다. OX 예. 있으면 취임해서 지금까지 저는 O 쪽으로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면
0: 가면 안 되는 길만 계속 가고 있어요.
1: 그러면 개혁신당
0: 네.
1: 뭐 개혁신당 당 전체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0: 조응천 후보 입장에서는 네.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이번 선거는 일단 야당이 폭망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1: 저는 장동혁 체제가 더 이상 존속되는 거는 저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0: 그게 가장 큰 재앙이다.
1: 예를 들어 장동혁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당권을 놓지 않고 견디려고 할 건데
0: 예.
1: 우리 경기만 하더라도 양자 후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아마 견디려고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양측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0: 양측장
1: 양을 찍으면 장이
0: 산다.
1: 산다.
0: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해서 단일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없는 거네요.
1: 저는
0: 절대 국민의힘의 힘을 몰아주면 안 된다.
1: 양당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이 사소 고생을 하는 사람이고요.
0: 예.
1: 양당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측장이 왜 그러냐. 자세히 보시면 공생관계 있어요.
0: 예.
1: 양자 후보 그동안에 제가 이상한 후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가늠을 할 수 없는 후보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가을에
0: 예.
1: 장동혁 대표가 구치소를 갔다 왔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약속 지킨 거다.
0: 시간이 한 10초, 20초 남았습니다.
1: 아, 예. 매번 강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대신에 장동혁은 야영자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0: 받쳐주고 있고.
1: 그래서 공생관계예요.
0: 공생관계다.
1: 산소호흡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떼버려야 된다.
0: 떼버려야 된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견제가 더 큰 목적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워키!

0: 전화.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CBS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0: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뻔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 락,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판세와 선거판의 주요 변수들을 하드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유료문자 샵1212 또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3: 예, 스타벅스 논란에 요즘 이런 모습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스타벅스에 대형 텀블러를 들고 맛 좋다고 하는 모습. 물론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탱크 앞에선 전두환과 또 군인들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합성 사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스타벅스다 정도는 얌전할 정도입니다. 온라인에서 뿐만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닉네임으로 주문하고 현황판에 주문 상황이 닉네임과 함께 뜨는데 고인을 조롱하는 닉네임들로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격받고 있는 스타벅스 응원에 나섰는데 오히려 스벅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미는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 또 조금 더 간다면 조롱할 수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권력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식 사망자만 500명이 넘는 5.18 민주화운동을 또 그 여러 죽음들을 조롱하는 건 장난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컷뉴스 보도에 이런 게 있더군요. 스타벅스 포스터에 분노한 일부, 정말 일부 시민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일배하느냐, 제정신이냐, 왜 웃냐, 따지신다는데 잘 아시겠지만 매장 직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네, 직원들에겐 화를 참아주시길 오늘 한 컷입니다.

0: 네,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네, 오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원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뉴스 락이니까 좀 힘을 내서 락으로 목에 스크래치를 좀 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목하신 장면들이 혹시 있으신지.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2: 아니 어저께 이제 예, 부산 북갑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0: 예.
2: 그래서 뭐 하정우 후보도 구포대교 앞에서 아침 일찍이 출정식을 했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또 그 출정식에서 노모가 머리를 깎는 그런 약간 기상천외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분이 또 이제 선거운동할 때도 노모랑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서 노모가 이제 뭐 우리 아들 해주세요라고 명함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안쓰러운 느낌도 있지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0: 예.
2: 그다음에 이제 그 1시간 2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그 구포시장 바로 옆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정식을 했는데, 그 출정식은 거의 대선 출정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워낙
0: 예.
2: 뭐 수천 명 이상이 모여서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몰려들었고, 그다음에 그 선언 자체 그 출마 선언 출정식 선언문 자체도 상당히 그 임팩트가 있었는데, 저는 제일 느낀 게 우리에게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겨야 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뭐라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구포 우리 지금 이쪽 북갑에 필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AS가 필요하다.
0: 예.
2: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저는 굉장히 준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0: 잠시만요. 계속 한동훈 후보 쪽 얘기하실 거죠? 그럼 잠깐 돌았다가 올게요.
2: 네, 그렇죠.
0: 예.
1: 말을 또 시키세요. 한번 열심히 계속 길게 하셨는데.
0: 아니, 그 다음 주제가 또 국감이에요. 그래서.
1: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좀 이 투표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껴야 된다.
0: 아, 불안감. 예.
1: 네, 왜냐하면은 정원호 후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간에 붙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 간에 이제 또 뭐 뒤집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또 대구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하고 간에 또 추경호 후보가 좀 더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기존의 흐름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0: 이제 이 얘기 그리고 정원 후보하고 하정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너무 수세적이고 좀 방어적인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 좀 답답해 보인다 요거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 후보가 원래 되게 안정적으로 우세했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종부세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세금 관련된 문제 또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0: 전체적으로 이 캠프나 이 표 관리하는 쪽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1: 예. 서정욱 변호사님.
2: 저는 이제 이거 삼성전자 합의가요. 지방선거를 강타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겁니다. 삼성전자 합의는 이게 누가 했냐면 김영훈
1: 예.
2: 노동부 장관이 했거든요.
1: 예.
2: 긴급 조정 안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아요.
1: 아.
2: 그래서 이게 그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환불균 균등하지 못한 걸 걱정해라.
1: 예.
2: 가난한 걸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1: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반대 노조나 또 뒤에서 내도 파운더리나 시스템 LSI 이쪽도 불만이 많아요. 부결될 수도 있지만 전 국민들이 이거 말이 되냐.
1: 예.
2: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하냐. 이게 아마 이재명 정권이 이번에 엄청나게 강타할 겁니다. 보십시오.
1: 중재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
2: 그렇죠. 이거 이재명 정권이 예.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1: 지금 하원기 대변인이 뜬금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셨는데.
3: 저는 거대한 유니버스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좀 흥미롭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다른 지역들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삼성 뭐 그걸 이제 정권 심판 오느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것대로 또 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같던데
1: 예.
3: 저는 관심 지역은 아무래도 대구고 노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구도 뭐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흐름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ARS 여론조사 두 개 딱 나온 거 말고는 한 번도 진 게 없고요.
1: 예.
3: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뒤집어진 여론조사 나온 날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 다음 날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런 거는 소개를 안 하고 자극적이니까 이제 뒤집어진 것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뒤집어진 적이 없고 출정식에서도 뭐 그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난 더 많다.
1: 예.
3: 그 바꿔 말하면 넘어진 적보다 다시 일어선 적도 더 많으니까 손잡고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울림이 있기 때문에
1: 예.
3: 대구는 계속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1: 예.
4: 근데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이어서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싫어서
1: 예.
4: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굉장히 본인들이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인데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당이 보니까 내부 분열이 심상치가 않네. 친명과 친청 간의 분열이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1: 예.
4: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후보들의 경쟁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우 후보도 그렇고
1: 예.
4: 그다음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또 김영남 후보도 좀 자꾸 뭐가 불거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뭐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게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완전한 오산이다라는
1: 예.
4: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그거 같아요. 이 방송계 패널들의 편향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1: 아, 패널들의 편향성이요?
0: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송을 여러 개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수 쪽 패널들은 다 친한계 패널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도 지금 김종혁 전 최고가 있지만 친한계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한 명 있는데 서정욱 한 명이 또 친한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되게 불합리한 불공평한 이 운동장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월요일날 CBS 박재홍 나가는데 장성철 소장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럼 사람들이 장성철은 국민의힘 쪽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장성철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가 오래고 더더군다나 그분도 되게 친한계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MBC도 보면은 제가 박상수 변호사하고 같이 예. 방송하는데 박상수 변호사가 보수 쪽이잖아요. 그분도 정확하게 친한이에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장르만 여의도에 나가거든요. JTBC 아침에
1: 예.
0: 거기에 나온 사람 류재화 변호사예요.
1: 예.
0: 류재화 변호사 대표적인 지금 친한계 인사로서 요즘에 우리 그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는데 제 일선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방송에 옛날 언제적부터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 예. 국힘 쪽 사람들은 입을 못 대고 있고 아예 스피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 같은 사람이 난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 봤더니 장동혁에 대한 반발도 많이 크지만 모든 방송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척한 사람들이 대부분 친한 게 인사들이 많고
1: 예. 그다음에 국힘
0: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마저도 슬금슬금 친한 게를 넘어가 특히 서정욱 같이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들 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이제 방송의 힘이구나.
2: 근데 노무현 부장이 논리적으로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야.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방송에서 친한 개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0: 얘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2: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0: 친한 개 라인들이 지금 우리 내가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 그렇지만 또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국민의힘 힘을 못 쓰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주는 예. 거죠.
3: 아니, 그 언론 입장에서는 또 저희 정기 분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0: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분들이어서 네. 그동안에는 그게 이렇게 맞아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3: 변호사님이 PD라도 친한 개만 갖다 쓸걸요?
2: 그러게를 주장하는 사람을 방송국에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한 개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고 아 그쪽이 좀 더 나은가 보다라고 보수 쪽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4: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 그걸로 보입니다.
5: 그런데 저는 친한계로 분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0: 왜 안 돼요?
5: 방송마다
4: 박민식 친한계예요. 조카가.
5: 방송마다 박민식 후보 당선돼야 된다. 지지율이 네. 10%도 오를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전력에 있고 한동계로 분류하는 게 뭐 때문인지 뭐 단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3: 한 발 걸치고 계셔가지고
0: 한동계를 슬금슬금 옮긴다. 분류가 아니라 슬금슬금 옮긴다.
5: 그러니까 제 말은 게 이거 그러면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단일화 끝까지 안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주장한다 해서 친한계다 이건 아니죠.
4: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장동혁 리더십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장동혁계 당 지도부파들은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제명당한 친한계 쪽만 방송에 나오다 보니 나오다 보니 마치 국민의힘이 좀 더 그러니까 보수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효과도 거죠?
0: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도 이제 친한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즘 기가 엄청나게 세지고 그렇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4: 이제 방송 쪽에서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주류들이 잘 안 나와요.
0: 네, 그러니까.
4: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들도 나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1번이고 또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은
2: 장애인 비하라든가 네. 이런 대변인을 부를 수는
0: 그러니까,
2: 없잖아요.
0: 그러니까.
4: 또 너무 심한 말들은 분들은 방송에서 못 불러요.
0: 그러니까.
4: 그런데 이제 진보와 보수 어쨌든 크게 보면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어쨌든 친한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좀
0: 그분들이
4: 있습니다.
0: 말도 되게 잘해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말씀도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 김종인 최고도 인기도 되게 많고.
2: 아니 방송국에서 저도 언론 출신이니까 방송국에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송국이 편향이다 그런 거가 아니 제가 알기에는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되게 안 나오세요.
0: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이 그렇다고요.
3: 예. 예. 원내대표부터가 뭐 더러워서 광주 안 가겠다 이러니까 주류 쪽에서는 이제 부를 수가 없는
0: 나올
3: 거죠.
0: 수가 없어요.
4: 예. 예, 방송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은 부산 북갑 일단 여기도 관심 지역인데 이 부분 먼저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5월 17일 19일까지 그래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앙일보가 실시한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하정우 35, 박민식 20, 우측이 지금 중앙일보 거고요. 왼쪽이 채널A 겁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31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17에서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 지금 두 조사를 보면 하정우, 한동훈 두 후보가는 오차범위 내로 있습니다. 두 조사 다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추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제 하영기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3: 추세에서는 일단은 민주당한테 위험해요.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추세고 하정우 후보는 답보하거나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요 흐름 자체를 빨리 차단을 해야 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업스테이지 관련해 가지고 뭐 네거티브를 걸고 있던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단

0: 하는지 저는 그게 엄청난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100억을 포기했다는 게
1: 어떤 스테이지 주식 말씀이신 거죠?
0: 뭔지 본인이 100억을 포기했다고 하니 그 제가 보기 100억이 논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작게 잡혀요. 부산에는 보면 저번 총선 때도 우리가 많이 지는 걸로 민주당이 한 7-8에서 하는 걸로 봤는데 예. 전재수 빼고 다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11% 이겼거든 이재명 대통령.
1: 예.
0: 그러니까 전 박민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은 조로지게 20% 초반대인데 실제는 한 10% 정도 더 있다.
1: 이렇게 30%를 가져간다.
0: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1: 샤이 박민식이 부산 북가도
0: 샤이 있다. 국민의힘.
1: 샤이 국민의힘이.
0: 왜? 네. 역대 총선 대선에도 이게 여론보다는 좀 더 노더라 국민의힘. 부산에서는.
1: 예.
0: 그리고 어제 정말 이게 비장한 그 어머님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 그 비장한 각오로 머리 삭발했잖아요.
1: 박민식 후보의 삭발.
0: 박형준 시향 후보도 삭발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그 효과로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아, 삭발하면 올라요?
0: 박형준 시향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비장한 각오에 이제 유권자들이 감동하는 거죠.
2: 그 잠깐만 방어만 좀 해드리면 100억 그거는 뭐 과장됐다 하더라도 맥락이 뭐냐면 그 네이버의 비상장 찾아보면 주식을 찾아보면 총 발행 수가 업스테이지는 한 252만 8천 주 정도 되는데 업스테이지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정도 되니 그 발행 주식으로 나눠보면은 한 주당 한 39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기간 미도래로 포기했던 그 주식을 곱해보면 한 17억쯤 돼요. 그 17억을 포기하고 공직에 갔다 이런 예.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가 사실은 30 정도 될 거다. 왜냐하면 샤이 국민의힘이 부산은 꽤 있더라. 과거를 볼 때가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종규 최고위원님.
3: 제가 선거 여러 번 기자로서 취재해 봤는데 항상 그 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샤이 진보 내지 샤이 보수 아닙니까? 예. 그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냥 헛된 희망에 불과하고요. 그 하정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정우 후보는 원래 그 지역에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부터 대통령과 당 대표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1: 예.
3: 오자마자 30%대의 지지를 가지면서 내려온 분이에요. 여지까지 그대로 계속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왜? 본인의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며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둥둥 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이 그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왜 나만 이렇게 탈탈 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3: 거기가 흥신소냐. 아니 그러면 후보에 대해서 털지 누구에 대해서 텁니까? 아니 자기가 그럴 정도 털릴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나왔단 말입니까?
1: 예.
3: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거고 박민식 후보는 뭐 노모까지 동원하고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건 어떻게 보면 패자 선언식 같아요.
1: 패자 선언식.
3: 내가 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밖에 나는 기댈 게 없어. 근데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단일화.
1: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저게 머리 깎을 이유가 되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1: 네, 노모가 직접 박민식 후보의 노모가 직접 머리를 깎고 삭발시게
0: 동원했다는 거는 좀 게 그 제가 듣기가 좀 그런 게
1: 예.
0: 노모가 그 보험 가족인데 그 죽고 정말 어렵게 박민식을 키웠거든요. 노모가 이게 얼마나 애정이 있으면 저랬지 뭐 동원보다는 그러니까
3: 뭐 동원이라기보다 어머니니까 그럼 예, 동원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 그렇게 했다면 건 잘못된 표현이고 예. 그 죄송하고요.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시는 게 저게 어떻게 보면 뭐 몰라 이렇게 심성을 뭐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논리적인 표로 그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좀 그 의아해요.
2: 참 그래서 보기 좋은 전선이네요. 그래도
3: 네?
2: 그 박민식 후보와 이제 한동훈 후보 사이 이제 전선이 저렇게 그려지는 거는
1: 예.
2: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3: 일이죠. 전선은 조금 더 그려졌어요.
2: 아니 근데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막 그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그 본격적이게 저게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냥 견디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와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 이후에 더 많이 떨어질 거로 보여져요.
1: 예.
3: 뭐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일주일 뒤면 그 결과가 나오죠. 제가 보기엔 박민식 후보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냉정하거든요.
1: 예.
3: 아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1: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이미 북갑에서는 상당 부분 3자 대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하정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는데 박민식 후보가

0: 서정욱 변호사의 법칙대로라면 머리 깎으면 지지율이 오른다. 그리고 일정 부분 포션을 가져가 버리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한동훈 후보 표가 좀 더 가겠죠. 뭐, 머리 깎는 걸 보고 화중 후보 지지층이 어우 두상이 이쁘네. 그럼 갈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뭐 그거는 아마 보수표를 서로 이게 가져가는 거니까.
0: 이 변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박민식 후보가 어느 정도 보수표를 가져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도 같고 또 하나는 단일화는 머리 깎은 그 의지로 해서 단일화는 있을 거냐. 절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2: 전 단일화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한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집어넣어서 포장은 하겠지만은 별로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원래 이 머리 깎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 쪽에. 그거는 이번에 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좀 부러운 거는 90 되셨다고 노모가 그러셨는데 되게 건강하시고 되게 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머님이 저렇게 저 연세에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부럽다. 근데 저도 지금 그 박민식 후보의 표가 생각보다 지금 덜 나오는 거는 분명히 좀 숨어있는 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네. 왜 그렇게까지 표가 안 나오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갈 정도라서.
0: 지금 박민식 후보 응원하시는 거죠?
2: 네. 저는 박민식 후보를 응원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저렇게 적은 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인 것 같이 보이고 예.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옳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정 후보하고 정원 후보에게요. 하정 후보하고 정원 후보는 이제 정치를 오래 안 했고 특히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그냥 수습적인 상황에서 변명만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예.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할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을 오히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예. 지금 할 거리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사람들이 점잖고 착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선수들이 붙어줘가지고 좀 붙어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작전 짜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아니, 들었어요.
3: 거친 입이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2: 아니 거친 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선수들이 붙었는데 네.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부산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하정 후보 자체가 워낙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한동훈 후보처럼 저렇게 변방에서 여기까지 싸워 올라온 사람은 아니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적응을 금방 할 것 같으로 보이고 자꾸 이렇게 장난치듯이 내지는 그냥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몰고 들어가는 거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는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저는 그래서 네. 하정우 정원 후보 좀 분발해라. 분발해라. 하고 싶습니다.
0: 일단 부산 북갑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혼조세인데 샤이 박민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러고 이제 노영희 후보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일단 하중의 분발을 촉구하셨다. 같이 싸워라.
4: 근데 샤이 박민식이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역대 지방 그 보궐선거 중에서 박민식 후보만큼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소식에 당대표 장동혁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최고위원 김민수 조광 줄줄이 다 내려왔어요.
2: 그게
4: 제일 다 문제죠. 내려와서
2: 그게 문제죠. 그게.
4: 네, 거기에다 대고서 온갖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온갖 공격을 다 했고
0: 안 내려왔어야 되는데 라고 네, 지금
3: 어제 때문에 지금 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됐어요.
4: 네, 네. 어제 출정식에도 줄줄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2: 그때부터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4: 근데 그러면 네. 국민의힘이 열심히 안 해줘서 박민식 후보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해줄 만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경남 지사 도지사 출정 3위
2: 열심히 하는 거죠. 잠깐만,
0: 민주당의
2: 김은정.
0: 지금 주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 열심히 해서 박민식 후보가 떨어지니까
2: 김종혁 최고는 지금 당이 어느 당이에요?
4: 국민의힘이에요?
2: 네. 왜 이렇게 해당행위적 발언이야?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4: 안 내려가 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2: 지금 아주 되게 행복해하면서 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아 일단 누구나 다 느껴요 지금 왜 이러시는지.
0: 부산 북값은 우리가 어쨌든 조금 전에 정리를 했고요. 요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논란 탱크데이 포스터 근데 이게 신세계에서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0: 뭐 이게 검수가 안 되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일부에서 이걸 본따서 제값싸 한 컷에도 했지만 뭐 전두환 텀블러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은기 대변인님.
1: 근데 뭐 윤리적으로야 당연히 문제인데 그분들도 참 철이 없는 게 약간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벌벌 떨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랑 뭐 본인의 브랜드에 브랜드 가치 심각한 훼손을 입히면 주식 전부 다 다시 가져가는 콜옵션 계약이 붙어 있는데 네. 계속 이거 전두환 섰고 우리가 우파다 그러고 윤어게인 브랜드로 만들고 있거든요.
0: 우리가 스타벅스다.
1: 그러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0: 우리 스타벅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1: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그 인터넷에서는 지금 정용진의 별명이 삼루에서 태어나서 일루로 도루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도루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우파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빨리 그만두게 안 하면 가져간다 이 주식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식의 특정 기업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마케팅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단테 뭐 탱커 이런 게 텀블러 있었거든요.
0: 예.
2: 그거 몇 년 전부터 하던 행사인데 우연히 이제 5.18하고 겹친 건데 거기 대해서 그 사장까지 바꾸고 대표이사 사죄도 사과도 많이 했잖아요.
0: 예.
2: 이런 상태에서 그 이렇게 뭐 불매운동부터 더군다나 민주당이나 정치권이 나서서 이게 특정 기업을 공개하는 게 과연 맞나. 조금 이게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님.
3: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제가 서정욱 변호사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데 우연히 5.18에 걸렸다고요? 4.16에 미니 탱크데이하고 이거는 예전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실제 그 특정 날짜하고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 뿐이고 지금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이 회사가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저는 정용진 씨가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용진 씨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이 신세계나 이 스타벅스나 이 관련된 회사들의 여러 가지 위험성은 전부 다 정용진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근데 정용진이가 그런 상황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모든 거를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자기 혼자 꼬리 자르기식 하듯이 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 책임이 없던 듯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0: 문제다. 김정은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 저는 뭐 그게 군사 구태타나 그 고문치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걸 만들었다고는 차마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 정상 사람도 아닌 거죠.
4: 네, 정상이 아닌데 왜 저런 거를 엉뚱한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유 이거 너무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됐는데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그거를 자꾸만 무슨 뭐 아 나는 가서 커피 마셔야지 샌드위치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0: 자꾸
4: 오히려 더 그걸 증폭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스타벅스에서 일부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타벅스의 종사자들도 엄청 많은데 이거 그 회사를 아예 망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건 옳지 않다.
1: 아니,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게 오너리스크인데 일종의 정용진 씨가 이때까지 빌드업 해놓은 것들 때문에 이게 더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0: 예전에 마가를 후원한다든지
1: 마가 후원한다든지 뭐 멸콩 뭐 이런 거 멸콩 챌린지 유치한 거 막 한다든지 계속 그 소위 일배스러운 거를 해왔단 말이에요.
4: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군사구태타를 지지한다든가 고문치사당한 박종철 그 예. 이분에 대해 박종철 그 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1: 그건 최고위원께서 하는 담론적 얘기고 정용진 씨가 해온 거는 이제 밈적으로 예. 일베에서 해오던 그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더 사람들이 확신범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락 됐으면 됐는데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응원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더 계속 불이 붙는 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네, 쉽게 소강될 것 같지 않습니다.
0: 스타벅스에 대한 논란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들어봤고요.
1: 네. 네.
0: 저희는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스타벅스 광고는 없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0: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고자진 타임. 김종우 최고님 제가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신 거?
2: 예예
3: 좋은 얘기예요 오히려
1: 네, 좋은 얘기죠. 네. 김종우 최고님 위원님 말씀은 원래 스타벅스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다 골목상권의 커피 전문점들을 다 망하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4: 그래서 반스타벅스라고 했습니다.
1: 반스타벅스.
5: 아, 반스타벅스. 아니, 반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소상공인들 살아남을 네. 수 없어서 기분이 안 좋다.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 잡아먹고 있다. 네. 그런 건데 네. 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왜 그렇게 대응을 이상하게 해서 네. 보수 진영 전체를 욕먹게 하는지 진짜 화난다.
3: 스타벅스 대응을 이상하게 한 건 아니고 정용진 씨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아, 자기는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1: 네. 그러면 저희가 스타벅스 얘기까지 했고요. 저는 사실 5천 원 넘는 커피는 잘 안 먹어가지고 이건 만 원짜리 김치찌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바로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여기도 정말 누가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의 의뢰 17일에서 1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역시 면접 방식이고요. 김용 존칭을 빼겠습니다. 김용남 29, 유희동 17, 조국 23,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 황교안 후보가 4%, 7%입니다. 여기도 2강 1중 정도로 봐야 될까요? 유희동 후보가 좀 약세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제 황기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4: 저는 김용남 후보 쪽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유지되거나 더 붙는 게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물론으로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캠페인 하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독인 개긴처럼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뭐 이러는데 지금 뭐 반대쪽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당내 성비 문제 이런 것들 조국혁신당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물들은 다 뭐 유권자 입장에서 거기서 거기구나가 될 테고 그럼 당세로 붙게 될 텐데 조국혁신당의 당세라는 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1: 예.
4: 이게 그 지역에서 여당을 꺾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민주당 견제받아야 된다. 민주당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조국혁신당으로 하시라.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내란을 벌여놓고 사과도 안 하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민주당이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 용지에 찍힐 때는 더 민주당스러운 조국혁신당 이렇게 안 찍히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투표장 갔을 때는 민주당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예, 서정 변호사님.
6: 저는 이쪽도 부산하고 비슷한 게요. 지금 유희동하고 황교안 합치면 24, 5밖에 안 되잖아요.
1: 예.
6: 근데 그 지역의 보수가 이렇게밖에 적게 안 놉니다. 여기도 이게 저는 10% 정도 유희동 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4: 어디 걸 왜냐하면 쓰세요.
6: 한동훈이나
1: 안경 어디 거 쓰세요?
6: 한동훈이나 이게 조국처럼 인지도 높은 분은 여론에 다 잡혀요.
1: 예.
6: 그러게 민주당은 다 응답 잡혀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에도 보세요. 김무성 다 보면 이게 여론에 되게 낮게 잡혀요. 국민의힘이.
1: 나중에는 나오더라.
6: 나중에 투표 까보면 10% 이상 놉니다. 저는 치열한 상강 싸움이다.
1: 치열한 상강 싸움.
6: 그리고 1, 2등은요. 1, 2등은 단일화합니다. 예. 1, 2등이 왜 단일화합니까? 근데 3, 4등은 단일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황교안, 유희동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조국과 김용남에게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래 봅니다.
4: 아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께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오락해 보면 항상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로 얘기를 실컷 하고 나면은 자꾸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니다 10% 보너스가 있다 이러시니까.
5: 안 돼. 보너스는 말이 안 되는 게 유희동 의원은 거기서 3선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거기서 재선을 했고 두 번 또 나와서. 북감에서 그 박민식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숨어 있는 뭐 표가 있다라는 건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로서는

0: 본인이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부정선거론자잖아요.
1: 예.
0: 부정선거 주장인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부정선거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로 내가 졌다라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아닌데 내가 졌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본인에게 치명적이에요. 이번에 져놓고 나서 내가 부정선거로 졌다. 아, 조롱거리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정선거 아닌데 졌다. 그럼 당신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2: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 총기가 좀 떨어진 분석이다. 좀 근거 없이 그냥 막 하는 말인 거 본인 희망을 섞어서 하는 말인 것 같고 황교안 후보는 분명히 드랍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드랍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드랍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희동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1: 예.
2: 예.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3: 김용남 후보요.
2: 네, 민주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 선거를 잘 치르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이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 당을 보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좀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뭐 썩 마음에 들지 않. 는데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찍어줄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1: 예.
2: 그게 사람들이 후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찍게 돼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찍게 돼 있고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방송에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3: 설명되지
2: 많거든요.
3: 근데 이제 캠페인은 그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서 호감으로 좀 바꾸고 비호감도를 낮추고 이런 건데 지금 캠페인 전개하는 방식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누가 김용남 후보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3: 조국 후보는 흠결이 없느냐 하자 엄청 많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대 인물로 붙었을 때 물론 그 지지자들은 우리 후보가 최고야라고 하겠지만 그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세대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4: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조국 대표 싫어하죠? 라고 한 게 대표님에게 물어보니까 저 싫어합니다.
3: 네, 저는 마이크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 네,
3: 싫어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4: 차고 넘치네. 네.
3: 퇴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쭉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 보이는 수치는 요즘 보통 15 정도 15에서 18 뭐 20 사이에 모름 없음 무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득표율로 결과 저희가 선거일에 그래픽으로 보는 거기는 100을 무수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최소한 10% 이상씩은 모든 후보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모름 무응답이 사실은 네. 다 결국은 이제 투표 안 한 분들은 빼고 투표한 분들만 하게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5: 그런데 저 지역이요. 평택 저 을 지역이 도농복합이고
4: 예.
5: 그래서 그 보수와 진보가 팽팽한 지역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4: 예.
5: 그러기 유희동은 고향이 그쪽이에요. 아무래도 고향에서 몰표가 좀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4: 예.
5: 왜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노느냐. 그러기 유희동 이분이 유승민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보수 내에서는 중도 쪽에 유승민계다 보니
4: 예.
5: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유희동을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요. 그러기 투표할 때는요. 그러면 이게 결국 보수가 한 40은 무조건 넘어요.
4: 예.
5: 따라서 이게 그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만한 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4: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5: 나올 것이다. 역대 다 까본 걸 봐야죠. 여론조사 1000명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4: 예.
5: 역대 총선이나 보수가 얼마나 얻은지 이걸 봐야 돼요.
4: 예, 자이 보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평택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선거가 귀괴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가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귀괴하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적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랑 싸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노 변호사님이 이때 방송 같이 하셨다고요.
2: 네, 같이 했죠.
4: 네. 이거 어땠습니까?
2: 아니, 유시민 작가는 워낙 친조국적 성향이기도 하고
4: 예.
2: 또 김어준 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김어준 씨의 스탠스도 별로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싸우게 만든 뭐 지도부의 그런 공천의 이제 문제.

0: 도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네거티브를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먼저 좀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민주당 후보는 제끼고 조국 후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조국 후보를 지지해야 될 만한 뭔가가 이제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조국 후보를 지지할 만한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꾸 조국 혁신당에 있는 계신 분들이 조국 대표를 지지해야지만 너네들이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의 후보를 냈다면 그 당의 후보를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성으로 내지는 뭐 좀 누구에게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1: 유시민 작가는 일단 이번 선거 평택을 해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뭐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는 분위기로 해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0: 그런데
1: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김원주 씨의 뉴스공장 또 유시민 작가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적용할지 작동될지.
2: 그게 예. 이제 유시민 작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 팩트 부분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를 마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우리 동지를 예.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떨어뜨려버린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조국 후보는 적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1: 예.
2: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입시비리범인데 그 입시비리범을 민주당에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조국 사태란 게 터졌고
1: 예.
2: 그게 두고두고 후과가 돼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겁니다.
1: 사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죠.
2: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적과 적 다른 진영과 싸웠던 게 아니라 국민과 싸웠던 거거든요. 저희가 대중이랑 싸웠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마치 무고한 어떤 생사람 때려잡은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국 후보 지지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똑바로 하고 그 위에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윤황기 대변인의 얘기는 일단 뭐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 말았다 이건 별개의 트랙으로 문제죠. 빼더라도 예. 이른바 조국 후보의 당시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 예. 이거는 피해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2: 그런 의미에서 예. 조국 후보는 민주당스러운 후보가 아니에요. 뭐 가재 붕어 개구리 그렇게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놓고 자기는 가재 붕어 개구리 아니고 특권층 그건 민주당스러운 게 아니라서 예. 지탄받은 거거든요.
1: 김종희 최고위원님.
3: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혹은 문성근 뭐 이런 분들이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그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분들은 그거잖아요. 그런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노무현에서 문재인에서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운동권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분들이시잖아요. 과거에 계속 그런 비슷한 말씀들 예. 해주셨고 아마 이분들의 꿈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1980년대의 망상에 그런 신화에 빠져 있는 그런 운동권 꼰대들의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환상이다.
3: 예, 네, 그 환상일 뿐이고 그 뭐 그거는 아마 현실에서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또 조국 씨는 본인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저는 이게 이거 아주 크게 봐야 돼. 이 문제는요. 저는 좌파 대분열로. 보는데 옛날에 이게 문조틀내유라고 했거든요.
1: 예.
4: 유시민. 그런데 이거 레는 빠지 될 것 같아. 정청래는 이제 빠져가지고 김용남 후원회장이고
1: 예.
4: 나머지 문조틀유.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그다음에 유시민 이쪽으로 이게 뭉치고 있어요.
1: 평택의례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4: 아니 전체적으로요? 저는 이게 앞으로 조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물 건너가고
1: 예.
4: 오히려 이게 그 친문들이 대거 아마 이게 조국당으로 합류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게 진보 진영이 완전히 대분열될 거야. 아마 친명과 친문으로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를요 조국 글에 한 40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누른 게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누른 거예요.
1: 예.
4: 거기다 이호철부터 이게 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는 수요가 많아요. 아마 이게 이재명계와 문재인계가 대분열로 갈 것이다.
1: 대분열로
4: 갈 이래 봅니다.
2: 근데 웃긴 건
1: 화색이 만면해요.
4: 그거는 우리한테는 항상 이 적은 네. 쪼개야 돼요.
3: 재밌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 따님 이 두 분들은 또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0: 뭐 지금 이제 유시민 씨 같은 분은 뭐 그런 서사 노무현에서 문재인에서 조국으로 이어지는 우리 운동권의 위대한 서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미 내부에서도 노무현 지지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 이분들도 갈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 지금 뭐 민주당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 친명 또는 이제 친청이었는데 지금 이제 친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 근데 뭐 1% 3% 되는 그 정당이 분열을 한다고 해서 그럼 분열이 아니라 그냥 이탈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 분열이 아니고 이탈이다.
2: 예. 그 뭐 저는 총선 때 과연 얼마나 되는 소위 선수들이 그 친분 때문에 혹은 자기의 그 호감 때문에 3% 정당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친문이라는 세력은 이미 지나간 세력이라서
1: 예.
2: 지나간 세력이 한번 기회를 받았다가 지나간 세력이 심판받았다는 세력이 다시 뭐 이렇게 복권해서 등장한다? 그걸 무슨 방송인 몇 명, 정치인 몇 명의 기획으로 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어젠더 세팅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서정호 변호사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돼야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만면에 이제 싱글벙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땐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짧게 제가 소개만 하고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가능할까요?
2: 네. 네.
1: 대구 또 갔다 오신 얘기
2: 네.
1: 또 하은기 대변인 얘기도 듣고 대구는 일단 제가 본방에서 여론조사 그래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 19일 무선 100%의 ARS 방식 여론조사입니다. 예. 추경호 김부겸 41.7, 추경호 46.5. 그다음에 대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김부겸 40, 추경호 39.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가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모름 무응답이 약 10% 정도 있고요. 이쪽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 끝나고 본방송에서 좀 자세히
2: 본방송 끝나고
1: 죄송합니다 제가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오늘 네 분과 함께한 뉴스락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고자질과 함께 네,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동구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꿀단지 분들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8: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27도, 춘천 25도, 대구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적게는 2, 3도에서 많게는 7, 8도가량 크게 높겠습니다. 다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전남 북서부 지역은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고요. 당분간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위는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에 피는 꽃 하면 장미를 첫 손에 꼽지만 자기에게 존재감도 만만치 않죠. 동그란 꽃처럼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서 겹겹이 포개진 꽃잎이 레이스처럼 펼쳐지는데요. 그 모습이 우아하고 압도적이어서 말 그대로 환호작약하게 됩니다. 작약은 원래 미나리아 제빗과에 이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뿌리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아예 약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작약 시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이맘때가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공원이나 길가에서 작약을 만나신다면 눈에 담아두시죠.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 원 없이 즐기는 거, 그런 게 바로 일상의 행복이니까 말이죠.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입주 1323일째 방송 지금.